전혀 또 공부에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그 반면으로 많은 불편과 손해도 있고 남에게 첫째 불편을 주고 100에 10이라 이익이 있으면은 90 정도는 손해도 있다고는 하는 생각. 그래서 장좌 불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종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님 당시에는 사시 고향 한 끼만을 모다 고향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나 중생 근기가 약해서 하루 한 끼 먹고는 도저히 허기가 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침은 아침도 공양을 하고 또 저녁도 약식 약석이라 해서 저녁도 공양해서 세때 공양은 허되 과식을 아니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너무 적게 먹어가지고 기운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잠도 역시 장좌 불화를 하고 그런 옛날에 다 그런 조사도 계시고 그런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5시간, 4시간 내지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면 6시간인데 아무리 길어도 6시간을 넘지 말고 아무리 짧아도 네 시간은 자야 그래도 이 건강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의식주 이 세 가지가 지나치게 작아도 퇴퇴의 인연이 된다. 지나쳐도 좋지 않고 지나치게 부족해도 못 쓴다 이거.

춘일 쾌청 춘수조원 와청산조

분복이 비유이요. 뜬구름은 뜬구름 같은 부귀 영화에 내가 뜻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 와가 꽁명 기득구리로 달팽이 뿔과 같은 공명, 명예에도 명예 같은 것을 어찌 내가 구할까 보냐. 채색 식명수, 재산이니 색이니 명예니 권리니 부귀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고 달팽이 뿔과 같은 게요. 달팽이는 뿔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수시로 들랑달랑 들랑달랑. 뜬구름도 하늘에 허영 구름이 뭉게뭉게인 거 보면 금방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모양이 변해가지고 저리 따라가 버린단 말이야. 하나도

믿을 것이 없어. 달팽이 불빠가 나오니까 오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 부자가 평생 부자고 자손만대의 부자일 것 같지만은 일생 동안에도 유지가 못되고 그냥 가난뱅이가 되기도 하고,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도 금방 없어져 버린다. 부귀공명이 그런 것이 믿을 것이 못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걸 믿을 것도 못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형편 따라서 하되 그게 집착함이 없고 그런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런 데 집착심을 가진 것은 뜬구름을 믿는 것과 같고 달팽이 불을 믿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 큰 상처만 남겨놓고 떠나버릴 그런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하거나 큰 권리를 누리거나 큰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데 집착함이 없이 더 정법을 믿고 정말 참선을 해야 한다거든. 춘일 쾌청 춘수적이여, 봄날이 쾌청하고 따뜻하니 앉으면은 더 초구름이 오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다. 와청 산조 백반성이다. 초구름이 오다 보면은 더 눕고 싶고 누워서 누우면은 산새들의 온갖 산새들의 노래가 들려오기 마련이다. 뜨뜻하니 졸기 좋다고 해서 졸음에 빠지고 산새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노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확철대오한 그런 걸림이 없는 분상에는 졸음이 오면은 한숨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한숨 자고 산새가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는 속에 온갖 것이 다 갖추어져 있겠지만 우리 공안을 들고 정진하는 분상에는 조림이 오는 가운데에도 화두를 들고 산새 노래소리가 들리고 시냇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도 그 속에서도 화두를 더 간절히 용맹스럽게 거각을 해나가야 새소리 듣다가 툭 터지기도 하고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를 듣다가도 툭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부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0: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1위에 올랐을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먼저 발명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불조 직지 신체 요절,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이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 심취 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천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서암사 불교의 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자제론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손에 이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이라는 이 책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 역사적 경로를 말씀드리고 큰 우리에게 이 법문을 전달해 주신 큰 선생님들의 그 희생과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법문 내용에 들어가면은 77페이지에 볼도 차제의 네 가지의 위대함이라고 쭉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볼도 차제로는 어떤 면에서 이게 론입니다. 불교의 경률론 3장에 있을 때 경은 건강경, 전수경, 경이라고 유런 스님들이 지켜야 할 신도들이 지켜야 할 5개, 8개 또 비구계, 비구니계 이걸 율이라고 율에 대해서 법문하신 것을 모아놓은 걸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은 이제 건강 삼매경론이라든지 또 용수의 중론이라든지 이런 논서, 논문들을 모아놓은 게 논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종카파라는 티벳의 1357년에서 1419년까지 살아셨던 그 위대한 스승 종카파가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최근에 전래되어 온 거지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전래되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번역됐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교과서를 들고 있는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10년 전쯤, 한 15년 전쯤 부산의 광성사에서 달라이라마의 명예를 받아서 오셨던 조필이라는 선생님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서툰 한국말로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완성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볼 수 있는 이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책이 나오고 또 법문이 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알아요. 네 가지 큰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이 서로 장충되지 아니하고 알아지는 위대함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순서와 단계 없이 배우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소성이라고 하는데 오늘에는 소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기로 불교도 우위에서 WBF라고 한 20년, 30년 전에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큰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글로벌한

시대에 대성이 어디 있고 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살아야죠. 그러고 소성불교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조기불교 혹은 테라바다 상자부불교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혹은 또 남방불교 남쪽에 있으니까 히말라야 남쪽에 있다고 남방불교 혹은 또 상자부불교 상좌는 건사님의 제자를 상자라고 해요. 상자를 몇이나 두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본래 상자는 테라 장로를 뜻해요. 장로 장로는 긴장자 늙을 놓자 써가지고 장로는 성납이 한 20, 30년 되면서 제에서 건사님을 장로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벌써 성납이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장로라고 할 수 있죠. 성불하고자 할 때 실천할 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대성이나 소성이나 자 한번 넘겨보세요. 밀교나 현교나 들을 때 특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수행으로서 그 방편들의 의미를 새겨보면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담은 것일 뿐 실제로는 상충되는 것은 없다. 사람에 따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사람을 사람의 법문을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근기라고 하죠. 뿌리 근자, 그릇 기자, 근기. 근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기도 그릇은 커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요. 뭐, 근기가, 넌 하근기니까 나는 수준이 안 돼. 불교 어려워. 이렇게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날로날로 닦아가면 근기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근기별로 가르친 게 바로, 순서대로 가르친다. 이 말이 바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세 단계로 우선 구분을 해놨어요. 이것이 불교 보리도 차제론에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 면에서 종갑파 대사가 제시한 본래는 아치자 존자가 제일 처음에 이 개념을 썼습니다. 하사도 모든 불교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중생들을 세 수준으로 분류하면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가 있다. 하사도는 시계생천이라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윤회계를 인정하면서 하늘나라 태어나지 않더라도 이 생에 5개, 8개, 10개를 잘 지키면서 보시를 산모의 보시를 많이 하면은 이 생에도 가족과 자기 일신이 무탈하고 다음 생에 다행히 도리천이라든지 도솔천에 태어나고 혹은 극락발원했으면 극락식에 태어나고 혹은 인간세계 인도완생했을 때는 큰 부자로서 부처님한테 공격을 많이 짓는 수다타 장사나 여시암을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급고도 그게 나올 금강경에 나오는 그 수다타 장자 그런 분이라든지 위사카 보살이라든지 위대한 그런 보살의 거사가 된다. 그래서 바로 시계생천의 길이 바로 하사도예요. 하사도는 보통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기복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불교 안 배우고 그냥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기복불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약간 발심을 해요. 중사도. 중사도는 이제 암경이라는 경전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뭔가 하면은 다음 생에 도리천하 인간 세상에 부자 태어나 봐도 결국은 그 허망하더라. 윤회계는 허망하다. 돌고 돈다. 우리가 수천 번 윤회 전생했는데 똑같은 삶을 지루하게 반복할 것이냐. 출가해야 돼. 이 욕계를 출가해야 되겠다. 출가한 스님들은 일단은 중사도에 들어간 분들이야. 근데 제가 해서도 세상에 살지만은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은 가정을 지냈지만은 그래도 이 생에는 매전 인연 헤어질 수는 없고 가족으로 살아주지만은 내 뜻은 불교에 있다 하고 반은 출가한 듯이 사는 사람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중사도라. 중사도는 이제 비로소 사정제 팔정도를 공부해요. 예, 교리 공부하고 사정제 입바사나 수행 같은 걸 이제 해요.
그게 바로

중사도라. 중사도로 들어가면 이제 열반을 얻어요. 열반. 수단, 사담, 안함. 중사도의 최고의 경지는 열반을 얻어서 아란에 들어가는 거야. 아란에 됐다 이 말은 다시 욕구에 오지 않아요. 욕계에 안 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극장에 이제 재미난 영화가 있어요. 영화 보러 갔다. 영화 보러 가가지고 영화에 푹 빠진 상태.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영화의 주인,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에?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공주가 되고 하, 잘 살아서 또 나와가지고 다시 또 영화 또 보러 가. 또 계속 영화 보러 다니는 사람 하사돌. 하사돌. 물론 하사돌에 이제 고급 영화 돈 많이 주면 고급 영화관에 가가지고 또 골라서 보면 행복한 영화를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하사도. 근데 중사도는 하, 영화 그거 똑같은 거 봐서만 안 해. 보다가 나와버려. 에이 영화 진짜 아니야.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해탈했다고 봐야 돼. 그건 이제 안 나와. 아, 영화 안 봐 이제. 퇴장하는 거야 이제 중사도야. 그런데 퇴장한 사람 중에 아란이 된 사람 중에 욕계 안 와도 되는 사람 중에 욕계 아란은 반드시 아란에 선언을 해요. 아생이진 소작이작 내 생은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범행일입 자지불수후유 범행 청정한 행은 완성했다. 내가 이제 똑똑히 한다. 다음에 욕계의 생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도다. 이게 아란의 선언이거든. 다시 욕계에 안 태어난다. 자기 스스로 알아. 왜? 욕계에 나를 끌어올 모든 인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한과 연하 이한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만나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어서 내가 저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에? 그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다음에 내가 꼭 아름다운 예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태어나요. 한이 있으면 한이 있는 사람 다음에 꼭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려면 한을 다 풀어야 돼요. 아란이 되면 그렇게 다 풀어요. 근데 위대한 아란 중에 저 뒤에 놨던 사람은 나는 떠나서 괜찮은데 뒤에 놨던 저 중생들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아 돌아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대발심은 아란이 생겨요. 아란 중에 대발심은 아란이 생겨. 그는 이제 아한경 니까에는 안 나와. 화엄경 중에 육아사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십지론. 십지품이 있는데 화엄경에 육아사지론 그것만 딱 떼내가지고 육아사지론이 있는데 보살의 10단계가 있어요. 환희지, 예구지, 발광지, 염해지. 그 다음에 난성지, 그 다음에 현전지가 제6진, 제6번째 보살의 단계인데 현전지에 들어가면은 열반을 얻었는데 환생하기를 바르네요. 그런 분들이 바로 보살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영화를 감독이 돼가지고 내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영화를 다시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다시 만들어요. 그게 보살이라. 영화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게 모든 영화 관객들을 다 부처님으로 끌어올리려고 수도 없이 영화를 계속 만드는 사람. 그분들이 하는 실천이 바로 육바라밀이고 그분들을 보살이라고 하고 그분의 가는 길을 보리도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상사도다. 상사도. 대승불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자 수레승자 근수레를 타고 간다. 대승은 바로 보살도의 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보살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보살도의 길을 가는 차제와 순서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상사도다. 그런데 상사도 누구나 다 상사도 가고 싶겠지만 안 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차근차근 하사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가지고 중사도 응? 사성제 고진멸도 차근차근 배우고 하사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과를 믿는 겁니다. 인과. 인과를 믿는. 뿌린 대로 거둔다. 선악은 분명히 과보고 있고 악업도 또한 과보고 있어요. 인과가 분명하면 함부로 사람이 행동하지 못해요. 하사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사도부터. 그래서 중사도에 중사도 올라가가지고 모든 내 안에 있는 불선업의 존재 번뇌를 다 번뇌가 열 가지 번뇌 84,000 번뇌가 있지만은 불교에서 중사도 얘기하는 열 가지 근본 번뇌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근본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 마음 챙김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사도에서 그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바로 상사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사도에 올라가면 바로 보리심의 서원을 해야 돼요. 보리심의 서원을 결단한 사람, 결심한 사람은 바로 대성에 들어서 상사도의 길에 이제 올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초지김 열애지라 초발심지 변정각이라 여러분들이 큰스님 법문에 들었을 줄로 알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 말이 처음 발심, 처음 보리심을 발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맹세했을 때 나는 바로 부처의 경지에 바로 들어간다. 이런 왜? 여기는 목표가 성불의 경지이기 때문에 성불한다 하면 너만 성불하냐?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성불하는 것 같으면 뭐 불교 모르는 사람이 불교를 이기주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잘못 아는 겁니다. 성불에는 성불하는 주체가 없어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 때문에 성불하는 내가 있고 성불하는 누가 있으면 그건 성불한 게 아니지. 종가부대사도 도노 깨달음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 보통 대중들은 다 평범하지 않느냐. 평범한 사람이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차근차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종가부대사라든지 보리도 차제로든지 이런 게 교육이 돼야 돼요. 예,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여기에 벌써 차관하신 분이 김상철 교수, 동국대학 불교 교수, 네, 불교 교수였는데, 아까운 불교계 인재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그냥 한 살 많은데, 한국에도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다. 초심부터 저 깨달음까지 찾다 보니까 바로 이걸 찾았어요. 체계불교를, 그분은 체계불교, 시스테매틱 부디즘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종가파 대사가 벌써 보리도 차제론 떼놨거든. 계속 앞으로 보리도 차제론 재밌게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8: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그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이 됐던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특위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4번째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군포교 방안 모색 등에 이어 올해는 호국불교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이 영화 군체를 리뷰했습니다. 영화 속 감염자들을 좀비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생명 존엄과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제스님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만나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스님은 음식이 자연의 모든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실천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 금서남이 지난해 매향목으로 조성한 부처님을 봉안한 데 이어 올해는 16나한을 모셨습니다. 미륵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특혜성 지원과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으로 철회 폐기됐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청년대회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비교해 찬성을 주도한 문성호 의원의 발언에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시의회가 어제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으로 이미 폐기했던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두 건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기습 부활시켜 가결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조례안 폐기와 특위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2: 국제 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1: 조례안은 특정 종교 행사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공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교육시설인 학교를 종교 행사의 숙소로 전용하고 사후 복구 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김영재 서울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위법성과 졸속 성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청년대회만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일 뿐 아니라 헌법적 사회적 논란을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3: 안전은 충분히 지원하되 특혜는 경계해야 하며 국제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의회가 종교 간 갈등을 조정할 소지가 있는 입법을 구태여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이에 특위 부위원장 문성호 의원은 세계청년대회를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동급으로 비교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종교 갈등을 부추겨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지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2023년에 참담한 실패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대처 그리고 기관관의 무책임한 핑퐁 행정의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추락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1: 보아 스님은 조례안 통과에 서울시가 아닌 가톨릭 시의회로 전락한 결과라고 개탄하며 문 의원의 주장이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5: 일반적

0: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종교에 대한 개념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서 어떻게 잼버리대회 하고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 검토하는지가 억지 주장이다.
1: 특위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나 청년들의 문화교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시민의 혈세와 공적 인프라를 남용하는 특혜성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이번 기습가결을 서울시 의회 역사에 남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만료를 일주일여 앞둔 서울시의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종교 간 화합과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자체의 성과주의 행정과 의회 독단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국군 예비역 불자들이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34번째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의순군 조명, 군포교 방안 모색 등에 이어 올해는 호국불교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군인으로서 일평생 국토방위에 힘쓰고 퇴역한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들이 국방부 원광사 법당에 모였습니다. 어제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주관한 제34회 호국불교 포럼. 3귀에 앞서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울려 퍼진 법당엔 1700년 역사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불교 선열을 추모하는 호국정신이 가득 찼습니다.
4: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3: 포럼에선 김태교 예비역 육군소장이 호국불교의 역사, 사상통찰과 현대적 계승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전 소장은 호국불교가 과거 의순군의 직접적인 무력항쟁 참여를 뜻했다면 이제는 장병과 현대인, 청년층의 정신적 영토 수호가 곧 호국불교라고 주장했습니다. 호국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정신건강과 마음치유에서 도출한 건데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일상화와 수행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그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첫째, 세계와 한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고통받는 시민 청년을 위해 명상을 통한 마음 근력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해군 재경대대 소령인 호국통해사주지 만소스님은 청년 세대 눈높이에 맞춰 힙합을 접목한 문화포교 방편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육군 부사관학교 김동우 소령은 호국불교의 가치를 군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상담과 명상 등이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왕이 병장기를 매장한 자리에 무장사를 세워 평화를 염원한 것처럼 호국불교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이 호국불교의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호국불교 포럼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를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금정총림 범어사가 정해당 지호 대선사 3주기를 맞아 추모제와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하고 대선사의 유지를 기렸습니다. 어제 경례 보제로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과 말사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제를 봉행하고 지호 대선사의 높은 덕화를 추모했습니다. 주지 정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호 대선사의 뜻을 잘 받들어 금정총림의 수행 가풍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추모제에 이어 부도전에서 지호 대선사 부도탑 제막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지호 대선사는 1947년 경남 밀양군 산회면에서 태어나 1970년 서울 불광사 창건주 광덕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누적 관람객 5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군체.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BTN 붓다로드 시즌2 진행자 자현스님은 영화 속 감염자들을 단순한 좀비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생명 존엄과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연스님이 본 영화 군체,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에 좀비가 된 인간들과 살아남기 위한 생존자들의 사투가 펼쳐집니다. 관람객 550만 명을 돌파하며 좀비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영화 군체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자연스님은 영화 속 존재들을 처단해야 할 괴물, 좀비가 아닌 감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넘어 감염된 사람을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화두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8: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죽여도 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간이냐? 그 다음에 인간에서의 생명이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의외로 인간이 판단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7: 또 영화 후반, 감염자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오늘날 인공지능 사회가 추구하는 집단화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집단적 연결에 맞서는 비감염자들의 모습은 기술 발전과 통합이 과연 인간에게 바람직한 미래인지 되묻는 현시대 인류 문명과 닮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8: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것이 진화의 효율성을 줄 수 있다. 좀비들은 다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냐에 대한 부분이 논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7: 스님은 연상호 감독의 전작, 부산행과 반도 등 기존 좀비물의 공식을 벗어나 시대가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작품에 투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르 영화 특유의 타격감, 속도감보다 철학적 메시지의 무게를 두면서 대중성과 오락성은 다소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연스님의 군체 해석 영상은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을 단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을 제공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치유와 수행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 명장 선재스님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만나 음식에 담긴 상생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보냅니다. 일부 청중들은 스님의 말을 한자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정성스레 적어내려가기도 합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난 24일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과 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생명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이 마련한 올해 첫 인문학 강연자로 나선 선재 스님의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 강의 현장입니다. 스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한 끼 안에 온 우주의 생명과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불의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나아가 음식은 단순히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실천이라고 당부했습니다.
10: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하는 불의 사상을 통해서 너네가 행복해야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입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온몸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왜?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9: 스님은 이어 땅과 물, 바람과 햇빛 등 자연이 아프면 인간 역시 아플 수밖에 없다는 상생의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특정 종교나 국적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10: 이 모든 생명의 땅물, 바람과 햇빛들이 병들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한국 거니까, 부처님 거니까 불교신자 짓고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린 누구나 다 먹잖아요. 세계 공통적인 언어야.
9: 이번 강연은 장애와 환경이라는 제약을 넘어 삶의 본질을 성찰하고 일상 속 감사와 행복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은 우리 마음의 힘을 통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며 있는 그대로 행복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11: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좀 장애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0: 잘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데 더 보탬이 되고.
1: 선재 스님의 강연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 위,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 중앙회가 일봉 서경보 스님 탄신 112주년과 원적 30주기를 기리는 추모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안성 영평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총재 청운 스님, 문장 천강 스님, 회장 정림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 일봉문도와 불자들이 함께해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분 서경보 스님의 수행정신과 전법원력을 기렸습니다. 회장 정림 스님은 우리는 지금 전통의 계승과 미래 세대를 향한 새로운 전법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일봉 존자님의 사상과 법맥이 먼 훗날까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헌신하며 국내외 포교와 학문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한 일봉 서경보 스님의 생애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지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성 재가불자단체 불의회가 제41회 불의상 수상자로 연구 분야에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실천 분야에 불교 여성개발원을 선정했습니다. 방정란 교수는 인도 밀교와 불교 사상 연구, 산스크리트 원전 번역을 통해 국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불교 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올해는 25년 넘게 국내외 의료봉사와 소외계층 지원에 헌신해온 권현옥 강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특별상인 불의선행상도 수여됐습니다. 연구와 실천 분야 수상자에겐 각각 상금 2천만 원이, 특별상 수상자에겐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전주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전법도량 금서남이 지난해 서해안 매향목으로 조성한 부처님을 봉안한 데 이어 올해는 16나한을 모셨습니다. 미륵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매향의 전통을 이어가는 금서남 불자들의 특별한 법회를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3: 전주 모악산 금서남은 지난 21일 극락보전 오른편으로 매향 부처님과 16나한을 나란히 봉안했습니다. 금서남은 지난해 매향 부처님을 모신 데 이어 이날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이 증명하고 백운 스님과 승훈 스님이 의식을 맡아 매향목 16나한 존상을 점안했습니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을 맞은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때 미륵보살의 가피를 발언하며 금산사 본말사 대중은 새만금이 있는 김제 심포항 갯벌에 수령 1000년이 넘은 향나무 500주를 묻었습니다. 지난해 무리에 떠오른 매향목 가운데 일부를 수습한 금서남 주지 덕산 스님이 먼저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탄진 중림정사 창엄 스님도 보관 중이던 매향목을 류종상 불모에게 의뢰해 16나한을 조성하고 이날 금서남에 봉안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향나무를 묻어 세상을 구하고 고난을 극복하려 했던 미륵 향도들의 간절한 서원이 16나한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툰 겁니다.
4: 어느덧 27년이 흐른 지금에도 보면 세계적인 전쟁과 경제적 고통,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6나한을 조성해서 점하는 그런 계기로 잊혀져가는 매향의 정신을 우리 금서남 향도들과 더불어서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3: 법회를 증명한 도법스님은 나만을 고집하기보다 부처님이 설한 중도의 가르침을 먼저 새기면 세상의 다툼은 사라지고 매향 부처님의 정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당선인도 현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AI 첨단 기술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향 부처님의 가피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 저도 도시사 당선인으로서 이런 좋은 부처님의 뜻과 길조를 담아서 새만금과 전북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6나한 점안식이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오늘도 미륵보살의 가피를 발언하는 금서남 사부대중은 미륵 10선행을

0: 발언하는 미륵향도 4대 강령을 제창하며 법회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서천 천룡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원력을 세우기 위해 약사 열애부를 조성하고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말했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모든 불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약사열에 부른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우리의 서원이라고 설명하며 진심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돼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BTN 부타회 광주 불교 순례단이 지난 20일 양산 통도사와 쌍미륵사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은 화순 법계사 주지 지묵 스님을 지도법사로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를 참배하고 영산전에서 회원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묵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는 불보사찰이라며 순례에 동참한 부따회 회원 모두가 신심을 고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참불자의 서원을 세우라고 설했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8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7월 순례를 이어갑니다. 6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

0: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 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삼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검정사나 선찰대본산 검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일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 의왕양지 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0: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하이 큐.
1: 오늘 서주의 보랏빛 편지에 아주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딱 하루만 열리는 비밀의 공간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수행의 성지 봉암사. 와, 그단 하루를 위해서 전국의 불자님들이 다 모였대요. 새벽부터 산길을 오르고 알록달록 연등에 소원을 담고 그 36시간의 뜨거운 열기를 제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평소에는 꽁꽁 숨겨져 있던 봉암사의 비밀스러운 일상, 그리고 그 하루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까지. 궁금하시죠? 서주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 봉암사가 열린 날 36시간의 기록. 6월 25일 저녁 8시 30분 우리 꼭 만나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0: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나의 아름다운 성품, 나의 모습은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보여줄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진리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주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꺼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받듯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자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

0: 망고찰 천리 향나무 꽃 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경 봉찬의 백고자

보살계 수계 살림입니다. 다 우리는 항상 일상 살아가면서 보살계를 파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현대인은 더욱이나 더 보살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활 문화가 그렇고 또 살아가는 자기 직업 또 모든 사회 문화적 현상이 이 보살계에 엄격하게 지키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살계를 또 다시 받게 되고 또 받는 그 공덕은 우리들 잠재의식에 깊게 하나에게 심어져서 또 받고 받으면은 점점 이 삼업이 다 이게 녹아나는 거예요. 또 보살계의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신구의 삼업이 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원만하게 완성되는 그런 힘이 이 보살계를 받음으로 해서 이 비롯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받느냐는 이런 생각보다는 또 일상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지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또 어찌할 수 없이 항상 예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는 일들이 쉼없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를 잘 지켰다 해도 또 자기의 삶을 한번 착 되돌아보면은 그거 다 지킬 사람이 부처님 아닌다면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또 참회하고 참회하고 또 보살계를 받고 또 받음으로써 우리가 점점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 예, 원만하게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오리까 하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니까 앞으로 부처님을 뵙기가 어려운데 의지할 때가 무엇입니까? 위계이사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계율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다 십중대계와 48경계를 받는 이 보살계 또 스님들은 250계 384계를 받는 비구니계 또 십성계 여러 가지의 계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보살계는 누구라도 사부대중이 함께 다 받을 수 있는 또 유정무정이 모든 생명이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이 계율이 이게 보살계라는 겁니다. 이 보살계는 부처님께서 모든 선업은 다 이 계율로부터 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업이 이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다 선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성근공덕을 쌓는다 하지만은 그건 자기의 하나 깜냥으로 생각하는 성근공덕이지 또 냉엄히 깊게 살펴보면은 자기가 짓는 공덕이라는 것이 다른 중생을 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크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공덕 짓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는 이 보살계 계율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경 공덕을 지어갈 때 그래야 나와 이 세상이 함께 다 부처님 은혜로 충만되는 나의 성불과 온 자타일시 성불대 길이 열려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식 하나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보이지 않게 다 신구의 삼업이, 이게 정요롭게 다 부처님의 올바른 그런 계법에 의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불의 길로 가는 데는 이게 쉽지 않은 밝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기율을 항상 우리는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일상에 이 보살계를 한번 착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은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다음 날이 훨씬 나아지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또 이 공덕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법신의 강명이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밝은 지혜가 자기에게 놔두게 되고, 또 항상 따뜻한 자비의 기운이 나와 가정 세상을 갖다 항상 우리는 안온하고 또 무죄장애하고 또 우리의 원력이 다 실현되는 이런 기운이 그 속에서 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개체를 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이 세상과 내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자타일시 성불도의 길이 잘 열려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보살계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가 보살의 길, 또 보살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 보살계 이 수계에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살계를 받고 나면은 항상 계를 한번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 되고 곧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한 생각이 맑아지면은 그것이 문수보살이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이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되게 되면은 남을 도우는 일이 되면은 그것이 곧 간센보살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법을 잘 받아치님으로 해서 부처님 또 문수보살 또 간센보살 또 내지는 오대산의 오만보살이 상교하듯이 온통 모든 보살이 다 이 계법으로부터 출현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뵙고자 수계 법회를 하게 되는 데는 이 백고라는 것은 그건 백고자는 100명의 스님들이 다 이 정명이 돼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또 한편 역대 선지식 또 수많은 모든 생명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진 그 기운을 우리가 함께 담지해서 이렇게 해서 수계 정명 또 개체를 여러분들에게 탁 드리는 그 원만한 모습을 우리는 이 뵙고자, 또 우주법계 온통 부처님의 위실력이 충만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냥 뵙고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대산 중에 수행정진하는 선은의 스님들 또 대중들이 함께해서 이 백고자의 정명법사로서 여러분들을 다 정명하고자 하니 그 큰 수행의 기운, 또 오대산에 절레 내려오는 선법의 기운, 또 계법의 기운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두루 가피로 전달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거듭나는 보살, 또 나와 세상을 위하는 그런 보살, 또 이 어려운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서 이 높은 파고를 헤쳐가고 또

0: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보살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자, 수계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0: 밤살바.
1: 수계자들이여, 내가 지금 청정계법을 설해주어 마쳤으며 너희들이 청정계법을 받아 마쳤으니 이제는 보살이 되어 보리심을 내니 참된 불자니라.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루어졌으니 기행을 갖추어 불도를 닦아간다면 반드시 상기의 고통을 벗어나게 되리라. 이것을 참된 정진이라고, 참된 해양이라고, 참된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거룩한 수계 법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량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해양시켜 다 같이 위고등락하여지이다.

저도 참 희한한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꿈에 나온다고 우울증이 네 영상 보고 치료됐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되는 게 우울증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울증이 사람이 검사를 해보면 감정이 외부 자극이 와도 거의 계속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너 뭐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대응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우울증 있는 분들은 외부 자극이 와도 거의 같이 갑니다. 잔잔한 호수 같아요.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제가 말을 할 때 말을 중구난방으로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꺾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이게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제가 불규칙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제 영상을 보면 제 주변에 많아 진짜 우울증 전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을 할 때 일부러 고절을 줘요. 이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법에서 나오는 건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곧 최면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절을 주고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욕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교수법이라니까. 교수법이에요. 그렇게 발전한 이유는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었어. 저는 석사 2개를 졸업했고 박사를 8개를 졸업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었겠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늘상 하는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 수면제가 있어요.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거를 말로 치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능력자입니다. 그런 선생님들 만나면 진짜 예전에 그 젊은 과부가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참아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런 식의 수업은 정당하지 않다. 일단, 자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논점이 다른 거예요. 방점 자체를 다르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친 짓을 하든지 간에 일단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교수법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저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진짜 피곤하지 않을 때는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진짜 피곤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니다. 일반인 같이 하면 저 사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간에 수업할 때는 텐션을 1.5로 키워야 돼요, 선생님. 네가 힘들든 안 힘들든 그래야 그 사람이 전달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학생들이 누구냐면 직장인들. 직장에서 한탕 뛰고 약간 반쯤 죽어갖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끌어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쫙 잠겨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거 앞에 서면요 그 무게감이 쫙 옵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 근데 거기서 미친 듯이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낮방 같은 정도의 학습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굴러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극복 못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잘 가르쳐요.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자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네가 자든 깨 있든 관계가 없다. 마이웨이로 갑니다. 쫙 이렇게 가거든. 자기의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강릉 관음사도 왔다 갔다를 하는데 거기 가면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과속 카메라가 이제 있으면 사람이 달리다가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태워주고 하거든.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제 자율주행의 좋은 점은 과속에 찍혀도 저한테 고지서가 안 날아와. 너 때문에 찍혔어?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하지!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km야? 그러면 사람이 120으로 달렸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100으로 이렇게 밟아서 줄이잖아. 근데 구간 단속이 있어요. 구간 단속 걸리면 진짜 짜증나요. 옆에 탄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짜증이 날까 싶어. 그래서. 그 구간 단속을 가면 진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구간 단속 모드로 가시는 선생님이 있어. 아, 난 많이 만났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들쭉날쭉한 이런 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 같다. 뇌에 자극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우울증 나섰다가 많이 있어요. 아니, 진짜야.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뭐 되는데,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 계속 듣다 보면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제거 이렇게 틀어놓고.

아유 좀 틀어놓고 좀 자. 그 연속으로 해놓고 자라고. 연속으로 해놓고. 아유 좀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틀어놓고 자면 꿈에 나옵니다. 게다가 제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찌르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염불하기는 안 좋.

그러면 꿈에 나타나는 확률은 제게 더 심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기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꿈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말레이시아 같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꿈에 나타났어요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았어요. 그때 제가 많은 일행을 데려갔고, 제가 또 키큰 스님도 한번 같이 데려갔고, 그때 제가 비구니 스님 네 분, 비구 스님 저까지 두 분, 저두 명이 갔거든요. 근데 거진 맞았어. 거진 상황들이 다 맞았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거를 무슨 뭐 그분이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거나 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왜 이럴까를 생각했죠. 제가 원래 신통과 관련돼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나는 왜 공부하는 사람이 됐는가? 쉽게 말해서 왜 학교를 가게 됐는가? 제가 말안 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죠. 말안 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죠. 내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고등학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신통을 부리는 사람, 초능력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고등학교 내 생활 기록부에 3년 연속 도따금이라고 써 있다. 아,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어? 선생님 이하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뭘 일으킬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기도, 가피, 뭐 영험 이런 거를 또 광호 스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쪽 영역은 스님 거 아닌 거 아니요? 왜 자꾸 내 쪽으로 넘어오냐고. 나 원래 그쪽 출신이에요. 내가 원래 그쪽 출신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누나가 한 얘기가 지금도 있는데, 내 동생이 사짜 직업을 가지겠다. 그게 사짜라는 게 아니야. 의사 검사가 아니고 도사였어서 도사. 도사. 아이씨. 도사지망생이었다니까? 내가 도사지망생이라니까? 그것도 사짜 직업인가? 내가 싶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기적이 있고 신통이 있어요. 기적은, 인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생각이나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 있는 존재가 외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개미가 바닥을 이렇게 걸어 다녀. 그럼 개미가 날아다니진 않겠지. 아, 앤트맨 날아다니더라. 근데 개미는 이제 걸어 다니잖아. 그래서 개미는 그냥 개미를 그냥 편의상 정의를 해봅시다. 2차원적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바닥에서 맨날 기고 있으니까. 개미. 벼룩은 3차원적인데 개미는 2차원적이라고. 그렇게 2차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미를 사람이 딱 들어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수개하고 있는데 개미가 자꾸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는 개미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월정사에 제 방에 개미 나와서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개미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좀 슬펐습니다. 개미가 집에 많이 나오면 다른 이상한 벌레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미를 또 좋아하잖아. 개미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 다치게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줬어.
몇 번을 그러고 있어.

있었거든. 왜냐면 제가 움직이다가 눌려 죽을까 봐. 예전에 그 애완개미 사건도 있었잖아.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 애완개미 개미에게 점을 찍어놓고 뭐 했다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개미를 이렇게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얘는 이 차원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 공간이라는 3차원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얘한테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2차원적에 있는 존재를 3차원의 대상이 초월적 대상, 걔 입장에서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 그걸 들어서 이렇게 옮겨놓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기적은 견적이 안 나와요. 개미의 인과율에서는 이것은 계산 불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입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불교는 우리가 눈앞에서 계산하지는 못해도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원리나 작동이 존재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 인과가 있고 이면적 인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쓸때 하는 거는 우리는 표면적 인과. 하지만 여기에 작동 원리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인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누구는 인지하느냐? 전문가는 인지하는 거죠. 기적과 인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눈으로 볼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둘다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는 인과를 초월해 있고 그걸 초인과라고 하고 하나는 인과의 범주 안에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술이라든지 가피라든지 영험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거를 인과로 계산을 때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죠.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벼락을 맞는 것이 어떤 작동 원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그랬지. 죄업이 무거우면 벼락을 맞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리고 그 전류가 유리하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죠. 그게 금속,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만든 게 필요층이잖아. 그 원리를 내가 안다면 그것을 통해서 벼락을 끌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잖아. 벼락이 여기저기에 막 랜덤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걸릴 확률을 따지면 야, 그거 거의 로또 아니야? 맞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피뢰침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짝대기를 해놓으면 벼락이 찌직 하면서 벽조목이 만들어지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손에 들어가는 벽조목은 브라운관 같은 거를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서 아스형 벼락이라고 전기 자극으로 애가 찌직 이렇게 꺼지는 벼락이에요. 인공적인 겁니다. 천연적 벼락이 아니고. 근데 봐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천연 벼락을 이렇게 땡기는 거. 그리고 최고로 좋은 거는 그냥 벼락이 떨어지는 거겠죠. 3으로 얘기하면 가짜로 만든 벼락은 인삼에 해당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적인 벼락이 떨어진 대추나무는 산삼이 되겠고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면 산양산삼 되겠습니다. 아, 그냥 이해하기 되게 쉬워. 어려워?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

이제 다 쫓아 이렇게 찾아간다고요.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포박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는 것이 적을수록 신기한 일이 많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신기한 일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일이 많다면 여러분은 부시맨인 겁니다. 여러분은 부시맨이야. 부시맨에게는 천지가 신기한 일이야. 콜라병 하나가 신기한 일이야. 그런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과법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못볼 뿐이지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해 낼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통은 배울 수 있고 기적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건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외부적인 강력한 우리랑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배울 수가 없고 신통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도 신통은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생활의 달인 같은 거예요. 그 원리들을 익히기만 하면. 그래서 저를 전혀 못본 사람도 꿈을 꿀수 있느냐? 계산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계산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그런 방식이 어떤 거냐면 집단 무의식과 관련된 방법이거든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고전 심리학자, 프로이트보다 조금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가 맨 처음에 시작했지만 융이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는 좀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장시킨 분이에요. 그분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의 유식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 집단 무의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개별적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 다 연결돼 있는 통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대. 그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씌웠겠지. 뭐 무인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씌웠겠지. 그 섬들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륙도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 오스트레일리아도 호주나 이런 데도 연결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아. 하지만 우리 주변은 이렇게 하면 연결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좀 사람 많이 살아요. 그럼 다리를 놔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고 연결 코드를 통해서 깨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연결 코드 안에는 그거를 아뢰야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기억들,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모든 어떻게 보면 경험들이 누적돼 있어요. 그게 기억의 저장고 같은 역할도 해.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는 공간적으로는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누적돼 있어.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에덴의 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담이 용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원초적인 것들도 일부는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래서 에덴의 용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의 인지가 가능해요. 이 밑으로. 그리고 가족끼리는 이게 생각보다 더 튼튼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공간으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태몽 같은 것들 좀 꺼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가 꿈자리가 사납고 뭔가 기분이 찜찜한데 네가 좀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봐봐, 미국이랑 날짜가 달라. 날짜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런데도 그게 동시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그게 더 연결돼 있어. 그리고 이 코드로 뭘할수 있느냐?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입시기도 있잖아요. 근데 입시기도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절에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걔는 안 와요. 언제나 대리 참석입니다. 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다 대리 출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대리 출석이야. 그리고 합격하잖아? 그러면 걔 이름으로 화분이 대리 출석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화분이 온다? 걔가 오느냐? 걔는 끝까지 안 와. 걔는 누군지 끝까지 몰라. 서울대를 갔는데도 누군지 몰라.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그게 지금 이러한 채널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철야 기도를 하면 대부분이 자기 기도로 오시는 분보다 특히 적광전에 이렇게 보면 그래요. 대부분 가족과 관련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이게 철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절약 기도가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예요. 아침에 눈 뜨면 고통이고, 살아오시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에. 그 고를 저도 그대로 느끼고 있어. 근데 제가 진짜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도사지망생이라 그랬잖아. 도사지망생이었는데 도교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시대에는 도교가 생각보다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도교의 말 중에 반노환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를 바꿔서 동으로 돌아간다. 젊어진다. 젊어진다. 유기체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설이거든요. 근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게 바뀐 거 아세요? 유기체가 세포가 젊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젊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벌써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뭐 구글에서도 그렇고 영생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안 죽는 아니면 근데 요 상태에서 안 죽는 게 아니고 젊어진다니까. 젊어진다니까. 그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몇 세대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주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부분이 연구가 상당히 됐고, 이거는 미친 듯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이러한 에너지들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계첩. 걔는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추나요법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 난리가 났죠. 추나요법 때문에. 아시죠? 들어보셨죠? 가서 그냥 계속 마사지 받으면서 의료보험료가 계속 올라가, 국민건강보험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뭐 연회 제안을 한다.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시원하지. 마사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틀어진 자세, 틀어진 내 정신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수계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보다 사실은 원래는 더 자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언제 절에서 하라고 돼 있냐면 상망포살이에요. 초하루 보름에. 네, 초하루. 그게 절에 가는 이유예요. 수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건물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여기? 건물?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층에 상가를 내줄 때,

싫어하는 게 고깃집 이런 거 싫어합니다. 냄새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수도가 막혀요. 하수도가 마치 그 기름때 같은 게, 특히 삼겹살 이런 집 같으면 그게 이제 기름때 끼듯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나온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면 뚫어달라고, 저 뭐야,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너네 집 안쪽은 네가 뚫어요 라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운 좋게 바깥쪽이 막히면 정부에서 뚫어줍니다. 그게 땅을 딱 보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공식 룰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쌓여 있다가 그거를 이제 미리 발견한, 여러분도 다 해당되잖아. 그래서 그게 스탠스를 막잖아. 그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연세가 돼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가 좀몇 군데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하지 않으면 약으로 녹여 봅시다. 딱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이제 뚫어뻥이죠. 쉽게 얘기하면 뚫어뻥을 쓰자는 거고, 안 되면 스탠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도 박고,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박으면 다시 빼기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안 끼게 해야지, 끼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맞아. 여기서 이 정도 인원이면 하신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막힌 거 혈관 청소를 하는 게, 수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건 수계. 그리고 그냥 자잘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스탠스 박는 정도가 수계. 그리고 자잘하게 하는 게 초하루 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안 그러면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런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추나요법 같은 걸 계속 받으면 시원하기도 할 거고, 자세가 교정이 되니까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한번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안 막히는 거예요.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계를 받은 뒤에 다 그러면 깔끔하게 잘살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으라고 했더니 집에 이게 계속 쌓여간대. 아니, 저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언제 원래는 갖고 가는 거냐면, 화장할 때. 예, 그래서 잘 모아서, 화장할 때 가스 쓰지 말고 수개첩으로 화장을 하는 걸 한번 해봐. 수개첩 화장을 한번. 근데, 이렇게, 집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윤달이나 이럴 때 한번 소지를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저쪽에 적립하는 걸로, 은행에다가 계속 쌓아놓지 말, 아니 그 뭐야, 집에 현금을 계속 쌓지 말고 은행에다가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야 될것 같기는 해.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윤달 의뢰입니다. 보통 때 하는 게 아니고 윤달에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정도 인지를 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5: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100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부처님은 조급해하지 말라. 인연이 무르익으면 꽃은 처절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인연이 무르익을 때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부처님이 나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스스로 닦는 이는 땅 속의 뿌리와 같아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깊어지고 깊어지는 순간 우주와 호흡하며 자연의 리듬과 발맞추어 걷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에서 축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닿는 그 순간 이미 축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우주를 인식하는 순간 나의 호흡은 이미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조급한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부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있고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중생은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전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요. 일정하게 고요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 또한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정진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꽃이 필 때까지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꽃은 그들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진은 고통이 아니라 부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걷고 계십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심우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휴효

0: 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휴휴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 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가르침으로 이제 당대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스님, 사실 내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 이거 진짜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네. 본질이죠.
1: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모르고 내 것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나 내 것들 또 그 바탕에 있는 내 몸 더 나아가서 그 바탕에 있는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죠.
1: 네네.
0: 그래서 그것들을 나로 구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몸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생로병사가 있고요.
1: 네.
0: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몸이 필요하니 생사윤회라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내 것, 내 마음, 내 몸의 주인인 진정한 자성, 그래서 진여자성이라 하는데
1: 진여자성.

0: 그 자성을 깨닫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 하죠.
1: 네. 자,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시고요. 국내 최초 공식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신 류지연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류지현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성격 전문가 류지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류지연 불자님 딱 얼굴 보자마자 와 하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미래지식교육원과 또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고 또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이자 성격자본연구소 소장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게 이 애니어그램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애니어그램, 이제 이름, 명칭만 듣자면 또 생소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2: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격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0: 성격 도구.
2: 네. 네네. MBTI 들어보셨죠?
0: 너무 많이 듣죠.
2: 네. MBTI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1: 네. 네.
2: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 도구 중에.
0: 예, 예.
2: 애니어그램은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숫자 이제 아홉이라는 이제 히라버고요. 이제 그램은 이제 그림, 뭐 상징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이제 상징인 거죠. 예.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냥 번호로 얘기합니다.
0: 아, 번호.
2: 예. 그러니까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예. 예.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번호는 중성이거든요.
0: 네네.
2: 뒤 여와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2번, 3, 4, 5, 6, 7, 8, 9. 근데 여기에 각각에 이름이 딱 붙어요. 제가 이렇게 딱 읊을 때마다 우리 스님하고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게 와닿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0: 그럴게요.
2: 1번 개혁가.
0: 개혁가.
2: 2번 조력가. 3번 성취가. 4번 예술가. 5번 탐구가. 6번 충성가. 7번 열정가. 8번 도전가. 나머지 9번 화합가. 이 중에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나요?
0: 스님 뭐세요?
1: 글쎄요.
0: 뭐 한 두어 가지 하셔도 돼요, 스님.
2: 맞아요.
1: 딱 어느 하나만 두드러지기보다
0: 이렇게
1: 여러 개 몇 가지 겹쳐 있는 것 같거든요.
2: 맞아요.
1: 이제 화합가 쪽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0: 저도요, 스님. 네.
1: 그렇다고 이제 성취가라든지 열정가, 뭐 탐구가 이것도 또 도전도 그렇고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0: 저 근데 스님 말씀 듣자마자 제 몸속에서 소름이 쫙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저예요, 스님.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전 사실 제가 탐구가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알아보고 판다고 그쵸. 하잖아요.
1: 네.
0: 그 탐구가 맞는 거죠.
2: 맞아요.
1: 네.
2: 애니어그램 공부를 그냥 하실 필요가 없네.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이 꼽으세요. 어떠세요?
2: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성격을 이제 검사해 보면 처음에 그냥 한 가지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두 개, 세 개는 이제 사회 안에서 이제 성격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렇죠.
0: 예.
2: 스님처럼 이렇게 우리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시면 화합가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0: 그래.
2: 하시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주 좀 장난기가 좀 있으셔요, 얼굴에.
1: 그러세요.
2: 방송에 이렇게 MC로 하시는 거 보면 그 열정가들이
0: 그렇죠. 열정가
2: 있으시죠.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1: 어쩌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각각의 대상에 따라 덕목들이 필요하거든요.
0: 맞아요. 맞춤으로 그렇죠, 스님.
1: 그렇죠. 제가 가져야 될 덕목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갖추려고 하죠.
2: 맞아요.
1: 네, 특별히 제가 어느 한 부분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2: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0: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냥 후천적으로 그런 걸 갖춰가는 것이 네. 아닌가
1: 맞아요, 스님.
0: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2: 맞습니다. 스님이 원래 이 애니그램이 이 동양의 이제 이런 그 고유한 그런 문화 이런 그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거를 서양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시 동양에 팔아 이런 가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0: 된 요즘 명상과 같네요.
2: 네.
0: 그러면 흔히 이제 요즘 MBTI가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2: 네.
0: 차이는 어떤가요?
2: 제가 자료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의 어떤 차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니어그램이 네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1: 창자.
2: 예,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 제일 겉에 있는 그 디스크라든가 MBTI는 예. 그러니까 behavior.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일 뿐이에요.
1: 아.
2: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고 행동의 강점을 찾는 게 또 MBTI예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의 하위 유형이 MBTI니까 엄마하고 자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TA라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는데 저때부터 이제 이거 자아가 나타나요. 이 자아 안에 우리의 그 에센스가 보는 게 애니그램이에요.
1: 찬자.
2: 네.
1: 찬자.
0: 불교하고도 좀 많이 유사한데 불교 유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 네, 맞아요.
0: 유식에 보면 전오식이 있습니다.
2: 예,
0: 전오식.
2: 예, 예.
0: 그다음에 육식에 이제 의식이 있고요.
2: 의식이 있고요.
0: 그다음에 제 7식이 이제 만화식이 있고요.
2: 네.
0: 8식이 이제 함장식 그래서 아뢰야식.
2: 네.
0: 그 밑에 이제 네. 참자. 이제 우리는 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2: 네.
0: 뭐 똑같진 않지만 행위의 부분은 네. 전오식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네. 안, 이, 비, 네. 설, 신으로 드러나는
2: 네, 맞아요.
0: 그 기저에 이제 마음이 있죠.
2: 네.
0: 그 성격이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2: 맞아요.
0: 근데 그 밑에 이제 네. 그 칠식이 만화식인데 오염식이란 뜻이거든요.
2: 아.
0: 오염 뭐가 오염됐냐면 실제 내가 아닌데 나로 착각한 거예요.
2: 맞아요.
0: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오염식.
2: 예.
0: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명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근본 모든 저장된 정보, 그 정보 밑에 본래 본질인 이제 우리의 자성이 있다.
2: 맞아요.
0: 청정 무식 이렇게 말하죠.
1: 그럼 애니어그램을 예. 판단할 때도 그런 문답이나 자기 문답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2: 아우, 정말 좋은 질문을 예. 해주시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 성격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스님이나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 저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타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격 검사 이제를 하죠.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1: 그러셨군요.
2: ETI 검사라 그래갖고 45문항으로 그냥 10분만 문답을 하면 내면의 깊은 1번도 9번까지 번호 중에 하나가 딱 나와요. 그걸 이제 저희가 R&D를 갖고 있어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참 자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하시면
2: 네.
1: 애니어그램 꼭 기억하셨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성격 자본이라는 말을 이제 세계 최초로 고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격 자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0: 그러게요.
2: 스님, 우선 처음 들어보시죠?
1: 네. 네.
2: 그러셨을 거예요. 성격이란 말도 있고 자본이란 말도 있어요.
0: 네.
2: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네. 하나의 이제 그런 용어로 창안을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영업사원들 있죠.
0: 네.
2: 영업사원들이 매일 고객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고객이 있고 또 만나기 싫은 고객이 있잖아요.
0: 그렇죠.
2: 예. 그런데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만 만난 거예요.
1: 가릴 수 없죠.
2: 네. 그리고 나머지 고객들은 다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격 자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모두를 다 만날 수 있는 자기의 근본이 돼버려요. 자기 성격에 맞춰서 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3만 명이 시청하는 그 삼성생명 그 라이프 TV에 제가 애니어그램 세일즈를 소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격 자본 세일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LG 하우시스라고,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문항 몇 가지만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꿈의 드림. 예, 집을 인테리어 소재를 소개시켜줘요.
0: 아.
2: 맞추면 그게
1: 맞춤으로.
2: 이제 성격 자본이에요. 실제

0: 노련동 가구 매장에 가면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와요. 그 로봇은 이제 거기서 만들어준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죠.
1: 오, 너무 좋네요.
0: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29센즈라는 이제 그 감성 셀렉션 샵인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는 옷을 이제 저런 취향의 옷을 입고 싶어. 구두랑 소비 성향에 맞는 그 이제 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앱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그게 이제 성격이 자본이 된 거죠.
1: 요즘에 그 정말 AI 때문에 더 완전 활성화가
0: 네,
1: 되고 생활
0: 맞아요.
1: 밀착이 된그 알고리즘을 또
0: 이미
1: 미리부터
0: 10년 전에
1: 계획하고
0: 했어요.
1: 시작을 하신
0: 성이
1: 거네요.
0: 앞서가시네요.
1: 대단하십니다.
2: 우리가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사주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관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 사실 그것만큼 훌륭한 자신의 행복을 얻는 도구가 없죠. 자본이 행복을 얻는 일종의 이제 조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0: 맞아요.
2: 예. 그다음에 그 성격은 이미 오래도록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0: 네.
2: 그걸 통해서 나머지 또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니까 그게 훌륭한 명칭을 이제 처음 들어봤지만 어쩌면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자본으로 변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해.
1: 국내 최초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2: 그러게요.
1: 시대를 앞서서 굉장히 발빠르게 많이 시도해 보시고 또 이뤄내신 건데요. 대신님 전공이 미술
2: 그
1: 전공하셨다고.
2: 심리학 전공
1: 그러니까
2: 아니셨어요?
1: 저는 한 심리학이나 무슨
2: 뭐,
1: 뭐
2: 예.
1: 최소한 뭐
2: 정신과, 막, 그렇죠. 예.
1: 아동복지학이라도 어떻게
2: 아니면
1: 이렇게 좀
2: 경제학이라도.
1: 인연이 돼요 이렇게.
0: 저는 이제 감성이 굉장히 예민했고, 예, 그래서 엄마가 참 손이 많이 가고 키우기 힘들었다는 말을 해요. 예, 다른 애들은 잘 놀고 하는데 저는 항상 까다로우니까, 예,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미대를 갔더니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취업을 하고 제가 군인회사를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군인회사에. 그래서 대기업에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편한 이제 철밥통 그래서 이제 군인회사에 이제 교육 담당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면서 저의 이제 예술가적인 성향은 이제 또딱 뒤로 이제 불러 뒤로 접어놓고 이제 교육과 관련 일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했죠.
1: 새로운 공부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0: 그래서 교육학 공부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제가
1: 박사까지요.
0: 이제 교육 심리로 넘어가서 이제 성격 심리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까지 이제 마쳤죠.
1: 그러면은 잠깐만요. 박사 타이틀이 지금 몇 개나 어마어마하신데요.
2: 그야말로 열정 가시네.
1: 공부하는
0: 부처님이 이렇게
1: 기간이 엄청 길겠어요.
0: 20년 동안 공부만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고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1: 억울해요, 억울해. 그리고 또 30여 년간 이제 애니어그램이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그렇게 달려가셨다던데요. 뭐 국내, 해외 가리지 않으셨다고요.
0: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성격 분석가라는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국제 활동하면서 그림이 또 나네. 아,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활동할 때인데요. 이제 그 소수민족인 묘족이에요.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개가 크잖아요, 저렇게 묘족에.
1: 정말 작으시네요,
0: 평균
1: 키가.
0: 신장이 130, 142 성인
1: 340.
0: 신장. 우리나라 60, 70년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기 이제 애니어그램을 보급을 하고 저기에 이제 아이들이 거의 문해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수민족 아이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어릴 때 꿈이 뭔지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제 이게 어머니고 또 아이들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요즘 아이들 여기 지금 제가 왔더니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공연을 해준 거예요. 세상에서
1: 그냥
0: 가장 평생에 한 번 입는 옷이래요, 이게 민족 의상.

0: 그래서 저렇게 수수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는 게 녹차잎을 따서 이제 수입하는 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했죠. 그래서 무려 저한두 아이 정도를 후원을 했는데, 아니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저희가 뭐만 원만 도와줘도 한 달을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제가 10년을 넘게 했어요.
1: 10여 년 이상 또
0: 예, 그래서
1: 후원하시고.
0: 4살 때 만났는데 얘가 이제 10살이 넘어간 거죠. 대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저희 예, 소수민족하고 연결하는 그곳을. 그래서 연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은 또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 계기가
0: 그게
1: 돼서.
0: 아쉬우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스님 말씀대로 또 다시 꽃피우는 계기가 된것
2: 그렇구나.
0: 같아요.
2: 그럼요. 예, 우리가 이제 행복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의 조건들을 찾잖아요. 근데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실천해서 행복을 얻어가는데 그 근본 바탕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요.
1: 그렇군요.
2: 어떤 조건도 훌륭한 여기서 애니어그램을 누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줘요.
1: 그렇네요.
2: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행복을 주려고 하면 그건 선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움이가 되고요.
0: 스님, BTN 방송에 후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만 원짜리 있죠?
2: 네.
1: 거짓말도 예 통하지 않는 신통방통한 애니어그램. 만약에 부처님 당시 애니어그램이 있었다면 우리 부처님은 어떤 유형에 해당될지 혹시 불자로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0: 야, 정말 제가요, 그 우리 안환수님 질문대로 제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성격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어요.
2: 네.
0: 스님, 죄송한데.
2: 안 보셨어요, 그래?
0: 제가 성격 분석가다 보니까 부처님 성격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데 칼럼도 내고 했는데, 부처님은 이제 애니어그램에 이제 대상화된 이제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1번부터 9번 중에 이제 5번,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1: 뭐였죠?
0: 탐구자.
1: 탐구자,
0: 예.
1: 역시.
0: 원래 부처님은 부잣집 왕실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적통으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제 바깥 세상은 못 보게 했잖아요. 그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는데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밤에 그 사람의 늙고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딱 생각을 했죠. 왜 인간은 늙고, 왜
2: 죽어야
0: 죽고,
2: 되나?
0: 병들어야 되는가?
2: 맞아요.
0: 너무
1: 탐구를
0: 궁금한 거예요.
2: 하셨네.
0: 그 호기심이 많고, 그거를 탐구 정신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쌉니다. 부처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에 들어와서 그 5번 유형의 탐구자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무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을 탐구하다가 계속 역량을 쌓다가 어느 날 통찰이 와요. 깨달음이 온단
1: 깨달음.
0: 말이에요. 그 깨달음 꾸고 나면은 우리는 어때요? 다 해탈이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제 오버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성격의 이제 전인데, 그 부처님이 이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냐면, 이제 8번의 에너지로 가요. 5에서 8번으로 변형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원래 이제 5번의 성격을 타고났지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깊은 명상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생명의 근원인, 그런 그 영혼에 그 아트만이 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부처님이. 그런데 이렇게 그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가를 통해서 얻는 이런 것보다는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1: 길이로
0: 고통도
1: 가셨죠.
0: 즐기고 그 행동에 나가는 게 8번으로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식을 얻었지만 머리와 몸과 가슴을 통해서 완전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간.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정말 너무나 탐구자에서 정말 실행가로 그다음에 깨달음 그 어웨니스 해서 완전히 그 통찰에 이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걸 막 알리려고

0: 해주신 것 같으세요? 어때요?
1: 이제 부처님의 그런 모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가 전에 모습, 근데 출가하고 나서의 수행자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은 모습,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는
0: 제도하시는 모습.
1: 그런 모습.
2: 네.
1: 이제 불교적으로 입장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제 이번 생에 태어나시기 전에 보살이셨거든요. 보살이란 아까 말한 이제
0: 맞아요.
1: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에니어그램이란 상태하고,
2: 네,
1: 아까 이제
2: 맞아요.
1: 말씀하신 아트만이라는 상태,
2: 네.
1: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으로 볼 때, 부처님 이미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보살이 된 거고요. 보살이 되고 나면 그 깨달음을 이제 전해주려고요. 아까 이제 성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성격이 나눠져 있는 모든 성격들은 자신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방향이 최고로 필요해라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이쪽이. 우리는 이제
2: 맞아요.
1: 업식이란 말이죠.
2: 맞아요.
1: 그렇지만
2: 시간이.
1: 어느 한 방향으로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2: 맞아요.
1: 이게. 결국엔 이게 이제 아홉 가지가 동시에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시에 완성이 되면 어떨까요? 더 이상의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 행복에 가겠죠.
0: 그렇죠.
1: 그게 이제 깨달음의 상태예요. 그렇게 깨달음의 상태로 가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것들은 이제 깨달음의 상태 가기 전에 행복을 구할 당시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근데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성품의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 이제 마음과 말과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야만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갈수 있는지를 직접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탐구가의 마음, 그내 몸으로 실천해서 직접 체득을
2: 실질적으로.
1: 해야 되거든요.
2: 네.
1: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일체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자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라서,
0: 완성형.
1: 부처님이 이제 그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0: 꺼내시는
1: 보여주셨다. 이렇게
0: 거네요.
1: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모습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본래 갖추었지만, 근데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이럴 땐 이게 필요해. 그
2: 맞아요.
1: 다음에 이게 필요해.
0: 맞아요.
1: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가면 이 상태가 돼야 돼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0: 맞아요.
1: 말합니다.
0: 몸소
2: 맞아요.
0: 보여주셨죠.
2: 정말 제가 지금 30년째 교육업계에 있는데 가끔가다 제가 하는 게 맞는가, 제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직업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2: 딱 보면 아니까. 근데 가만 내려놔요. 그래서 저 성격 이면에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또다시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연꽃을 한땀한땀
1: 아이고,
2: 만들면서
1: 감사합니다.
2: 스님 생각하면서 이게
0: 그러셨구나.
2: 연꽃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0: 아,
2: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2: 지금.
0: 좋네요, 스님.
1: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 시청자분들 좀 보여드리고.
0: 그러게요. 어우, 예쁘네요.
2: 마이크가 있어갖고.
1: 교수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신의 삶이 되니까 누구든지 관심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은 행복으로 가는 방향, 또 직접 보살행을 실천해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쩌면 부처님도 그 모습을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처럼 종교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는 모습이 불교의 모습이었을 거고요.
0: 맞아요.
2: 아, 그래서 제가
0: 불교적인 이제 가르침이나 이런 사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1: 거의
0: 에니어그램에 있기
1: 이렇게
0: 때문에,
1: 일맥상통이에요.
0: 그래서 공부하고 또 더욱 연구하실수록 신심도 나셨을 것
1: 그럴
0: 같고요.
1: 것
2: 맞아요.
0: 자, 그런 우리 교수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좀
1: 그럴까요?
0: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1: 우리
0: 불자로서,
1: 프로그램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로서 특히 어떨 때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지.
2: 제가 20년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가서 또 수학도 하고 한국에서 또 이제 마음 심리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돌아다녔는데 우리 마음

0: 속에 예, 부처님이 딱 있듯이 왜 그걸 몰랐을까? 예. 아, 부처님 내 마음에 있고 제가 생각하던 그 찾아다녔던 그 파랑새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를 비로소 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 수련이 최고다. 마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2: 그야말로 수행자 같은 말씀이시네요.
1: 맞아요. 일체유심조가 또이또 일맥상통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2: 맞아요.
0: 미용실 원장 같지 않죠?
1: 교수님, 기왕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끝으로 많은 불자님들 또 시청자분들께 내가 가진 이제 성격 자본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예,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0: 불자님들, 저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게 직업이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
1: 스스로를 사랑하라. 예, 귀한
2: 너무
1: 말씀
2: 멋진 말이네요.
1: 실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너무 유익했어요, 그쵸, 스님? 예,
2: 그러게요.
1: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니어그램, 예,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후학들을 또 양성하시고 더 훌륭한 자취를 남기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 드릴게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아, 스님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난 우리 류지연 불자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가르침이 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작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는 참 바쁘다 보니까요, 스님.
2: 그렇죠.
1: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2: 우리는 자신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이 본래는 나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 네.
2: 우리 교수님을 함께 하면서 우리 쭉 보니까, 불교의 수행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1: 맞아요.
2: 그 방법으로 전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1: 탁월하셨습니다. 자,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보살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또 우리 바로 부따회 가족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2: 맞습니다.
1: 신행 공동체인 부따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법보시에도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선행의 실천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 공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법보시고요. 법보시 중에서도 이왕이면 보다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따회 가입을 통해서 방송 포교의 원력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1855-02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류지연 불자님은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셨는데요. 자, 오늘은 1호 특집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싱잉볼 명상을 전파한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이시라고 합니다. 스님, 싱잉볼 아십니까?
2: 요즘 이제 명상이 많이 보급되면서 그 명상하는 과정 중에 꼭 싱잉볼이 들어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싱잉볼이란 노래하는 그릇 이런 말 뜻이잖아요. 인도, 네팔, 티벳 쪽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명상 도구인데
1: 네네.
2: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1: 맞아요.
2: 마음이 아주 경쾌해집니다.
1: 아, 여러분도 그 소리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소리를 통한 치유와 또 명상 교육을 하고 계신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센터 대표 천시아 불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0: 천시아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불자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싱잉볼 마스터 천시아입니다.
0: 아, 싱잉볼 마스터. 국내 1호. 여러 책이나 또 매체에서 영성 상담가, 뭐 힐러, 영상가, 작가, 싱잉볼 연주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계시던데요.
2: 네.
0: 어떻게 불릴 때 가장 기분 좋으신지 또 어떻게 불렸으면 좋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2: 네. 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러 천시아가
0: 힐러 천시아.
1: 힐러 천시아.
0: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힐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그렇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힐러라는 말과 구루라는 말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2: 구루는 일종의 이제 스승이죠. 그래서 뭔가 가르침을 전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어떤 이제 의식의 차원으로 이제 이끄는 뭐 스승이라면 힐러는 말 그대로 이제 치유자죠.
1: 치유자.
2: 네, 치유라는 대상이 이제 뭐 몸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고.
0: 네네네.
2: 네.
1: 그럼 평상 이제 그 싱잉볼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수행도 하고 같이 연결돼 있나요?
2: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치유와 명상은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요.
0: 네.
2: 다 비슷한 지점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런 이제 치유가 잘 되면 사실 우리의 의식도 이제 조금 더 진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0: 아니 근데 표정이나 음성이 말씀하시는 순간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2: 네.
0: 오늘도 이렇게 싱잉볼 직접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우선 이 싱잉볼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 봐요.
2: 네, 싱잉볼은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설명을 아까 이제 스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맞고요. 정말 이제 국내에는 이제 들어온 지 한 십몇 년 이제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사실 이 싱잉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는 도구로 알고 있지만, 명상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런 이제 저희가 히말라야 지역에 인도나 이제 네팔 혹은 이제 부탄의 이제 히말라야 지역이 실제로는 그릇으로 사용된 하나의 이제 주방용품. 네. 그래서 이제 보울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팔이나 인도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릇들이 있는데 모두 소리가 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 소리가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운드 테라피 혹은 사운드 명상의 일환으로 이제 치유 도구 혹은 명상 도구로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고
0: 네네.
2: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한 그릇이 오늘날 형태의 이제 명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수행자들의 그 우리가 바루처럼
2: 네, 맞아요. 네,
1: 밥을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이었다.
2: 네.
1: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리가 미묘하니까 그걸 통해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2: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그 부처님 시대에 이제 바루를 들고 다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그 동네에 혹은 그 시대에 이 그릇 자체가 사실은 목기였을 수도 있고 토기였을 수도 있고 이런 청동 그릇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네.
2: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걸 이제 하나의 뭐 그릇 혹은 이제 밥 그릇을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뭘 발을 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의 용도로 사용돼 왔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머 이 그릇이 소리도 나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0: 야, 우리가 이제 싱잉볼의 매력을 좀 제대로 느껴보려면 연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짧게 감상해 보시죠.

0: 와, 스님. 신비롭다는 느낌도 들고.
1: 본래 이제 우리들이 보통 쓰는 악기들은 마음을 들뜨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근데 지금 연주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2: 맞아요. 맞습니다.
1: 스스로 이제 내면을 볼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2: 그게 이 싱잉볼이 가진 소리의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싱잉볼 음악은 일종의 진동들의 음악이에요.
1: 그렇죠.
2: 그래서 보통의 이제 악기들은 그 진동의 이제 잔여음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멜로디 중심으로 연주가 된다고 한다면
0: 맞아요.
2: 싱잉볼은 온전히 그 진동을 경험하면서 진동이 결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2: 천천히 진동이 변화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0: 근데 여러 개를 두고 아까 연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다르고.
2: 맞습니다.
0: 지금 거기서 나는 소리도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이 소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잉볼의 이제 크기나 어떤 두께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이제 이 주파수의 이제 레벨이 다르게 되고 결국은 이 정확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건 저희가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네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악기랑도 이제 협업이 가능합니다.
1: 원래 그러면 특별한 크기의 특별한 주파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형태의 주파수의 소리를 우리가 골라내나요?
2: 후자죠.
1: 아.
2: 네, 그래서 보통 이제
0: 곤란해서,
2: 동영상에 보신 이 싱잉볼은 크리스탈 싱잉볼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정확한 주파수가 만들어져 나와요.
0: 기성품들이.
2: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이제 금속 재질의 히말라야 싱잉볼들은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주파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보니까 정말 수작업으로 수많은 싱잉볼들 중에서 그 하나의 소리를 찾아내야 돼요.
0: 찾아내는 거예요?
2: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쉽지 않겠네요.
2: 맞습니다.
0: 최근에 이제 네팔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팔에 좀 자주 가시나요?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1: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가시죠?
2: 메인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싱잉볼을 직접 고르다 보니까, 네, 저는 하나하나 다
0: 싱잉볼 만나러.
2: 골라와서, 이거를 한국에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싱잉볼 마스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좀
1: 그렇겠죠.
2: 자주 가는 편이고, 또 이제 수행하러도 이제 네팔에 가는 편입니다.
0: 아니, 지금 이 사진도
2: 네.
0: 네팔인가요?
2: 네, 네팔의 동굴이에요.
1: 저기 어디예요?
2: 네팔에 그, 이, 한 시골 산속이 있어요. 그, 마르티카라는 이제 동굴이 있는 이제,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주시리 동굴이
1: 네,
2: 있어요. 네,
1: 만주실리.
2: 거기 동굴의 한
1: 그
2: 장면.
1: 불교에서는 만주실리 문수보살이라고 해요.
2: 맞습니다. 네.
0: 와.
1: 아니,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2: 네.
1: 네팔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저희
2: 네.
1: 외모를 보면
2: 네.
1: 네팔 사람 같은 느낌이 나요.
2: 오, 아마 인연이 있나 보죠.
1: 네.
0: 그러게요. 그
1: 그
0: 느낌이.
1: 느낌이 딱
2: 네.
1: 그 네팔에, 저도 이제 자주 가지 않았지만,
2: 네.
1: 네팔이나 뭐, 다람살라나 이쪽으로 가보면, 그쪽 특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2: 아마 전생에 좀 그쪽 동네 많이
1: 그래요.
2: 있었나 봐요. 네.
0: 네팔 공주님이셨을까요?
1: 그러게요.
0: 이
1: 이
0: 모습은 여기도 네팔인가요?
2: 네, 여기는 옆 동굴, 이제.
0: 옆 동굴.
2: 네, 옆 동굴, 마르테카 동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드마삼바바님이 이제 깨달음을
1: 파드마삼바바.
2: 얻으신
1: 얻은
2: 동굴이에요.
1: 동굴이에요.
2: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성 불교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네,
1: 금강승.
2: 거기 금강성 불교, 이제 탄테라 불교를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라마글렌님이시고, 네. 옆에는 이제 청월님, 그 제자 청월님,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그룹들이 함께 명상하는 장면입니다.

0: 그 파드마산바바 존자가 이제 금강도 불교의 시조죠.
1: 맞습니다.
2: 와, 이게 다 함께하는 도반 분들이신
1: 네, 그래서
2: 거예요?
1: 저희는 이제 약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전부 금강성 불교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에 몇 번씩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수행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0: 어떻게 금강성 불교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1: 네, 여기는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싱잉볼 하면 티벳 싱잉볼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이 싱잉볼 마스터다 보니까 싱잉볼이 과연 정말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는지, 왜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명상 도구라면 명상법도 알고 싶고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티벳의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티벳 불교 쪽에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림포체님이나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싱잉볼을 아느냐? 나는 티벳 싱잉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2: 그랬어요?
0: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티벳에 있는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중심으로 한그 수행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본 적이
1: 맞아요.
0: 없거든요,
1: 맞아요.
0: 거기를.
1: 아니, 그 사실이 너무 놀랐잖아요. 왜냐면 이거
0: 그렇죠.
1: 티벳 싱잉볼인데, 티벳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티벳 문화에서 티벳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티벳 불교에는 이제 이런 차크라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0: 차크라 있죠.
1: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싱잉볼로 차크라 힐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싱잉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티벳 불교를 이제 조금씩 기웃기웃 거렸는데, 그때 제가 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라마글레님의 법문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예요.
2: 어떤 내용이었어요?
1: 그 내용이 공성에 관한 법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법문보다도 굉장히 쉽고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제로라는 책을 이제 먼저 출간을 했는데, 이 제로라는 책도 이제 사실은 공성에 대한, 이 세계의 어떤 공성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아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마님. 그래서, 와,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근데 그게 티벳 불교에서는 너무 베이직 이론이래요.
0: 그렇죠.
1: 예.
0: 티벳 불교는 공성과 보리심 두 가지가 수행의 근본이에요.
1: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
2: 그래서
1: 그리고 또
2: 더.
1: 차크라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왠지 내 전생이 여기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뿌리가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이건 어디서 기인됐지? 그러다가 이거는 금강성 불교였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과 싱잉볼이 짜맞춰졌어요. 최근 몇년 사이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야말로 전생사네요.
2: 전생사죠. 그런데
1: 맞아요.
2: 특이한 게또 집안은 오히려 타종교를.
1: 네, 기독교 집안이죠.
2: 그렇죠.
1: 네.
2: 교수님 희한한 거예요.
0: 그게 또.
1: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나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싸우는 거죠, 부모님이랑. 네. 그래서 강하게 걷고. 근데 저는 기독교 교리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뭐 믿으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았고, 분명히 저만의 정신 세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게 맞으니까 저한테는.
0: 그렇죠.
2: 그게 몇살때든 생각이신 거예요?
1: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1: 저만의 정신 세계가 있었죠. 네, 저는. 네.
0: 그야말로 전생에 금강성 수행자였나 보네요.
1: 지금 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0: 사실은 그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워낙 차단을 시켜 놓으니까
2: 맞아요.
0: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불교를 접하기 쉽지가 않아요.

0: 접하는 자체가 본인들이 부담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과정에 그걸 이겨내고 했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1: 뚝심이 있죠.
2: 그것도 아주 네. 어렸을 때부터.
0: 그래 말이야. 네.
1: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꾸 그 이제 뭐 교회 가면 뭔가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엄마는 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어린 양이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그럼 이제 저는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늘 기도하고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엄마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엄마는 그 말이 교회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철없다 이제 자꾸 이러는데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2: 대학교 때는 멀티미디어 창작 전공하셨고요. 이제 그 후로 대체의학 대학원을 다니셨더라고요.
1: 네.
2: 특히 이제 정신치료 분야로 석사 논문 받으셨는데 네. 스님 석사 논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무위에 의한 마음챙김 명상에 만선 통증 경감에 관한 연구. 네, 자초월 정신의학을 중심으로.
1: 네.
2: 제목 진짜 길죠.
0: 제목만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2: 어렵고 쉽진 않지만 네. 좀 짧고 쉽게 길고. 가능하실까요? 네.
1: 그 제가 제 논문을 2011년에 썼고요. 석사 논문을.
2: 벌써 15년 됐네요.
1: 굉장히 빨리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로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정신세계사에서.
2: 그때가 몇 살 때세요?
1: 27살 때.
2: 이야.
1: 그때가 제가 정신세계사 최연소 저자였는데 한국 저자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로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 내용을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무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툴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탕. 정말 네. 비워져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논문은 실험 논문인데, 똑같이 마음 챙김을 하는 집단과 나는 나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간절히 염원을 이제 그렇죠. 하는 집단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이제 이렇게
2: 세 개 비교군이네요.
1: 네, 통증을 이제 경감하는 걸 이제 우리가 뇌파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시크릿이 유행이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원하면 이루어진다.
0: 아, 맞아요.
1: 뭐 이런, 그러니까 나을 수 있어,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단과 근데 이제 이 위파사나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허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긍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이 무위랑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사실은 이 아라차림 위파사나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 근데 결국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난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집단보다 이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는 이제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 낫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는 바라볼 뿐이야. 라고 하는 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거를 이제 그 밝히는 이제 논문이었는데
2: 진짜요?
1: 그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는 이제 사성제나 이제 이런 의도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국 이제 자아초월 그러니까 낳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위라고 하는 거 내가 낳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라보고 바라지 않는 게 이제 더 좋은 치유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자아초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0: 무의라는
1: 네,
0: 개념이 들어갔고요.
2: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습이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근본적인 이제 무의는 이제 금강에서 나오잖아요.
1: 금강에서
0: 나오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위라는 말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는 거예요.
1: 네,
0: 그 혹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1: 네네.
0: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또 다른 필요한 조건들을 구해야 돼요.
1: 인과의 바퀴를 또 돌리게
0: 또
1: 되죠.
0: 구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꼭 필요하고요. 그 육신을 갖게 되면 생로병사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생사에 윤회를 해야 되고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우리의 근본

0: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불만족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나잖아. 내 마음이죠. 만족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면 불만족한 내가 만족한 나라고 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는 똑같아요.
1: 그렇죠.
0: 하루 종일 마음이 나잖아요. 평생 마음이 나의 마음이니까, 주인 같으니까. 그 이치를 알아서 자성을 깨달으면, 아,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게 되는
2: 막
0: 거예요.
2: 그래서
0: 네.
2: 초월이라는
0: 그래.
1: 그렇죠. 그렇죠.
2: 말이네.
1: 자아를
0: 그렇죠. 초월한다는 거예요.
1: 초월한다.
0: 그 마음을 나로 여겨서 괴로운 나와 즐거운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아예요.
1: 맞아요.
0: 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집착을 한 나로
2: 그렇죠.
0: 착각하고요.
2: 그렇죠. 이해가
0: 네.
2: 됐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자성의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그건 나는 항상 똑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도 되는
2: 그렇네요.
0: 건데도
2: 맞아.
0: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알고 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를 무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면
2: 오히려.
0: 우리가 이제 고통을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도 자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그런데 자성으로 돌아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필요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별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통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이 육신에 대한 통증도 사실 육신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2: 그런데
0: 그것도 벗어날 수 있죠.
2: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실
1: 맞습니다.
2: 때
0: 그렇죠.
2: 실제 그게 실천이 되는 분들을 이걸 이렇게
1: 아니죠. 일반인들을 이제
2: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되는 것도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한 집단은 날수 있어. 난날 거야. 라고
2: 계속
1: 이제
2: 주문을 외우고.
1: 그러면서 이제 집중 명상 날수 있어. 나는 내 몸은 건강해진다. 이러는
0: 의념을 가지고 하죠.
1: 집단과 다 명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바디 스캔을 하는데 통증이 있네 하는데 나으려는 마음도 내려놔라.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2: 뭐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1: 그쵸.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어떤 실험의 이제 기본 그 전제 자체가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 챙김을 해라기보다는 그 마음 챙김을 하는 그 이면에 정말 너가 아무 의도가 없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저는 증명하고 싶었죠.
2: 워낙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학 시절에 스님 이제 전공은 원래 다른 걸 하셨잖아요. 최연소 영상 디렉터 를또 꿈꾸시면서 굉장히 매진을
1: 맞아요.
2: 하셨다고 해요. 상도 많이 받으셨다던데.
1: 제 인생이 뭐 하나 하면 끝장 보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가서 그냥 대학 가길 원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고3 때 이제 직업 고등학교에 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 애니메이션 배워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상은 제가 다 탔어요.
2: 야,
1: 그래서 1년 만에 한 20몇 개막다 타고. 근데 그걸로 대학을 간건 아니에요.
2: 재밌네. 또
1: 수능 보고 남는 시간에 도서관 가서 수능
2: 공부도
1: 보고
2: 잘하셨구나.
1: 머리가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이 제가 하고 싶은 건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2: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석사는 뭐 대체의학적으로
1: 네,
2: 아예 분야가 또
0: 그랬다가
2: 바뀌고
0: 그래요.
2: 옮겨가신 거잖아요.
1: 맞아요.
0: 전혀 다른데.
2: 제가 주변에서 뭐 반대라던가 혹은
0: 특히
2: 잔소리라던가
0: 부모님이
2: 없었나요?
0: 말리지 않으셨어요?
1: 사실 부모님은 일단은 제가 하는 거에 대해 이해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제가 이제 영상을 안 하고 이제 또 절로 가는지 이해를 할수
2: 그렇지.
1: 없었고 사실
2: 모르니까요.
1: 그 당시도 대체의학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왜 어린 제가 저기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도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인 선택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작했어요?
0: 그러게요.
1: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한 건데요. 예. 근데 그때는 힐링이나 명상 이외에는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었어요.
0: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이제 인연이

0: 있잖아요. 과거 생인들이 있으면 평상 이제 우리가 인생에 와서는 이제 교육과 사회적인 뭐 그런 규칙이나 제도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최선이고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또 특히 수행자의 어떤 인연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다 수행자 길을 가요. 네. 어떤 길을 가도 네. 마치 예를 들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로 가잖아요. 네. 어떻게 가다 보면 그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1: 답정너네요, 스님.
0: 네, 가요. 다.
2: 맞아요.
0: 네, 갈 수밖에 없어요.
2: 갑자기 끌려갔던 것 같아요. 네.
0: 그게 뭐 내가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게 돼요.
1: 싱잉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럼?
2: 오, 싱잉볼도 이제 전생의 인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이제 사실은 2008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젠 힐링샵이라고 하는 힐링 명상 쇼핑몰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네네. 그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석이라든지 뭐 그때 만다라 같은 것도 제가 팔고 있었고 이제 싱잉볼도 이제 팔고
1: 그중 하나야.
2: 네, 그중 하나 도구인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왜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해서 저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사운드 테라피, 사운드 힐링, 명상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워크샵 같은 걸 다니면서 배웠는데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원래 이런 이제 공성에 대한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때는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이제 사람들한테 이 비워진 마음이 중요하다, 이 공성의 세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제
1: 지나가죠.
2: 예. 다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때 싱잉볼을 만나고 싱잉볼을 사람들한테 해줬을 때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 단계에 바로 들어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싱잉볼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 진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저는 주구장창 싱잉볼만 했던 것 같아요.
1: 그럼 좀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0: 저 화면에 나오는.
2: 네, 교육 장면입니다.
1: 이게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배우시네요.
2: 네, 그래서 이 싱잉볼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치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싱잉볼 치유의 장면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어떤 테크닉마다 이제 좀 다른 위치 혹은 이제 다른 이 음계의 이제 싱잉볼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1: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정말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2: 네, 꽉꽉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1: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또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네. 스님께서도
0: 스님도 한 분 계세요.
2: 예, 스님분들도 종종 오십니다.
1: 스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2: 스님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싱잉볼이지만 저희도 철학이 있거든요. 싱잉볼에도. 물론 제가 만든 철학이지만. 네, 근데 이제 저희의 철학은 이 비워진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진동은 그냥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어떤 치유자의 비워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 스님들도 물론 이제 공감을 하시죠. 이 별로 충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매체를 이제 어떤 포교 활동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죠.
1: 당장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0: 그러게요.
1: 싱잉볼 제로 명상.
2: 네.
1: 좀 시연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네, 그럴까요?
0: 네.
2: 네, 이 싱잉볼 제로 명상은 여러 가지 싱잉볼 명상 중에 우리가 이 제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고안된 이제 짧은 명상이에요.
1: 네네. 네.
2: 이 싱잉볼 제로 명상은 우리가 이 소리가 처음에 시작돼서 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언젠가는 소리는 멈추죠.
1: 예, 예. 그렇죠.
2: 근데 우리가 이 멈춤의 끝을 따라갈 거예요.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소리가 있나 없나 계속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건데 이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소리를 놓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딴 데 가면은 소리를 네네. 놓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다가 그냥 가만히 끝인가 하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1: 그럴게요. 그러니까
2: 원래는 이제 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2: 그래서 이제

0: 내 나름대로 이제 소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이제 손을 들어보시고요. 그럼 끝났잖아요. 내가 지켜보는 그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싱글을 치면 다시 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다가 또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이 끝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끝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가만히 그 끝난 순간에 잠깐 몇초 머물러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워진 상태에 잠깐 머무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이 소리가 지금 이 공간이 커서 잘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1: 더
0: 주의를
1: 집중할게요.
0: 기울이시고 이제 잘 소리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자세 좀 편안하게 하시고 네, 소리를 듣다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0: 자, 싱잉볼의 소리에 가만히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의가 계속 소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세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따라서 나의 의식도 소리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춰졌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진 순간에 가만히 멉니다. 네, 천천히 이제 눈을 뜰게요.
1: 선생님, 저는 숨을 못 쉬겠는데요.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자꾸 숨을
0: 맞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긴장을 해서 그래요.
1: 기침 나잖아요.
0: 네.
1: 네. 오,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0: 네. 사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라 보면은 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1: 오, 숨을 못 쉬었어.
0: 하면은 네. 그러니까 처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 마디 더 해요. 자, 두 번째는 숨을 쉬면서 들어보세요.
1: 숨을 쉬어야 돼.
0: 네. 왜냐면 그 긴장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명상도 잘 하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거든요. 긴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주지 말아야지. 사실은 이것도 무의식적인 긴장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긴장마저도 놓아야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네네.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싱잉볼 명상은 이 진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완을 시켜요, 몸을.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싱잉볼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1: 반복하면?
0: 네,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거 제가 안내를 하죠. 힘을 내려놓으세요.
1: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0: 네, 방금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이제 힘을 내려놓다 보면은 우리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 집중, 호흡이든 소리든 잠깐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집중하는 행위를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1: 그렇지.
0: 하고
1: 그게 중요한
0: 멈추고.
1: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스님께서는 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0: 네,
1: 미소까지 띄고 계시던 것 같아요, 스님. 딱 떴어요, 스님.
2: 보니,
1: 스님 뵀을 때.
2: 네. 이제 그 호흡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 중에 수행의 깊이에 따라 이제 호흡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네.
2: 이제 낮은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처음에 초심자들은 호흡을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못 쉬게 되고
1: 못 쉬었어요.
2: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바로 깨어나게 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을 쉬면서 하고 더 깊은 단계로 가려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면 호흡 자체도 다시 이제 고요해집니다.
0: 그렇죠.
2: 호흡이

0: 점점 근데 호흡을 의식한다는 말그 자체는 아직 집중이 완성되지
1: 안된
0: 않은
1: 거죠.
0: 거예요.
1: 예, 그런.
0: 완성이 되면 호흡은 아주 미세해지죠.
2: 네.
0: 그래서 이제 일부러 호흡 미세한 연습을 해서 집중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이제
2: 맞습니다.
0: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죠.
2: 네.
0: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워야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
2: 네, 맞아요.
0: 들어 나올 수밖에 없는.
1: 정진하겠습니다.
0: 잘하고 계시네요. 그 정도로.
1: 네.
0: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샤불자님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2: 네.
0: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2: 제가 하는 치유와 명상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치유와 명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1: 네네.
2: 근데 이제 이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1: 네.
2: 근데 가끔은 이제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점 혹은 패턴들 혹은 진리를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상담 과정에 전하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뭐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혹은 뭐 그게 너의 마음이 잠시 일어나서 그런 것일
1: 네,
2: 뿐, 마음이
1: 그렇죠.
2: 줄어들면 또 그것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그것들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놓아버리고, 치유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 힐링에서는 일어나거든요.
1: 네.
2: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좀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팁과 방법을 알게 되는데,
1: 맞아요. 네.
2: 사실은 그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저는 그거를 하나의 힐링이나 명상의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래, 이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1: 네.
2: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혹은 이 모든 것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냥 그뿐이구나라는 어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하고자 했었던 어떤,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굴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공감을 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이 있고,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1: 있어서.
2: 너무나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자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보다 더한 자부심이 없죠.
2: 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편으로 싱잉볼 제로 명상을 통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길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수행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이들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 류지연 불자님, 또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 천샤 불자님. 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다는 거 힘든지만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 합니다.
0: 멋지죠. 우리 행복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1: 네네.
0: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육신의 집착에 의해서 생존의 단계죠.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1: 네.
0: 다음 단계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감각의 즐거움을 넘어서 마음의 행복을 구하는, 만족을 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0: 이제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해탈 열반의 단계입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단계. 그런데 이제 수행은 이제 감각의 즐거움을 벗어나서 마음의 만족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편안함과 고요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을 오늘 두 분을 보면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1: 맞아요.
0: 또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보다 더 현대사회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다가가는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 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의 도반, 가족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사실 행복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내가 한 노력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중에서도 네, 여러분들이 부따에 함께 동참해서 방송폭의 원력을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방법이 없습니다. 185-0108번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네. 나의 성격이 훌륭한 자본이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두려운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뭐 등등 오늘 인생의 지침이 될 좋은 가르침 참 마음에 많이 새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너무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내 것에 속지 말고, 내 욕망의 대상에 속지 말고, 이내 욕망의 주인인 나, 그 다음 내 것의 주인인 나, 그 본래 나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것이 가장 멋지게, 당당하게 행복해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바로 불자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 신을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0: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1: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0: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부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0: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0: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0: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1: 진관사?
0: 네.
2: 오셨습니까?
0: 실잘 계셨습니까?
2: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1: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이렇게 삶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푹 삶아가지고 푹 삭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두부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1: 와.
2: 요 끝을 살짝살짝이 들어줘야 돼요.
0: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2: 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네.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1: 네.
2: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베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0: 절법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자, 가죽전 만들 건데요.
1: 가죽전.
0: 일단 밀가루를 좀 일단 묻혀주세요.
2: 네.
1: 밀가루인가요?
2: 이렇게 생밀가루를 이렇게 묻히는
0: 네.
2: 거죠.
0: 예, 우선 하고.
2: 네.
0: 거다가 여기다 좀 잠깐 조금만.
2: 담궈요?
0: 담궈가지고.
2: 선생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요?
0: 아니 아니 하나씩 하지 말고.
2: 네.
0: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2: 예, 여러 개요?
0: 네네.
1: 스님 불 조절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0: 좀 중간 불.
1: 중간 불.
2: 이거를 좀 털까요?
0: 네, 예, 털으세요. 털고
2: 네.
0: 너무 많이 털면은 밀가루 기운이 없으면은 야가 타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조금 붙여 놓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2: 네.

0: 물을 두 덩어리 좀 같이 엮어 놓으세요. 일로. 예. 예. 조금 더. 예. 익어야 되니까. 예.
1: 네, 예.
0: 네. 그거 하나 하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고.
1: 예. 조금 더
0: 안에.
1: 고구마
0: 할까요? 네, 예. 네, 네. 이거를 살짝이 조금만 모양새로. 예.
2: 올려가지고. 네.
0: 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2: 네.
0: 잘 뒤집어야 됩니다. 오, 예, 됐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됐어. 쭉쭉 누르고 익어야 되니까. 기름 조금만, 기름진.
3: 이게 무로 하니까 원래는 붓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공적인, 그게 녹으면서 또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이 무로 하니까
0: 자연스럽잖아요.
3: 너무 자연스러워요.
0: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뭐 채소 끓일 때 갈라내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 재활용해도 돼요.
3: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4: 스님, 이게 가죽을 센 걸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무쳐서 먹을 수 있는데
0: 네네.
4: 전으로 먹으면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요?
0: 향기롭잖아요. 센. 예. 삶아서 먹으면 향기가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4: 예.
0: 가죽 부각할 때도 센 걸로 하지 쪄서 안 합니다. 질겨서. 생으로 여기다가 찹쌀풀 해가지고 전 말릅니다. 생으로 찌지 않아요. 절대 찌면은
4: 네.
0: 질겨서 못 써요.
3: 스님, 이 나물 가죽나물 전을 네. 외국 배우가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0: 아, 누가 좋아했냐면은 리차드 뭐
4: 리차드 기어.
3: 리차드 기어.
0: 예, 예. 야. 가죽 부각을 좋아했어요. 이런
4: 아,
0: 전보다
4: 가죽 부각이 네네. 말고 아. 나 리차드 기어 좋아하는데.
3: 너무 멋있죠.
0: 불짜잖아요.
4: 불짜잖아요, 완전.
0: 자, 이거 다 껐죠?
3: 껐습니다.
0: 예.
4: 스님, 이거 드릴까요?
0: 아니, 고기다 그거 몇 개 드러내고 그거 조금 요령이 와, 있어야 됩니다.
3: 엄청 바삭해요.
0: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3: 야.
0: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0: 세 번째 음식은요. 엄나물 무침입니다.
1: 엄나물 무침.
0: 보통 개두릅이라 그러는데요. 요 쌉싸름한 게 관절에 좋고 신경통 통증에 좋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좀 먹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끓고 있는 거 같습니다.
1: 열어주세요.
2: 네네. 소금을 조금 아까.
3: 자, 소금 좀 넣고요.
0: 네? 소금 넣고.
3: 네. 요럴 때는요. 네. 뭐부터 넣냐면 요 끝머리부터 넣어주세요.
0: 끝머리가 네. 제일 두꺼우니까.
3: 네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넣으세요.
0: 먼저 네. 넣고 살짝 네. 익혀가지고.
3: 네. 뚜껑을 약간... 열고 삶습니다.
0: 네.
3: 뚜껑 닫으면 누르무리해지기 때문에
0: 네네.
3: 뚜껑을 이제 열고. 네. 끓어야 됩니다.
4: 아우, 이걸 쉐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0: 죄송합니다. 한번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이거 한번 보고 끓기 시작했는데 여기 물렀나 안 물렀나 한번 보세요.
0: 네,
3: 손으로 어, 조심해야 돼. 덜 물렀지?
0: 조금, 네, 조금 더, 네, 해야
3: 조금 더 있어야지.
0: 봄에 이렇게 두릅으로 이렇게 쌉싸름 맛 예.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3: 예, 예.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3: 그 제가 그랬잖아요. 봄에는 부자 되는 계절인데 땅이 녹으니까 먹을 게 지천이 돼서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여기에 특성적인 맛이 나옵니다. 아, 가만 있어 잠깐만.
0: 네, 살짝 보시면.
4: 스님 이제 된 것 같아요.
3: 됐어요?
4: 네.
3: 꺼서 요걸 여기다가 놓고, 예. 네.
4: 예. 네. 한 번만 찍으세요.
3: 아, 됐어요, 됐어요. 어우, 잘 삶아졌어.
0: 아.
3: 그렇게 잘 삶아졌네. 세포는 음식을 잘하게 생겼어요.
0: 감사합니다.
4: 스님, 제가 했어요.
3: 아, 그랬어요?
0: 감사합니다.
3: 박성 스님도 음식 잘하잖아요.
4: 그건 아니고요. 스님, 제가 여기를 짤게요.
3: 네네. 꼭 짜가지고 주세요.
4: 네.
3: 향긋한 냄새가 나게,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묻히는데 조물조물 묻혀야 돼요.

0: 그런데 뭐를 먼저 넣느냐? 자,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예, 이렇게.
1: 선생님, 이거 간장을 넣...
0: 아니요, 참기름 먼저 넣어야 됩니다.
1: 참기름요?
0: 오? 봄나물은 참기름부터 먼저 넣으세요.
2: 아, 이유가 뭔가요?
0: 참기름 넣으면 참기름 고소한 맛이 예. 나물에 이렇게 배는 느낌이 들잖아요.
2: 전체적으로.
1: 예. 다른
0: 겉절이 할 때는요, 예. 참기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겉절이는.
1: 선생님, 참기름이요?
0: 네, 예.
2: 아니, 보통은 이제 향이 많이 나는 기름은 마지막에 예, 예. 넣기 마련인데 예.
0: 조림새 할 때는 마지막에 참기름 뿌리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나물 물질 때는 참기름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아주 조물조물해서 직간장은 예. 이렇게 이걸로 근데 마요 안 넣습니다.
1: 네. 깨소금요?
0: 네,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통깨 같은 거는 조림새 통깨 넣지 이렇게 깨소금을 넣지.
1: 깨소금.
2: 그렇게 이렇게 조금 빠야지 향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0: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무쳐볼게요, 조물조물.
2: 네. 와, 지금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1: 세 가지.
0: 세 가지잖아요. 여기는 설탕 안 들어갑니다. 약이기 때문에.
2: 네.
0: 근데요, 간을 한번 보세요. 자, 아.
2: 아.
0: 자, 스님도 음미해봐.
2: 스님, 이게 봄향을 해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봄향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나물 안에.
0: 왜냐면은 저희들이 인위적인 인공 조미료를 안 넣잖아요.
1: 네.
0: 그냥 자연적인 거. 그냥 나무에 달린 버섯 따다가 하고 네. 그리고 저는 텃밭에 가서 호박 따가져와서 하고 뭐 없어요. 언젠가는 저기 벨기에 여왕이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20명씩 와. 그래서 내가 세 번, 네 번 오더라고요. 근데 왜 진간사 오냐고 다른 데 가서 좀 하라 했더니 인터넷에 진간사가 최고 자연적인 음식을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줄 알지. 자, 한번 다시 맛보세요.
1: 이렇게 고강할 줄은 몰랐어요.
2: 서양의 음식을 간을할 때 조미료를 안 쓰고 그러니까. 향신료를 많이 써요.
0: 그 아. 저희들은 향신료를 안 쓰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향신료라고 생강이라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음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찰 음식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아.
0: 그 저희들은 모양을 좀 낼 때 뭐를 좀 하냐. 홍고추를 조금 위에다 뿌립니다, 약간. 아. 이것도 그냥 고명으로 생각하면 돼요.
1: 확실히 색이 살아요.
0: 자, 세 번째 엄나물 뭉치 완성되었습니다.

0: 마지막 요리는 뭔가요?
1: 아, 저희들 네. 깻잎 배무침을 조청 좀 넣고 네. 죽염 좀 넣고 매실청 넣어서 이거 갈아가지고 같이 네네. 만들 거거든요. 네네.

0: 근데 깻잎이랑 배랑 사용하는데 잘 어울리는
1: 예, 어울립니다.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넣고 뻘겋게 뭐 졸인다든지 뭐 그렇게 간장 넣고 시커멓게 네네. 하는데 네네. 저희들은 맑게
0: 맑게
1: 예, 맑게 배무침을 지금 넣어 가지고 할 거니까
0: 지금 이렇게 가면 되나요?
1: 네, 네.
2: 오, 진짜 잘 어울려요.
1: 배무침을 넣어 줘.
2: 부어요.
1: 부어 주세요.
0: 예. 금방 잘 갈렸습니다.
1: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좀 모자리면 또 하고 죽염 조금 넣고
0: 죽염 간 배에다 죽염을 넣습니다.
1: 네. 매실청 좀 주세요. 매실청. 아, 고개. 이걸로 좀 넣어주세요. 두 숟갈만. 넉넉히 넣어도 돼요. 네. 청껏 조금 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0: 이 막 고춧가루만 들어간 것만 보다가
1: 예.
0: 배를 갈아서 넣으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1: 생강즙 조금만 많이 넣으면 깻잎이 저기 하니까 조금만 넣습니다. 눈둥만둥.
0: 네.
1: 네. 그리고요. 여기다가는 참기름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2: 아, 참기름.
1: 네.
0: 한 숟갈.
1: 네. 네네. 좀 한 숟갈 더 넣으세요.
2: 제대로 배우고 가시는 것 같아요.
1: 네. 아, 한 숟갈 더 넣어주세요.
0: 한 숟갈 더.
1: 네. 제가 이제 또 간을 봐야 되니까.
0: 네.
1: 자, 그 숟갈 가지고 한번 간을 좀 보세요. 조금만. 아, 조금만. 네. 좀 짭조름하죠?
0: 아.
2: 네. 우와. 우와. 색다른 맛인데요.
0: 맞아요.
2: 네. 네, 괜찮습니다. 간은 좋습니다.
1: 간은 좋아요?
0: 네네네.
1: 자, 이걸 가지고서 네. 여러분들이 둘이서
0: 네.
1: 한번 깻잎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다섯 개씩만 다 가져가고. 네. 자, 그 위에다 또 하나 붙여요. 또 붙이고.
0: 이거는 사찰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오늘 절밥 한 끼 이 음식은요
0: 네.
1: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와. 신도들한테 줘도 너무 네. 좋아요. 인기 상품 1순위.
2: 너무 간편하면서 맛있어요.
1: 네, 예.
0: 그리고 이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종류잖아요.
1: 네, 네. 자연이죠. 매실청도 저희들이 담은 거예요. 매실 사가지고 청이 한 이게 한 3, 4년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단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1: 네.
0: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네.
0: 조금 또 숙성이 되면 훨씬 더 맛있어지겠네요?
1: 그러면 풀이 죽어서 안 돼.
0: 안 돼요? 아, 바로 먹어야 돼요?
1: 그럼요, 바로 먹어야지.
2: 그럼 이게 즉석 음식이에요? 선생님?
1: 그럼, 겉절이식이잖아요.
0: 겉절이식으로.
1: 아. 자, 이제 그만하고 저를 주세요. 접시다 해서 이게 이제 저기 해야 되니까. 제일 큰 거를 밑으로, 맨 밑에. 네, 큰 걸 맨 밑에.
2: 엄청 큰 거.
1: 자, 요거 이제 중간쯤 놓고. 자. 오늘 마지막 만든 깻잎 배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0: 대우스님께서 아까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걸 보니까 한 가지 좀 특이점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1: 뭐가 특이합니까?
0: 되게 간단하게 음식을 하세요. 복잡하지 네. 않게 약간 네. 제가 이제 사찰 음식 배우면서 느꼈던 게 좀 덜어내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네. 사찰 음식 배우면서. 근데 복잡하지 않게 뭔가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쉽게 하면서도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인스턴트 음식 먹고 막 빠른 음식 드시잖아요. 네. 근데 왜 절밥을 좋아하느냐?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집에서는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그러니까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마음 잘 쓰는 사람이 음식도 맛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0: 삼요소가 청정유연엿법이잖아요. 재료만 청정유연엿법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법다워야 되고.
1: 야, 이게
0: 최고 양념 마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2: 진관사. 네. 질문 중에 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진관사에서 네, 네.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그들이 보양식으로 먹었던 무슨 전해지는 이야기나 뭐 문헌 같은 게 있을까요?
0: 두부겠죠. 저는 두부라 생각해요. 아. 그동안에 영양 보충을 못했으니까 네.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저는 밥상의 보약이 두부라고 생각하고 밥상의 눈이 뭔지 아세요?
2: 밥상의 눈이요?
0: 네.
2: 밥상의 눈 잘 모르겠습니다.
0: 혹시 말아요?
2: 밥상의 눈.
0: 간장이잖아요. 아. 눈이 간장이잖아요. 아. 아. 밥상의 눈이 간장 간장이에요.
1: 간장 종류를 항상.
0: 그럼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감장을 딱 먹으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예. 딱 먹고 시작하잖아요. 밥상의 보약은 두부다. 그러니까 밥상의 눈은 간장이다. 그러니까 이 보약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두부를 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포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두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두부는 쭉 600여 년이 흘러오면서 내려오는 음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1: 아, 지금의 그러면 네. 그 궁중 음식, 네. 지금 남아있는 궁중 네. 음식과 네. 지금의 사찰 음식의 네. 그런 두부 이런 네. 음식들이 아마 공통된 점이
0: 공통된 점은 저희는 의뢰 음식에서 모든 게 발전됐잖아요.
1: 네. 여기서 이제 의뢰 음식이 네. 워낙 많으니까
0: 그러니까 수륙제를 하다 보니까 의뢰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이 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니까 반찬이 또 발전됐잖아요.
1: 스님 그러면 그 궁중 음식의 그 의뢰 음식과 사찰 음식은 거의 뭐 이제 일맥상통한
0: 상통하죠. 상통한다 봐야죠. 그 제사 음식은 절대로 오신 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 네. 스님께서 이제 진관사에서 40여 년 동안 공양관을 지키시면서 수많은 음식을 해오셨을 텐데 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요 콩국수 같은 거.
2: 아, 콩국수.
0: 서리태 콩국수.
2: 아. 네.
0: 서리태 콩을요 살짝 삶아가지고 콩껍질을 뺏기면 거기에 파란 물이 해요. 네. 그럼 그걸 갈아요. 아. 뭐 넣고 가냐면 저는 참깨 넣고 아. 잣을 넣어요.
1: 야, 아니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선생님.
0: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1: 한 번 더요. 맷돌에.
0: 아니 그래. 믹서기에다 갈아. 아. 예, 그래 갈아가지고 네. 걸러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 남은 거는 비지찌개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1: 아.
0: 생비지찌개를 김치 넣고 송송송 썰어가지고.
1: 아.
0: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밀대로 밀어가지고 또 써는 데는 또 딱딱딱딱 쓰니까 저는 눈 감아도 썰어져요. 그래서 아 일은 타고난 건가 보다.
1: 스님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2: 스님이 하시는 이런 사찰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는데
0: 네.
2: 이 사람들이 이 사찰 음식을 먹고 어떠한 변화를 느끼길 원하시나요?
0: 저는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빼앗지 않는
1: 네.
0: 이 땅 빼앗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2: 네.
0: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네, 욕심이지.
1: 욕심
0: 저는 비움의 공덕 채우지 말아라. 텅 빈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텅 빈해야지만 채울 수 있으니까
1: 네.
0: 욕심 부리지 말자. 그 삼수운동이랑 그러잖아요.
1: 네.
0: 탐욕수제는 꽤 조금 먹자. 그래서 그 조금 먹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평등 공양, 채식 공양, 나눔의 공양, 복득의 공양, 지혜 공양
1: 다 하시는 것 같아요.
0: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팥죽을 쓰면 열 까마 씁니다. 다 나눠줘요. 다 하나씩 가져가고 통째로.
1: 인근의 저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0: 아 그럼요. 저 신도들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 다 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 무조건 줘요.
1: 나눔에.
0: 예, 나눔네. 공덕의 음식, 나눔의 음식이에요. 공양이라는 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공양이에요.
1: 스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말 네. 질문인데요.
0: 네.
1: 스님에게서 사찰 음식은 어떤
0: 생명이죠.
2: 생명.
0: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와. 삶이잖아요. 옛날에 백성들은요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음식이 맛있다 해도요 사찰 음식만큼만 단순하고 내 생활이 단조로워야지 음식도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2: 네.
0: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0: 안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그의 비법이에요. 비법 없는 게 그대로 비법이라는 것만 아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법성 스님께서 시즌 1 마지막 오늘 촬영인데
0: 네. 법성 스님은 너무 순수해서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여고생 같은 그 모습과 맞아요. 순수한 맞아요. 마음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식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다툼이 없는 사람이 음식 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유연해야 되고 개로서 스승을 삼아야 되고 위의가 불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님 애들은 모습이 반듯해야 된다.
2: 스님 명심하고요. 네. 스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0: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인연 닿는 대로 삽시다 우리가. 네.
3: 진간사에서 만나는 개호 스님의 사찰 음식은 오롯이 수행자의 삶과 그리고 그 안에 자비가 가득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 맛있는 음식을 모든 게 다 정성으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데 저도 집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개호 스님의 사찰 음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만들었는데요. 소담스럽다. 거기에는 소는 소박한 멋, 담은 담백한 맛.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가지만 이 세상에 내 거라는 건 없어. 잠깐 내 몸도 내 몸을 빌렸잖아. 지수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먹자.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자연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독자들의 자세고 스님네들이 자세고 항상 일념으로 좋은 생각 갖자. 좋다 맞다 옳다 마지막 맛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0: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불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것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이시라는 분이 우리의 그 불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이때 불교가 시작될 때 2500년 전에도 종교가 있었죠. 종교가 있었는데 불교가 불교일 수 있었던 이유,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달랐던 이유가 있어요.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행 선과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주 익숙하죠. 그죠? 익숙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과보가 있어 하는 것이 익숙한데 2500년 전에는 선행선과라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셨던 거예요. 부처님만의 정신이었던 거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종교들은 선행선과가 아니었을까? 개념이 달랐죠. 선행이라는 것이. 25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전 세계에 있었던 종교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아주 강한 신에게 기대는 것이 선한 것일 수 있었던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떤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보면 중동에서 어떠한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지배하는 것이 꼭 일반화된 것처럼. 그죠?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믿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게 당연해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더했겠죠. 그죠? 강하면 약함을 지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강한 신이라는 것을 기대서 신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였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확 바꾸신 거예요. 불교의 선행은 무엇이죠? 우리 불자분들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불교의 선행이 뭘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이 뭘까? 그래서 그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서 하나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처님 제자들을 이렇게 뭉쳐가셨는데 그때는 아주 조그만 세력이었겠죠? 그것이 한 200년 만에 인도의 종교계를 통합시켰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 이것이 선행, 선관대. 이 선행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은 그거는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나와 인연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행복을 줄 수 있고 내가 힘든 사람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선행이고 이것이 복덕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이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25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00년 전은 우리가 제가

그 비유를 하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데 저기 동남아 라오스나 이렇게 여행을 4박 5일 순례를 간다고 하면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아플까봐. 이게 다칠까봐. 다치면 우리나라는 병원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안정돼서 막 가서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일반화되고 병원 가서 하면 이제 난 살았다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라오스나 이런 순례를 가게 되면 다치면 거기는 가면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로 빨리 와야 돼요. 이런.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땐 아프면 죽어야죠. 그죠? 다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산다는 건 어때요?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노력하면 다살수 있는 이런 사회 체계가 아니죠. 2500년 전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고, 이 사람에게 하는 몇 퍼센트만 부가 다 있고, 일본적인 사람들은 그냥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억울함을 당해도 말 못하고, 그런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선행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정말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해봤었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회였는데, 근데 부처님이 계셨던 25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부처님께서 그러한 선행, 주위 사람들이 힘들면 가서 손잡아 주시고 행복을 알려 주시고 하는 걸 실천하시는 성숙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부처님과 함께 했던 분들에겐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이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시고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행선과라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왕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힘을 갖고 왕이 딱 됐는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또 나를 또 이겨내고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고민을 하는 왕들이 부처님께서 선행선과를 말씀해 주시니까, 나도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면, 내 밑에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되면, 내 왕자리가 유지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수 있었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가 바뀔 수 있겠죠. 막 그냥 투쟁해서 그뭐 강한 신에게 나는 잘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오 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약하면 짓밟고 귀에 있으면 쳐서 나도 그 자리 갈 겁니다 하는 그러한 아주 삭막한 사회에서 부처님의 선행 성과의 이야기가 일반화 쫙 되게 되면 사회도 안정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 200년이 지나면 불교로서 종교가 통합이 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도 선행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죠. 그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그거예요. 2500년 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신에게 제사 지내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소라는 것이. 그런데 부처님의 그 선행성과라는 것을 통해서 살생이라는 것이 아주 터부시 되고 하다 보니까 힌두교라는 종교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소 잡으면은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욕먹을 건데 소 잡지 맙시다. 하던 것이 막 오바가 돼가지고 소를 섬기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소를 섬기는 겁니다. 뭐 소를 섬기는 것이 뭐 소에게 신이 뭐 깃들여서 뭐 그거는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정도로 선행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금은 지금 시대엔 선행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러면 저는 선행, 더불어 함께 하는 거.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있고, 주위 분들에게 야야 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런 거 저도 많이 봤는데요. 절에 오면 큰 보살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딱그 불단에 딱 지키고 서서 뭐 공약물 좀 올리려 그러면 야너 지금 왔는데 지금 그저 아무나 올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예전에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 무상상 그렇지 않겠죠? 부처님 불단에 누구나가 공약물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막 권력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악행입니다. 우리 불자분들은 내 주위에 나의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수 있는 것이 복을 짓는 행동이야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야라는 것이, 이것이 법이야 하는 것이. 타 종교랑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타 종교는. 제가 타 종교 해서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타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는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선행인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의 뜻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분이 힘든 게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뜻대로 전도하고, 이거 신을 믿어.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먼저죠? 선행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이것이. 물론 우리 불교가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말씀으로써 지키신 분들은 누구시죠? 비구, 500비구. 그 시대에 500비구면 어떤 분이었겠어요? 지식층이죠. 최고의 지식층. 그분들이 법을 결집했으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거의 남았겠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선행에 대한 이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꺼나가고 그러면서 나의 경지가 어떠하게 가고 마음은 어떻게 되고 하던 것을 결집을 하셨겠죠. 그분들은 출가자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출가해서 처음 저도 공부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됐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법이 먼저 결집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먼저 앞서고 정말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성숙된 한 사람으로서 부처라는 경지에 이르렀던 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행복을 전하시고 어떻게 삶을 유지하셨는지 그 시대의 종교계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고따마 시달타라는 부처님이 세존으로서 스승으로서 그 맨발로 다니면서 그 힘든 분들 사람을 가린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도 손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경전의 중심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 500비구라시는 이 아라한 분들이 법을 결집하니까 법의 내용이 먼저 중요하게 됐겠죠.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교예요. 그러한 잘나신 분들의 불교 말고, 정말 실천하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봅시다 하면서 나온 것이 대승불교죠. 그러면서 이 불교가 우리나라로 쫙 전래가 된 건데, 10년 전에요.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구 리서치라고 조사를 해요. 종교인 비율 같은 걸 조사를 하는데, 10년 정도 전에

불교 신자분들이 200만이었어요. 그리고 개신교,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천주교 아시죠? 성당, 개신교는 교회, 그 불교, 우리 이제 3대 종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개신교도 종교인이 줄었어요. 불교도 줄었고. 근데 천주교는 10년 전에 200만인데 지금 480만인가? 두배 이상 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종교인 비율이 줄고 있다고. 젊은 분들은 종교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그런데 천주교는 왜 늘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늘었을까요? 이유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60,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 한 30대로 보이시지만, 60대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저도 출가할 땐 정말 도노해서 한생 태어나지 않았어라고 해서 진짜 깨달음을 얻어갖고 이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원래의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불교가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선불교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선이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과 함께 되면서 도노 깨달음이 강조된 불교. 그것이 이제 동북아 중국 불교였었고, 저는 조금 그런 것에 비판적인 시야를 요즘엔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러한 생각이 아주 강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우리 은사 스님께서 입적을 하셔서 우리 요즘에 분들은 이렇게 생이 다하시면 장례식장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입적하시면 그래도 옛 전통이 있어서 우리 절에 모셔서 제가 그입 입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기 전에 제가 다 이렇게 닦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느낀 게 많았어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느낀 것이.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확고해요. 저의 깨달음은 탐진치 삼독이 꺼졌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확인되는 것은 제가 성숙되고 성숙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한 비구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법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주위 분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하면서 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한 성숙된 사람으로서 내가 불보살님처럼 하나하나 살고 있고 더불어 함께 할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모습의 깨달음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우리 은사 스님 입적하셨을 때, 제 너무나 큰 어떤 울림으로 오면서, 물론 그전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뵈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욕을 먹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 60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어떤 마음 자세가 정말 필요할까요? 이제 다음 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불교는 윤회합니다.
제가 진짜 또이 비교하면 안 되지만 윤회가 없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불교가 윤회가 없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다만 무엇이 다른 거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기 이전에 윤회가 있었어요. 이때의 윤회는 신과 함께하는 윤회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아주 차원이 높은 윤회의 개념도 있었고, 이게 실체라는 거, 내 안에 아트만 이런 개념인 거고, 또 뭐 이렇게 순환하듯이 하는 윤회도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윤회가 아니에요. 윤회라는 단어는 같고 돌고 돈다는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부처님의 윤회는 무엇이 다르죠? 이것은 불자라면 누구나가 다 가슴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불교의 윤회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윤회하느냐? 무명이 윤회하는 거예요. 무명이 연기하시잖아요. 연기. 무명에 의해서 모든 행식이라는 마음이 쫙 나오고 태어나고 죽음이 나오죠. 그 무명. 있어 없어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그 무명. 그것에 의해서 연기로서 우리는 윤회하는 겁니다. 연기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금강경 다 아시죠? 금강경에 제가 참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것은 악업이 너무 커서 큰 악업을 받아야 되나? 금강경 독성의 공덕으로 이만큼이야 라는 말씀이 금강경에 있죠. 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강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께서 이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것이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불보살님은 공덕을 아님을 알기에 공덕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펼치고 계셔 이 말씀하시죠. 즉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담을 알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복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공덕이 쌓이고 쌓이면 전생에 지은 업력이 아무리 지극해서 우리는 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받으러 왔으나 이분이 정말 보살님처럼 보살행을 하나 보살행이 어떤 것이야라고 규정되는 게 아닌 것을 알기에 삶 자체가 보살행을 알고서 그냥 실천하고 계시고 마음으로서 펼치고 계시다고 하면 전생에 정말 때려야 될 분이 눈앞에 있으나 때리겠어요? 에이 하고 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불교의 윤회인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복덕인 거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한 업인 거예요. 나의 삶인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간이 다 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거죠. 네. 제가 우리 은사스님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은 승복 입혀드립니다. 장삼 입혀드리고 가사 이렇게 수여드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제가 포교를 시작했을 때 우리 신도분이 상을 당해서 이제 우리 스님도 산에만 계시고 그래서 포교를 안 하시고 그냥 농사짓고 계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는 포교당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신도분이 상을 당해서 이제 입관하는데 기도해드리고 시다림해드리고 화장하시는데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모실 때도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는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 입히시죠. 그죠? 지금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해

해보세요. 수위가 뭐죠? 수위가 뭔지 아십니까? 죄수복이에요. 수위가. 수위가 죄수복이에요. 아니, 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위를 왜 입혀요? 응? 왜 입히나요? 깨끗한 거요? 깨끗한 거면 집에서 정말 깨끗하게 입으셨던 옷을 입혀드리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전통이에요, 원래. 조선시대나 그 시대, 조선시대는 회각을 이렇게 쳤는데 회각은 공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라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기 이집트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옛날에 그 기후가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는 기후가 습하지만 회각을 치면 공기가 소통이 안 돼서 미라 형태로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 어르신께서 상을 당하면 입던 옷 입고 계셔요. 입던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수위는 누가 입죠? 돌아가신 분이 입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이 죄인이라고 입는 게 수위예요. 우리 연세 있으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 험한 옷 입고 죄인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전통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의를 입으세요. 저는 그게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렇지 않은 전통이 우리 불교계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당연한 거죠. 승복을 입으시고 가사를 소하시고 그리고 화장하시는 거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좀 이 문화가 우리 전통의 정말 아름다웠던 문화가 일제 강점기 때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다시 좀 부활됐으면 해서 제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더 관심 있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불자분들은 돌아가시면 우리 그 불교 방송에도 BTN에서 상조회 하잖아요. 그죠? 상조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절에도 와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뭐냐 하면 불교식 상조를 하기 때문에 술을 올리지 않고 차나 총수를 올리신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다례제 있잖아요. 제 지낼 때 차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 전통이 불교가 살아있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어져 오던 전통인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술을 올리는 거예요. 술의 알코올의 기운이 하늘과 통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유학이나 하시는 분들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술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분들은 술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청정한 기운으로 부처님 되십시오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차를 올리는 것이. 그죠? 이것이 또 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왜 이게 사라지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향을 꽂았는데 잔 돌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돌릴 때마다 싸우죠. 오른쪽으로 세 번인가 왼쪽으로 세 번인가. 그죠? 어느 게 정답인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신사에도 하던 거 따라한 거예요. 우리 전통 아니에요. 향으로 무슨 돌려요. 돌리긴 정배하는 거죠. 정배. 어르신에게 정말 나의 모든 기운이 있는 것까지 조아려서 올립니다 하고 정배하고 올리는 거지. 향으로 뭘 돌려요. 이거 우리 전통 아니에요. 응? 너무 안타까운 거. 응?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우리는 생이 다하면 불교에서는 뜬구름이 모였다가 뜬구름이 흩어지듯이 그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가시는 분들 보면 자 어떻게 이렇게 가시지? 사라지지 할 정도로 쫙 사라지시잖아요. 그런데 사라지는 걸까?
사라지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있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죠? 업. 업. 업이라는 게 뭐죠? 업이라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명 속에 있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있어 없어라는 것에 꽉 잡혀서 좋고 싫고 치는 중독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무명을 이루고 이것이 있음으로 쫙 가면서 생로사가 있어서 우리는 윤회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진치의 불이 쫙 꺼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거고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불교에 그렇듯이 우리는 뜬구름이 모여서 형상을 이루고 아들이 되고 누가 되고 이렇게 왔다가 뜬구름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셨을 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미 나에게 구름을 남겨놓고 가셨죠. 그래서 또 시작하고 계셔요. 그분들께서는 시작하고 계시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요. 나의 기억이 슬픈 거지. 돌아가신 분은 슬플까요? 기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네. 이제 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나의 업은 불명이 나의 색이라는 것이 모였다가 흩어져서 끝나면 나의 업은 나를 끌고 가서 저도 아직 무명 속에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건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이러한 준비를 저는 계속 시작한 지가 이제 우리 은사스님 뵈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아주 사회적인 위치가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죽음은 없어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프로에 이야기하시는 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야, 이게 삶에 얼마나 집착이 많으면 죽어서 세상에 있고 싶을까? 이집트 가보셨나요? 우리 신도분들하고 이집트를 1월 달에 갔는데 가서 저는 너무나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그 신전을 만들어서 나 여기서 살 거야. 다음 생이 있어 이렇게 살 거야. 이 집착 속에 빠졌었을까? 그 집착이 있으니까 지금 이집트에 유물이 있어갖고 그 후대들은 먹고 살겠으나 그 당사자는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나의 흔적을 만들고 싶고 신에게 기대해서 나도 신이 될 겁니다. 뭐 합니다. 이러한 괴로움 속에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뜬구름이 흩어질 때, 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괴롭지 않고 두렵지 않으려면 어쩌면 될까요? 내가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있다고 한다면 나의 뜬구름이 모여서 흩어질 때 그 하늘에는 선행이라는 무지개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무지개예요. 그래서 나의 구름이 흩어졌을 때 저도 시간이 다 돼서 가면 저의 모든 물건이나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저에게 와서 그래도 아이고 무진스님하고 절이라도 하실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의 뜬구름이 왔다가 흩어지는 것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행으로서 펼쳐놓은 무지개를 기억할 것인가? 그 무지개는요. 나의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져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나 펼쳐져 있는 나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에 선행을 한 모습으로서 펼쳐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이죠. 선행. 선행. 그러면 당연히 선과로서 오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거예요. 선과는 펼쳐지는 거예요. 선과에 대해서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어떻게 선행의 무지개를 펼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불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지금 이 순간순간에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것이 불교로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핵심으로 말씀하신 선행, 선과의 선행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이런 말을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저도 선행을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언제나 반조하고 반성하거든요. 반성하고 반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내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진정한 주인공의 삶, 진정한 깨달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선남자, 선녀인, 제가자, 우리 신도분들,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떠한 선행으로서 불보살님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 그렇게 실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뜬구름은 흩어지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이미 뜬구름이 모이는 시간은 지났어요. 흩어지고 있는데 뜬구름이 모여서 시작되는 누군가에게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지적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뭘 해서. 그래서 내 아들, 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아니야. 너는 네 정신머리가 잘못됐어. 너는 삶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는 그분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왔던 그분의 경험일 뿐인 거지.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롭게 살아가는 자기만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가 손잡아주고 다독거려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야 이건 나는 그래라고 경험담을 해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이제 뜬구름이 흩어지고 있으면서 지적질을 해서 뭔가 이끌려고 하고 너 잘못됐어 하면서 뭘 해서 막 전화해서 아니면 뭘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이구 응? 이분이 오시면 괴로워요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냐 이거죠. 응? 꼭 생각하셔요. 내가 가면 웃음이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가 짙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힘들어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행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악행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생에 선과로서 시작할 수 있느냐 악과로서 시작할 수 있느냐. 지금 나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죠? 지금 나의 거울의 얼굴을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분장해 주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분장을 왜 이렇게 하셔요?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 말씀하셔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법회한다는 건 스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 하는 거죠? 이렇게 와주신 분들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 얼굴이 이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너무나, 너무나,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60 이상이 됐을 때 이쁜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 얼굴에 평화로움이 있는 모습이 이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그분이 가시는 어디고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웃는 얼굴, 이쁜 얼굴. 그래서 분장, 그 우리 불교의 분장은, 저는 방송하니까 이렇게 했으나, 진정한 분장은 마음에 분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선의 행복의 주인공에. 그러한 분장을 꼭 하셔서, 부처님의 무량한 법문 속에서 무량한 행복을 얻으시고, 그 행복을 끌고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언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나의 아름다운 성품. 나의 모습은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보여줄 수가 있지야.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 그것이 진리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기오뜨 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저번 시간은 윤회설에 관한 부처님의 관점을 경전에 기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회설은 부처님이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에서 창조신 브라만과 그 브라만이 만든 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로서 윤회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윤회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나 주장이나 이론이 있죠. 그런데 제가 봤던 대부분의 책에서는 윤회설을 법칙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론은 주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펼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실천을 통해서 검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윤회설은 대부분의 책에서는 주장이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직 지금 이 단계까지는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검증이 됐으면 당연히 법칙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용어의 실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윤회설에 대해서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저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책들은 주장이나 이론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윤회설을 정리를 해보면 저 포와 같습니다. 시간 설정이나 공간 설정,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 돌고 돌려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의 동력이 필요할 거고,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보상 구조가 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상 구조에 대한 판단 근거는 뭔가 하는 거고, 그리고 보상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거고, 이전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는 게 우리가 통상 윤회설을 이야기할 때 경전에서 나오는 또는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저 정도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흔히 불교 용어로는 전생, 금생, 내생을 돌고 돈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흘러가겠죠. 그러면 공간적으로 힌두교에서 또는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인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우주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도 기존에 있는 우주관을 차용을 해서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이 우주라고 하는 게 다양한 그 층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33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8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윤회설로 설명을 하게 되면 크게 여섯 층으로 설명을 하면 육도 윤회가 되는 거고, 다섯 층으로 설명을 하면 오도 윤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아기하고 수라를 모으면 아수라가 되죠. 아기는 배고픈 중생들이 모여 있는 것, 수라는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되게 배가 고프면 애들도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가 고프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싸우게 됩니다.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생존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록 폭력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아기와 수라를 뭉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수라장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우주의 맨 아래, 공간적으로 우주의 맨 아래 지옥이 있고 우주의 맨 끝에 천상이 있다. 그리고 이걸 33층으로 나누든 28층으로 나누든 여러 가지 나누는 행태가 있겠죠.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지옥에서 천상까지, 시간적으로는 전생에서 내생까지 돌고 돈다라고 해서 하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윤회가 됩니다. 원래 부처님이 사용하던 빨리어로는 쌈사라라는데 이걸 하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윤회가 되죠. 그리고 돌고 돈다라고 하니까 윤회 전생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여기에 돌전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회 전생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윤회 전생은 시간적으로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공간적으로는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돌고 도는데, 저 구조를 보면 인간이 다섯 번째 단계로 올라왔잖아요. 술차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천상이에요. 그러다가 운수불기라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얼추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여기서 만족을 하면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까지 가야 돼. 인간으로서는 나는 만족을 못해. 천상까지 가야 돼. 이런 믿음 하나로 윤회설을 적극 믿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상까지 돌고 돈다라는 말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동을 하는 동력이 필요할 텐데, 그 동력이 뭘까? 일단 힌두교 윤회설에서 주장하는 동력은 창조주 브라만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하고 기도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신에게 제를 잘 지내야 된다. 두 번째로, 제를 지낼 때그 절차법을 준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흐트러게 하면 제사에 영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는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지낼 때 주문을 외우면서 지내는데, 그 주문의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헛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뒤로 외우고 뒤에서 앞으로 외우고 한 단어씩 건너

가면서 외우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제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절차,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주문, 이걸 담고 있는 게 베다입니다. 그 베다라는 책이 창조주 신에게 어떻게 제를 지낼 건지를 기술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는 직업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상까지, 과거에서 내생까지 돌고 도는데 신에게 제를 잘 지내는 것이 공덕이 돼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코드를 하나 묻어놓고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을 그대로 세습을 해서 잘 지키면 상승의 동력이 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는 신에게 제를 잘 지내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직업을 세습할 것. 그래서 왕의 자식은 영원히 왕의 자식으로 직업이 세습되고, 청소부의 자식은 영원히 청소부의 자식으로 직업이 세습될 것. 어떤 경우든 신분의 이동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 이게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중요한 직업 세습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인도에서 가만히 보면 계급이라는 게 또는 계층이라는 게 전부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신성한 직업, 어떤 직업은 옷깃만 스쳐도 지옥 가는 계급, 이렇게 규정이 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게 거의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소속된 사회에, 우리 가족이 소속된 사회에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바로 지옥 가. 이게 윤회설의 핵심 구조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인도에서 그 구태다가 잘 일어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지옥을 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만이 아무리 쌓인다고 해도 그걸 표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사회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문화가 원체 강고해서 쉽지가 않고 최근에는 조금씩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와서 무너뜨린 거죠. 부처님도 못한 일을 자본주의가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어쨌건 윤회설의 중요한 키워드, 윤회의 사이클 안에서 상승할 거냐 하강할 거냐는 포맨적으로는 신에게 제를 잘 지내야 돼. 그러나 핵심은 직업을, 부모의 직업을 세습할 것. 요 직업 세습의 원리,
이것이 윤회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하강되기도 할 텐데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을 언제 받을 거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는 월급제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까? 노동자가 일을 할 때 내가 1년 있다가 일을 할 건데 미리 성금을 한 1년 전에 성금을 받으면 사용자가 유리할까요? 노동자한테 유리한 시스템인가요? 미리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노동자한테 유리하죠? 만약에 일당제로 하면 얼추 비슷할까요? 그런데 일은 한 달을 먼저 했는데 월급은 대개 한 달 있다 주죠? 그러면 이건 노동자 보당은 사용자한테 유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오래 일을 했는데 월급은 1년 있다가 준다면 이거는 좀 뭐 먹고 살았고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생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죽고 난 다음에 준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 현실적으로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금이라도 내서 나라를 구합시다라고 해서 서민들은 결혼 반지까지 다 내놨는데 또 다른 계층들은 또 다르게 행동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죠. 그런데 명분은 나라 살립시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보상은 금생의 보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생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수용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겠죠. 뭐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하고 신뢰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보상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널널하죠. 널널하니까 좋죠. 이게 널널해야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야 이야기하기가 수월죠. 이게 시간이나 공간을 압축을 해놓으면 검증이 즉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검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약속 같은 걸 할 적에도 조금 능렬하게 약속을 해놓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노? 윤회설에서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들이 삶의 질이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 선생님들 법문을 들을 때 전생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금생에
네가 사는 걸 봐. 그러면 전생을 알 수 있어. 내생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금생에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내생을 알 수 있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확정이 돼서 검증이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검증이 잘

죄 지은 것까지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금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어. 이게 전생에 죄 지은 것까지 똘똘마리를 해갖고 금생에 불편한 것까지 얽어였는다면 이게 지금 열불나 죽겠는데 더 열불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전생을 가지고 금생을 속박한다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회설에서 또 중요한 관점 하나가 보상의 주체를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을 믿는 모든 종교에서는 행복과 불행의 주체가 신이 결정을 하죠. 그래야 신을 모실 거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열심히 죄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신이 행복과 불행을 모든 걸 신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윤회설에서는 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신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설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에서 수용하는 측면이 크죠. 뭐 자기 자신의 자업자득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누구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당신 스스로가 받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할 적에 주로 저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했죠. 그러나 또 다르게 봤을 때 아까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가 직업 세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지금 이 순간 보상은 없다는 것, 보상은 사후 보상이 된다는 것. 사후 보상이 되면 그 중간에 공중에 떠가 있는 거는 누군가가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할 적에 가장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윤회설을 수용을 하게 됐던 핵심은 바로 자업자득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검증 가능한 범위 아니라면 수용이 되는데 검증할 수 없는 과거나 전생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문제였죠.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할 적에 특히 보상 부분을 이야기할 때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 금생을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던가요? 전생이나 내생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그 윤회설은 지금 여기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내생이나 전생 이야기가 주가 되어버리지 않던가요? 그러면 많은 윤회설에 대한 책을 보면 주로 전생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리고 내생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럼 지금 여기 금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요즘 불교 책들 보면 특히 최근에 명상 관련된 책을 보면 Here and Now라는 포엠 많이 쓰던가요? 여기 지금 이런 용어 많이 쓰죠. 그런데 부처님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유네설이 결합을 하면 지금 여기에 가장 소중한 요 삶은 없어져 버리고 가거나 미래에 대한 삶이 주로 들어와 버리죠. 과거가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전생이나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꼭 뭘 못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온갖 걸 다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삶을 짬지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그걸 허투루게 쓰지 않는다. 부처님이 보상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를 했고, 그 강조했던 걸 한 문장으로 슬로건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삶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아주 내실 있게 경영이 될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위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서 다음 생으로 이전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는 이동의 원동력, 또는 그 행위의 판단, 보상의 주체, 이런 것들은 대개 윤회설을 주장을 할 적에 이론이 거의 없어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가 어디에 저장이 돼서 다음 생으로 이전이 되노 하는 요 부분에서 이제 모든 파가 갈라집니다. 그게 윤회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윤회에 그런 행위를 저장하는 주체 아트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아라고 단언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힌두교 쪽에서는 세트라든지 또는 아트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의 구조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우주를 창조한 신은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는데 요 신은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 신은 우주를 만들 때 자기가 직접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체는 있는데 행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직접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을 대신해서 우주를 만들어줄 신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직접 우주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요 힌두교 신은 나는 실체는 있지만 행체가 없어,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우주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우주를 만들어줄 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브라마 신이에요. 그 우주의 본체는 브라만,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우주를 만들어줄 신은 브라마. 요 신이 이제 우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개체 속에 그 우주의 본체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 개체 속에 들어가야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따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

영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트라고 하면 한 파, 아트만, 아따라고 하면 또 다른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주로 아트만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을 때, 그 생명체가 그 일생 동안 했던 모든 행위를 요 아트만에 저장이 돼 가지고 몸이 죽으면 몸을 버리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쭉 날아가다가 기존의 생명체가 잉태되어 있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체에 착상을 하면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게 윤회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심 이원론, 그리고 몸은 유한하니까 그몸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영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몸을 바꿔가면서. 자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트만은 원래 우주를 창조했던 브라만에서 조금 떨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의 분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분신은 언제 행복해지느냐 하면 원래 우주의 본체, 자기가 떨어져 나온 요게에 돌아가서 하나가 될때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는 자동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라, 이게 자동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못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몸이, 이제 자기가 깃들어져 있는 몸이 어떤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욕망의 껍질이 자꾸 이렇게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의 껍질을 어떻게 하면은 역게 해서 궁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노? 여기에 이제 다양한 힌두교 수행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행주의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고는 이런 껍질을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윤회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 이번 시간의 결론은 부처님은 또는 힌두교에서도 윤회설을 설정을 할때 핵심 키워드가 뭐였느냐 하면 윤회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윤회는 오대 보내버리고, 윤회로부터의 해탈은 오대 보내버리고, 윤회설만 주야장창 주장을 하게 되면 윤회로부터 해탈을 할수 있을까요? 윤회에 구속될까요? 구속되두마. 어느 만화를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내는 절대로 인자 다 잊었다 하는데 거기에 말만 있고 진짜는 안 잊어진 것들이 많투마.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해탈하세요. 부처님은 해탈에다가 방점을 찍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윤회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윤회로부터서 탈출이 도리어 윤회에 구속돼 버리는 게 현재 우리가 윤회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 유네서

0: 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부처님이 외사리에서 많은 대중들을 모아두고 수행을 지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띠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의 이론과 기술의 본질적 차이가 뭘까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파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의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의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 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큐.
1: 오늘 서주의 보랏빛 편지에 아주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딱 하루만 열리는 비밀의 공간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바로 수행의 성지 봉암사. 와, 그단 하루를 위해서 전국의 불자님들이 다 모였대요. 새벽부터 산길을 오르고 알록달록 연등에 소원을 담고 그 36시간의 뜨거운 열기를 제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평소에는 꽁꽁 숨겨져 있던 봉암사의 비밀스러운 일상, 그리고 그 하루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까지. 궁금하시죠? 서주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 봉암사가 열린 날 36시간의 기록. 6월 25일 저녁 8시 30분 우리 꼭 만나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2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

0: 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언니.

0: 네.
1: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1: 오른쪽 무릎이,
0: 예.
1: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1: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1: 했는데,
0: 네네네.
1: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1: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1: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1: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1: 예,
0: 예.
1: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1: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1: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2: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2: 이분도
0: 맞습니다.
2: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0: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과적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달은
1: 좀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0: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묵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2: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쵸.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0: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염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염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3: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4: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3: 네.
4: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

0: 그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네.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네.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이.
2: 대부분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6: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5: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7: 네, BTN 불교 TV 붓다웨입니다.
5: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7: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8: 자냐?
9: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8: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9: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10: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11: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12: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13: 저기
10: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4: 스님, 우리 스님.
10: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9: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5: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6: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선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6: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7: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6: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8: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6: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8: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6: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9: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빛으로 시방 삼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 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도끼를 발언하며 결단.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차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이 됐던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특위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4번째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군포교 방안 모색 등에 이어 올해는 호국불교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영화 군체를 리뷰했습니다. 영화 속 감염자들을 좀비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생명 존엄과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만나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스님은 음식이 자연의 모든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실천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 금서남이 지난해 매향목으로 조성한 부처님을 봉안한 데 이어 올해는 16나한을 모셨습니다. 미륵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특혜성 지원과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으로 철회 폐기됐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청년대회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비교해 찬성을 주도한 문성호 의원의 발언에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시의회가 어제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으로 이미 폐기했던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두 건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기습 부활시켜 가결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조례안 폐기와 특위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2: 국제 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1: 조례안은 특정 종교 행사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공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교육시설인 학교를 종교 행사의 숙소로 전용하고 사후 복구 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김영재 서울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위법성과 졸속 성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청년대회만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일 뿐 아니라 헌법적 사회적 논란을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3: 안전은 충분히 지원하되 특혜는 경계해야 하며 국제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의회가 종교 간 갈등을 조정할 소지가 있는 입법을 구태여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이에 특위 부위원장 문성호 의원은 세계청년대회를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동급으로 비교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종교 갈등을 부추겨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지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2023년에 참담한 실패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대처 그리고 기관관의 무책임한 핑퐁 행정의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추락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1: 보아 스님은 조례안 통과에 서울시가 아닌 가톨릭 시의회로 전락한 결과라고 개탄하며 문 의원의 주장이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5: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종교에 대한 개념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서 어떻게 잼버리 대회하고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 검토하는지가 억지 주장이다.
1: 특위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나 청년들의 문화교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시민의 혈세와 공적 인프라를 남용하는 특혜성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이번 기습 가결을 서울시 의회 역사에 남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가능한 조치를

0: 대책을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만료를 일주일여 앞둔 서울시의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종교 간 화합과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자체의 성과주의 행정과 의회 독단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국군 예비역 불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4번째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의순군 조명, 군포교 방안 모색 등에 이어 올해는 호국불교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2: 군인으로서 일평생 국토방위에 힘쓰고 퇴역한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들이 국방부 원광사 법당에 모였습니다. 어제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주관한 제34회 호국불교 포럼. 3귀에 앞서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울려 퍼진 법당엔 1700년 역사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불교 선열을 추모하는 호국정신이 가득 찼습니다.
3: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2: 포럼에선 김태교 예비역 육군소장이 호국불교의 역사, 사상통찰과 현대적 계승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전 소장은 호국불교가 과거 의순군의 직접적인 무력항쟁 참여를 뜻했다면 이제는 장병과 현대인, 청년층의 정신적 영토 수호가 곧 호국불교라고 주장했습니다. 호국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정신건강과 마음치유에서 도출한 건데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일상화와 수행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그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첫째, 세계와 한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고통받는 시민 청년을 위해 명상을 통한 마음 근력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해군 재경대대 소령인 호국통해사주지 만소스님은 청년 세대 눈높이에 맞춰 힙합을 접목한 문화포교 방편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육군 부사관학교 김동우 소령은 호국불교의 가치를 군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상담과 명상 등이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왕이 병장기를 매장한 자리에 무장사를 세워 평화를 염원한 것처럼 호국불교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이 호국불교의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호국불교 포럼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를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금정총림 범어사가 정해당 지호 대선사 3주기를 맞아 추모제와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하고 대선사의 유지를 기렸습니다. 어제 경내 보재루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과 말사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제를 봉행하고 지호 대선사의 높은 덕화를 추모했습니다. 주지 정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호 대선사의 뜻을 잘 받들어 금정총림의 수행 가풍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추모제에 이어 부도전에서 지호 대선사 부도탑 제막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지호 대선사는 1947년 경남 밀양군 산회면에서 태어나 1970년 서울 불광사 창건주 광덕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누적 관람객 5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군체.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BTN 붓다로드 시즌2 진행자 자현스님은 영화 속 감염자들을 단순한 좀비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생명 존엄과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현스님이 본 영화 군체,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에 좀비가 된 인간들과 살아남기 위한 생존자들의 사투가 펼쳐집니다. 관람객 550만 명을 돌파하며 좀비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영화 군체입니다. 중앙승가대학

0: 학교 교수 자연스님은 영화 속 존재들을 처단해야 할 괴물, 좀비가 아닌 감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넘어 감염된 사람을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화두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1: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죽여도 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간이냐? 그 다음에 인간에서의 생명이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의외로 인간이 판단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또 영화 후반 감염자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오늘날 인공지능 사회가 추구하는 집단화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집단적 연결에 맞서는 비감염자들의 모습은 기술 발전과 통합이 과연 인간에게 바람직한 미래인지 되묻는 현 시대 인류 문명과 닮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것이 진화의 효율성을 줄 수 있다. 좀비들은 다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냐에 대한 부분이 논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0: 스님은 연상호 감독의 전작, 부산행과 반도 등 기존 좀비물의 공식을 벗어나 시대가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작품에 투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르 영화 특유의 타격감, 속도감보다 철학적 메시지의 무게를 두면서 대중성과 오락성은 다소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연스님의 군체 해석 영상은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을 단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을 제공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치유와 수행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 명장 선재스님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만나 음식에 담긴 상생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보냅니다. 일부 청중들은 스님의 말을 한자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정성스레 적어내려가기도 합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난 24일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과 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생명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이 마련한 올해 첫 인문학 강연자로 나선 선재 스님의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 강의 현장입니다. 스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한 끼 안에 온 우주의 생명과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불의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나아가 음식은 단순히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실천이라고 당부했습니다.
4: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하는 불의 사상을 통해서 너네가 행복해요. 모든 생명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입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온몸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왜?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3: 스님은 이어 땅과 물, 바람과 햇빛 등 자연이 아프면 인간 역시 아플 수밖에 없다는 상생의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특정 종교나 국적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4: 이 모든 생명이 땅을 바람과 햇빛들이 병들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한국 거니까 부처님 거니까 불교 신자 지키고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 누구나 다 먹잖아요. 세계 공통적인 언어야.
3: 이번 강연은 장애와 환경이라는 제약을 넘어 삶의 본질을 성찰하고 일상 속 감사와 행복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은 우리 마음의 힘을 통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며 있는 그대로 행복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5: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좀 장애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데 더 보탬이 되고.
3: 선재 스님의 강연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 위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가 일봉서경보 스님 탄신 112주년과 원적 30주기를 기리는 추모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안성 영평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총재 청운 스님, 문장 천강 스님, 회장 정림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 일본 문도와 불자들이 함께해

0: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분 서경보 스님의 수행정신과 전법원력을 기렸습니다. 회장 정림 스님은 우리는 지금 전통의 계승과 미래 세대를 향한 새로운 전법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일봉 존자님의 사상과 법맥이 먼 훗날까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헌신하며 국내외 포교와 학문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한 일봉 서경보 스님의 생애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지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성 재가불자단체 불의회가 제41회 불의상 수상자로 연구 분야에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실천 분야에 불교 여성개발원을 선정했습니다. 방정란 교수는 인도 밀교와 불교 사상 연구, 산스크리트 원전 번역을 통해 국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불교 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올해는 25년 넘게 국내외 의료봉사와 소외계층 지원에 헌신해온 권현옥 강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특별상인 불의선행상도 수여됐습니다. 연구와 실천 분야 수상자에겐 각각 상금 2천만 원이, 특별상 수상자에겐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전주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전법도량 금선암이 지난해 서해안 매향목으로 조성한 부처님을 봉안한 데 이어 올해는 16나한을 모셨습니다. 미륵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매향의 전통을 이어가는 금선암 불자들의 특별한 법회를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전주 모악산 금선암은 지난 21일 극락보전 오른편으로 매향 부처님과 16나한을 나란히 봉안했습니다. 금선암은 지난해 매향 부처님을 모신 데 이어 이날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이 증명하고 백운 스님과 승훈 스님이 의식을 맡아 매향목 16나한 존상을 점안했습니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을 맞은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때 미륵보살의 가피를 발언하며 금산사 본말사 대중은 새만금이 있는 김제 심포항 갯벌에 수령 1000년이 넘은 향나무 500주를 묻었습니다. 지난해 무리에 떠오른 매향목 가운데 일부를 수습한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이 먼저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탄진 중림정사 창엄 스님도 보관 중이던 매향목을 류종상 불모에게 의뢰해 16나한을 조성하고 이날 금선암에 봉안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향나무를 묻어 세상을 구하고 고난을 극복하려 했던 미륵 향도들의 간절한 서원이 16나한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툰 겁니다.
2: 어느덧 27년이 흐른 지금에도 보면 세계적인 전쟁과 경제적 고통,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6나한을 조성해서 점하는 그런 계기로 잊혀져가는 매향의 정신을 우리 금선암 향도들과 더불어서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1: 법회를 증명한 도법스님은 나만을 고집하기보다 부처님이 설한 중도의 가르침을 먼저 새기면 세상의 다툼은 사라지고 매향 부처님의 정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당선인도 현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AI 첨단 기술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양 부처님의 가피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 저도 도지사 당선인으로서 이런 좋은 부처님의 뜻과 길조를 담아서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6나한 점안식이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미륵보살의 가피를 발언하는 금선암 사부대중은 미륵 십선행을 발언하는 미륵향도 4대 강령을 제창하며 법회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서천 천룡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원력을 세우기 위해 약사 열애부를 조성하고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룡사는 지난 21일 경내에서 삼론종 종정 혜승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남륜스님, 승정원장 진봉스님, 천룡사 회주 지경스님, 주지 성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 열애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성혜 스님은 많은 불자의 원력으로 약사 열애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불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약사열에 부른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우리의 서원이라고 설명하며 진심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돼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BTN 부따회 광주 불교 순례단이 지난 20일 양산 통도사와 쌍미륵사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은 화순 법계사 주지 지묵 스님을 지도법사로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를 참배하고 영산전에서 회원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묵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는 불보사찰이라며 순례에 동참한 부따회 회원 모두가 신심을 고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참불자의 서원을 세우라고 설했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8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7월 순례를 이어갑니다. 6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

마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의 이름이 파리였다고 합니다. 상인의 이름이 파리였는데 이 파리라는 상인이 수많은 다른 상인들과 함께 깊은 바닷가 섬에 가서 보물을 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바다의 신이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다의 신이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나에게 한 줌의 물이 있다. 이렇게 물, 한 줌의 물이 있는데 저 바닷물이 더 많으냐, 요 한 줌의 물이 더 많으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순간 상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요 한 줌의 물보다는 바닷가에 이 바닷물이 훨씬 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그 질문이 함정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설마 저 바다 신이 질문을 던지는데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질 때 뻔한 질문을 던질 리가 있었겠냐?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상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파리라는 상인이 앞에 딱 나와서 바다의 신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저 바닷물의 양보다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파리가 대답을 합니다. 바닷물의 양보다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슨 뜻으로 저 바닷물의 양보다 요 손에 있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다고 얘기한 거냐?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냐? 그때 파리라는 상인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목이 마를 때 오히려 그 소금 짠 그 맛이 가득한 소금기가 가득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탈수 증세를 일으켜서 목숨까지 위험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저 바다에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한 줌의 물이라 하더라도 요 한 줌의 요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약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없애주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요 한 줌의 물을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 다다음 생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도리를 따진다면 저

바닷물보다도 차라리 한 줌 물의 공덕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다의 신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바다의 신이 감탄하면서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더니 이 바다 신이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아름다운 일곱 가지 보배로 만든 일곱 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 한자로는 영낙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벗어가지고 그 답을 맞춘 팔이라는 상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온 파리가 그 나라의 왕이었던 파사이 왕을 찾아갑니다. 파사이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자기가 바다의 신에게 선물 받은 일곱 가지 그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는 바다의 신이 그대에게 선물로 준 건데 왜 나한테 주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 상인이 하는 말이, 이 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상인이 하는 말이, 이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바다의 신이 선물로 준 이 장식품은 너무나 값비싼 보물이라서 제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왕이신 우리 대왕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하죠. 사회생활을 잘한다. 예? 왕이시여, 바다의 신이 저에게 준 이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은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다시 보기 힘든 진귀한 보물이라서 평범한 상인인 제가 가지고 있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대왕이시여, 저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왕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우니까 또 뭐 싸바싸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상인에게 또 보답을 하겠죠. 뭐 어쨌거나 이런 걸 사회생활 잘한다. 왕이 이제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걸 나의 아름다운 부인, 나의 아름다운 부인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근데 왕이니까 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왕비도 있고 뭐 비도 있고 빈도 있고 뭐 그렇게 왕이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어떤 부인에게 이 선물을 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왕이 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월 며칠 날 가장 아름답게 꾸민 내 부인에게 이 보물을 주겠소. 몇 월 며칠 날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을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뽐내시오. 가장 아름다운 부인에게 내가 이 보물을 주겠소. 그래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 수많은 그 왕의 부인들이 최대한 아름답게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장식을 한 뒤에 왕의 앞에 딱 나타납니다. 수많은 부인들이 서로 저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왕이 가장 아끼는 첫째 왕비였던 말리 왕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리 왕비, 말리까 왕비라고도 불리우는데 파사이 왕이 가장 좋아하던 첫째 왕비 말리 왕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인들한테, 아니 나의 첫째 왕비인 말리 부인이 왜 보이지를

않느냐 하니까 다른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대왕이시여 첫째 왕비인 그 말리 부인은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라고 방에서 혼자 머무르며 거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킨다. 요 표현이 뭐냐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불자들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혹은 여섯 번 혹은 열 번.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일 경우에는 초하루와 보름 때, 한 달에 여섯 번 지킬 때는 육제일이라고 불렀고요. 한 달에 열 번을 지키는 날은 십제일이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불자들이 스스로 마음에 약속을 하고 자기가 부처님의 제를 지키기로 한 날에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지 않고 노래라든가 춤을 보지 않고 그날만큼은 철저히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날을 제1이라고 불렀어요. 제1. 그 제1을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다. 내 스스로 약속한 날에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그날 하루 동안만이라도 검소하고 소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그날 하루 동안 불자로서 모범적으로 사는 그 날을 제1이라고 불러요.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다. 말리 부인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독실한 불제자라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혹은 여섯 번이나 혹은 한 달에 열 번 정도 그날만큼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제1, 제를 받들어 모시는 날에 방에 홀로 머무르고 거처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수행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말리 부인은 그걸 잘 지키고 있었대요. 하지만 파사이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언짢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 내가 나의 부인들에게 이날에는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치장하고 장식해서 내 앞에 모여라. 가장 아름다운 나의 부인에게 귀한 선물을 주겠다라고 내가 분명히 명을 내렸는데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고 방에서 혼자 머무르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부처님의 제를 받들고 있다니 으아 괘씸하다 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이제 왕의 화난 목소리가 말리 왕비가 있는 방에까지 들렸나 봐요. 아 내가 지금 여기 방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왕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리 왕비가 방에 있다가 왕이 화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게 평범하게 입고 있는 그 차림 그대로 왕이 있는 곳에 다 나아갑니다. 왕이 막 괘씸해서 꽥꽥거리고 있는데 저게 말리 왕비가 문에서 싹 들어와가지고 왕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아니 내가 내 부인들한테 오늘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하고 모이라고 했는데 저 그냥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저 보잘것없는 평범한 옷을 입고 저렇게 나에게 오다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 더 짜증나려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말리 왕비가
왕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옷도 그냥 헝겊조가리만 그냥 옷만 대충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냥 살을 가릴 정도로만 옷을 평범하게 입고 만리왕비가 사람들 틈으로 걸어오는데 그 자리에 있는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한 그 어떤 왕비와 부인들보다도 훨씬 더 환한 빛을 바라면서 황홀한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왕이 있는 곳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왕 옆에 다가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은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모시는 제일인지라 제가 왕의 명을 좀 소홀히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의를 잘 지키는 것은 저의 남편이신 우리 대왕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공덕을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운하게 했다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말도 잘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만리 왕비가 얼굴이 못생겼대요. 얼굴이 못생겼는데도 왕이 가장 사랑하는 첫째 왕비가 됐대요. 그게 이 뭐냐? 말을 예쁘게 하고 왕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너튜브에서 봤는데요. 너튜브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생 남녀관계와 부부관계에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오래 못 간대요.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금방 이혼한대요. 그런데 부인이, 마누라가, 와이프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그냥 우리 남편 우쭈쭈쭈 해주면 절대 그 남자는 그 부인 곁을 못 벗어난대요. 남자는 애 같은 면이 있어서, 그리고 엄마한테 사랑받았던 그 어렸을 때 그 따뜻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편은 그냥 우쭈쭈쭈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 해주면 얼굴 예쁜 여자하고는 이혼해도 평생나 우리 남편 최고다 우쭈쭈쭈 해주는 여자하고는 이혼을 못한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너튜브에서 봤으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근데 이 얘기를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맞다고. 남자는 애 같은 면이 있어서 부인이 우쭈쭈쭈 잘한다 우리 남편 해주면 또 홀가닥 넘어가는 게 있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리왕비는 말을 해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 남편인 우리 대왕님 항상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부처님 제일날마다 제를 받들어서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 거니까 아유 여보 미안해요 쏘리 뭐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했나 봐요.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은 우리 첫째 왕비 만리 왕비가 여기에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이 모든 부인들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만리왕비여, 만리왕비여, 그대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화장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수많은 부인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나고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요. 그 비결이 무엇이요?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면 화장을 하지 않고 아무 옷이나 입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와, 멋있다.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싶으면요,
막 얼굴에 막 덕지덕지 화장

하지 말고 뭐 어디 응? 성형외과 가서 막 여기 막살 땡기고 뭐 보톡스 맞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마음을 편안하게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어머, 너 얼굴이 변했다. 어머, 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너 얼굴이 엄청 보기 좋게 편안해졌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 감탄하면서 그 바다의 신이 상인에게 주었던, 그리고 상인이 대왕에게 다시 선물로 바쳤던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진귀한 보배를 만리 왕비에게 상으로 딱 준비돼.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당신 하면서 상으로 선물을 딱 줍니다. 그때 만리 왕비가 아우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진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당신이요. 만리 왕비여. 그대가 이 선물을 받으시오.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상을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대신 제가 청이 있습니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요?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진귀한 보물을 가지게 되면 이걸로 땅을 살까? 이걸로 건물을 살까? 이걸로 막 주식을 살까? 이걸로 뭐 재테크를 할까? 막 우리는 막 망상을 뗄 텐데. 야, 이 만리 왕비는 제가 이 진귀한 보물을 상으로 받은 걸로 제가 할 테니까 대신 청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착하다. 어쩜 이렇게 아무리 내 마누라지만 우리 만리 왕비는 어쩜 이렇게 마음에 욕심이 없단 말인가? 내일 나랑 같이 가자. 내일 나랑 같이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그 다음 날 멋지게 차려입고 수많은 신하들과 수레를 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그 선물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일곱 가지 보배로 만든 진귀한 보물을 바다의 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귀한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착하다. 그대들이여 나의 법문을 들어보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그 진귀한 보배를 부처님께서 선물 받으셨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싸 대박 이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보물을 받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아싸 로또 맞았다 막 부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보시를 하는 공덕은 뛰어나다. 보시 물질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공양 올리거나 보시하는 것은 참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짧은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루 낮밤 하루 동안만이라도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며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제를 지키는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유를

드십니다. 16개의 큰 나라가 있는데 16개의 큰 나라에 16개의 큰 나라라고 한 게 아마도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인도 대륙에 크고 작은 나라가 어림잡아 16개 정도의 나라로 크고 작은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대요. 크고 작은 16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마가다구, 왕사성이 있는 마가다구, 그 다음에 사위성이 있는 코살라구, 꼬살라구, 우린 사위국이라고도 부르고 사위성이 있는 꼬살라구, 그리고 부처님이 계셨던 카필라성, 카필라성 석가족은 좀 힘이 약한 나라였대요. 어쨌거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책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에 16개의 나라에 가득 찰 만큼 보물을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에 가득 차 있을 만큼의 그 수많은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도 차라리 하루낮 하룻밤 딱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그 하루 동안의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보배를 보시하고 공양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짓게 된다. 하루낮 하룻밤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킨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하늘 세계에서 큰 복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복과 지혜를 닦아라.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다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이르러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불교설화에 보면 뭐 왕이나 귀족이나 큰 부자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한 보물을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불교설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부처님은 그 보물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 공양 올렸다 거기까지만 나도 이렇게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은 그 보물을 받으면 어디다 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떡볶이를 사드셨을까? 부처님께서 그 보물을 받으셨으면 어디에 쓰셨을까요? 계율에 대해서 법을 설한 우리 부처님께서 계율에 대해서 설하신 율장에 보면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현대적인 물질 문명 시대라서 솔직히 저희 스님들이 100%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래 2600여 년전 부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은 출가자, 출가 스님들이 돈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지폐는 없었겠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건 없었겠지만 황금이나 은이나 재물과 관련된 화폐는 아예 만지지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놀랍죠? 아예 금, 은 혹은 재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이런 걸 만지지를 못했어. 아예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찌릿 이렇게 못 만져요. 그러면 어떡하였느냐? 정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정자가 깨끗할 정자일 거예요. 정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으로 치면 사찰의 재정을 도와주고 사찰의 행정을 도와주는 지금으로 치면 사찰의 사무장 같은 역할? 사찰의 무슨 실장님 같은 역할?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스님들은 금이나 은이나 화폐를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화폐를 공양 올렸을 때 정인이라는 스님들과 사찰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머리 기른 재가자가 그걸 대신 받아가지고 스님들과 상의하고 스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그걸 좋은 곳에 사용을 해요. 스님들 공양을 올린다든가, 스님들 식사 그런 공양을 올린다든가, 혹은 사찰과 관련돼서 좋은 곳에 쓴다든가. 하여튼, 스님들은 만지지 못하는 대신 정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대신 금과 은과 화폐를 대신 만지고 그걸 스님들과 상의하고 스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그걸 아주 좋은 곳에 그렇게 잘 활용을 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만약에 그런 황금이나 진귀한 보배,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진귀한 보물 장식품 같은 걸 만약에 부처님께 올렸다면 이게 불교 그냥 설화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부처님께 실제로 올렸다면 부처님은 계율의 모범을 보이셔야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만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싸! 하고 이렇게 받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부처님 발 아래 공양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올리면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은 훌륭하다. 보시의 공덕도 훌륭하지만 하루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더 훌륭하다.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는 공덕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영원한 행복이다. 뭐 이렇게 부처님이 멋있는 이제 법문을 해주셨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런 진귀한 보배, 보물, 보석 같은 거는 아마도 정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재가자가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일진이 좋네요. 하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제 스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이걸, 스님들께 언제, 스님들의 음식, 공양할 때 몸에 좋은 공양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든가, 방이 부족하니까 스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을 조금 더 짓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스님들이 다니시는 길에 무너지고 쪼개져서 스님들 발을 자꾸 다치니 이번 기회에 이걸 처분해서 스님들이 다니시는 길을 깨끗하게 보수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스님들의 가사가 너무 낡았으니 이번에 들어온 보신물을 처분을 해서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0: 식으로 잘 사용을 했겠죠. 참으로 합리적인 방법이죠.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수없이 보시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여러분. 일단 베풀어라. 자꾸 형편껏만이라도 공양해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복을 짓는 첫 번째 첫 걸음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하는 공덕도 참으로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시하는 공덕이 참으로 훌륭하지만 하루낮 하룻밤이라도 맑고 깨끗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그 하루 동안의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도 하면서 우리 만리 부인처럼 비록 재가자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 달에 여섯 번이라도 한 달에 열 번만이라도 그렇게 자기 형편껏 하루 동안만이라도 맑고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다음 생, 다다음 생 큰 복을 얻게 될 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하늘 세계에 크나큰 공덕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칭찬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들에게 꼭 진실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신 핵심은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무리 하늘 세계, 천상 세계에 태어나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인간 세계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려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업보의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 복과 지혜를 잘 닦고 수행을 잘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행복, 열반을 얻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산대요.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이고요. 머리 깎고 쓰는 데서 수행을 잘하는 것도 결국 복이 있어야 된대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부처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과 지혜를 잘 닦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0: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의 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북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7: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7: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히

0: 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

0: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봉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까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경상북도 문경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희양산 깊은 품 안에 푸른 숲과 숲을 가르는 청량한 바람과 마음을 밝히는 따스한 햇살과 번뇌를 씻어내는 맑은 물, 산과 계곡을 누비는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천년 세월을 지켜온 도량이 있습니다. 오직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 하나로 산문을 걸어 잠근 스님들의 수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입니다. 100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내딛겠다는 각오로 1년 365일 서리빨 같은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 그런데 단 하루 굳게 닫혔던 봉암사가 활짝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불자들의 가장 큰 축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1: 모든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이

0: 하루만은 본인이 부처임을 알게끔 하려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1: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웃음꽃 만발했던 공암사의 부처님 오신 날,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정서주입니다. BTN 라디오 울림에서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국 불교 최고의 수행도량 봉암사를 안내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먼저 봉암사의 역사부터 소개할게요. 봉암사는 약 1100년 전인 879년에 신라의 고승이신 지증국사께서 창건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선불교의 역사를 연 구산 산문의 한 곳인 희양 산문의 중심도량이었고요. 고려시대엔 3,000명의 스님들이 수행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찰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선 1947년 성철 스님, 청담 스님, 자운 스님을 필두로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뜻을 모아 봉암사 결사를 하셨고요. 봉암사 결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의 토대가 되었다고 해요.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선언으로 지정된 봉암사는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오직 출가 수행자만의 특별 수도원으로서 한국 최고의 수행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스님들의 전문 수행 선방으로서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 끝에 스님들만 수행 공간으로 만들고 일반인들은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0: 평소엔 스님들의 숨소리마저 고요한 봉암사. 오늘은 기분 좋은 소리와 맛있는 냄새, 분주한 움직임이 봉암사를 자체롭게 채웁니다.
2: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뭐 말잔치 있어요?
3: 내일 4월 초팔이잖아. 그래, 그거 이제 국빈밥 하려고 하는 거예요.
2: 양이 엄청 많네요.
3: 아이고, 많지요. 많이 해야지. 내일 손님 많이 오시는데.
2: 안 힘드세요?
3: 힘들지만 해야지.
2: 왜 힘들지만 해야 돼요?
3: 아이고, 저 딴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힘들지만 우리가 보시를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0: 힘들지만 좋아서 하는 봉사. 보살님들의 표정에서도 즐거움이 묻어나는데요. 와, 저 엄청난 콩나물 양 좀 보세요. 내 가족을 먹일 때보다 더 정성껏 재료 손질에 몰두하시네요.
2: 선생님, 손목에 뭐예요?
4: 이거? 여기가 아파서 새콤새콤해서 내가 이거 붙였어. 뭐 이런 것도 다 봤어? 손을 많이 쓰니까 여기가 새콤새콤해. 그래서 내가 붙였지.
2: 그런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네요, 오늘도.
4: 이분들 다 허리 아프고 다 무릎 아프고 다 아파.
0: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전 유일하게 봉암사에 들어올 수 있는 봉사자들. 인근 마을의 주민들인데요.
2: 회장님은 지치신 것 같은데.
5: 나는 따로 댕긴데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봉사가 행복이죠. 이게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내 돈 까부지 마잖아. 돈보다 일을 좀 많이 하면 기분 나쁘고 적게 하면 기분 좋고 이게 다 내 욕심이 들어가지만 봉사는 잘하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게 내가 가진 게 그냥 내놓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행복이죠.
0: 봉암사를 위해 물심양면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 봉암사와 10년, 20년 인연 있는 분들은 새내기에 속한다고 하니 봉사의 세월만 수십 년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0: 대웅보전 한켠에서도 도량을 장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분하게 꽃꽂이를 하고 계신 보살님은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오셨다고 해요. 새벽같이 꽃시장을 들렸다가 봉암사로 향했다는데요.
1: 14년째, 14번째 초파일 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근데 14년이라는 게 생활이 짧은 거 아니잖아요.
1: 네.
2: 이렇게까지 계속 오실 수 있었군요.
1: 그 이제 봉암사에 그 어떤 이제 수행하는, 제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저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저도 선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꽃을 꽂으면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참선을 하는 마음으로, 선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감사하게도 오고 있습니다.
0: 꽃을 꽂는 일이 곧 수행이다. 와, 감동입니다. 신인들께서 늘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0: 죽비 세 번, 절 세 번. 선사 스님들의 남다른 저녁 예불이 끝나고 하루 24시간 화두 참선에 몰두하던 봉암사 스님들도 부처님 오신 날 준비에 나섰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릴 과일을 가지런히 쌓고 계시네요.
1: 궁금한 게 지금 수행 정진 하고 계시잖아요.
2: 예.
1: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세요?
2: 방해 안 되지.
3: 방해 안 되지.
1: 안 돼요?
2: 거기서 한번 이제 자기 시험해 보는 거지.
3: 평소에는 이제 수행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래도 이게 신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수행에 방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도들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의미로 예,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0: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봉암사 초입부터 사람들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어요?
2: 인천이요. 시우.
3: 어디서 오셨어요?
4: 남양주요.
3: 남양주.
4: 포평동이요.
3: 아유, 몇 시에 출발했어요?
4: 저희 거의 1시 반?
3: 1시 반?
4: 네.
3: 왜 이렇게 일찍 오셨대요?
4: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3: 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3시 반부터 오늘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바로 가려고.
3: 어디서 오셨어요?
2: 대구에서 왔어요.
3: 대구에서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2: 어제 출발했어요.
3: 어제?
2: 밑에서 자고. 3시에 출발했는데 벌써 차도 못.
3: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2: 예불 보려고.
3: 예불 보려고.
2: 1년에 한 번, 네. 그, 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 제가 지금 한 3, 4년째 벼룩고 왔어요.
3: 아, 여기를?
2: 예. 네. 그래갖고, 1박으로 자고, 당일치기로 안 하고, 아. 밑에서 준비하고, 지금, 바로 지금, 처음으로 막, 올라이트 하고, 잠도 못 자고 왔어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2: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BTS.
3: 감사합니다.
2: 수고 많이 하세요.
0: 어머나 세상에. 봉암사가 빗장을 부는 새벽 3시 반에 맞춰서 전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셨답니다. 선배 불자님들의

지옥 중생들까지도 제도하는 묵직한 범종 소리가 잠들어 있던 세상 만물을 깨웁니다. 1년에 단 하루 수행도 멈추지 않고 중생 제도를 위해 도량을 내어주는 봉암사 스님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겠지요?

새벽 어둠을 뚫고 달려온 불자님들 어떠신가요? 정말 잘 왔구나 싶으시죠? 부처님 품 안에서 내 안의 부처님을 만나는 멋진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0: 온갖 시름을 내려놓는 멈춤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봉암사가 바빠졌습니다. 불자들의 서원을 밝혀줄 연등을 달아야 하는데요. 전통 한지로 만든 단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연등들. 어린 소녀도 고사리 손으로 동참했네요.
1: 친구 달아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2: 달아보니까 어때?
3: 힘들다요.
1: 힘들어요.
4: 힘들다는 게 몸에서 올까요? 마음에서 올까요?
1: 몸이 마음인가?
4: 마음에서 와요. 근데 몸은 내가 힘들다는 걸 인지를 안 하면 몸은 그 힘들다는 걸 피로도가 안 와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10분이 영화 한 10편 본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1: 마음 때문이군요.
4: 내가 그게 마음인데 마음에서 그 딱 선을 긋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판단을 안 하면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많은 살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모든 거는 관념을 만들고 판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힘들면 또 같이 하면 덜 힘들어져요. 근데 읽기 시키지 말고 하나 달아요, 고사님.
1: 알겠습니다. 알게요.
4: 아니, 나의 노동 시간을 뺏어먹었으니까 그만큼 값어치를
1: 해야 알겠습니다.
0: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등을 다니 그 많던 연등이 도량 한가득. 그런데 스님,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이유가 뭔가요?
5: 등이 내 몸을 태워서 남에게 광명을 놓아주듯이 내가 평소 살 때 등과 같은 본을 받고 열심히 살겠다 이거야.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지. 그런 의미지 그게. 그렇잖아요. 등불이라는 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등. 다수의 사람들한테 어둠을 밝혀주는 의미지. 자기한테 뭐가 득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보시는 보시공덕은 그런 거지.
0: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연등의 의미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스님. 잠시 후 봉암사 조실 지유 스님께서 불자들을 위한 특별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6: 우리가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가지고 있는구나. 우리가 송구를 못하는구나. 서방물의 보잘물로 송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착해서 마음을 가라앉혀봐라. 십지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 우리 마음속에 햇빛보다 밝은 빛이 있답니다. 이 덕분에 비교 안 됩니다. 햇빛보다 밝은 빛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도 욕심 감정 이게 구름처럼 막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염불도 하고 기도 받고 참선도 하고 하는 그 모델을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게 우리 섭계 온갖 욕심 부리고 감정에 따라서 뛰어 버리잖아. 그런 곳을 거저 가만히 있어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 기도, 주력, 참선, 몰아줘요. 자기가 흩어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군데 마음을 집중해서 경제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불생, 불멸에 우리의 본심을 인인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라지지 않아요.
7: 나의 어두움 때문에 깨치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의 고통스러움, 힘듦 이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깨치지 못해서 거기에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런 거구나. 저거는 변함이 없는데 나의 이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골로 끌고 갔다가 이쪽으로 끌고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유익한 그런 법문이었던 것 같아요.
0: 불생불멸하는 불성을 우리 모두 갖추고 있다는 지유스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제겐 아직 어렵지만 계속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 하고 깨닫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대웅보전 앞에 긴 줄이 생겼네요.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욕의식을 하고 계시네요.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할 기념사진도 찰칵. 부처님께 소원도 빌어야겠죠?
3: 아주 손녀딸이 공부하는데 고생을 해서 여기 유명해 딸에서 왔어요. 아 손녀딸 때문에.
8: 손녀딸 때문에.
9: 바라는 거는 우리 다 가족에 모두 뭐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늙어 죽는 게 소원이지.
8: 아 늙어 죽는 거.
9: 그치 아파 죽으면 안 된다 카대. 아... 요 와서 오늘 오랜만에 오니까 즐겁네. 또 인터뷰도 또 좀 해보고. 아 나 이런 가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8: 아 여기 근데 대웅전 앞이라 갖고 큰 소리를.
9: 그렇지. 아 제 목소리 큰 게 고민이라. 아... 어디가 목소리가 가지고.
8: 매년 한 번씩은 가는 그런 절이 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9: 위로. 휴식.
8: 휴식?
9: 뭐 그런 거죠. 오. 그렇지 않습니까? 절은 다 좋은 데 있더라고, 경치가 좋은 데.
8: 오늘 어떤 위로를 받으셨나요?
9: 오늘은 절을 위한 날이죠.
8: 그러면 보살님한테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은 보살님만 생각하는 날이군요.
9: 그래도 되죠. 저에게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되죠.
0: 평소에 늘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기도해왔으니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 봉암사도 식후경.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한 비빔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3, 5 모여서 맛있게 드시네요.
1: 아, 물로 헹궈야 되는구나.
2: 네. 비빔밥 맛있어요.
3: 그거는. 맛있어요. 잘해주시네. 내 BTS 매일 보는데.
2: 아, 진짜요?
3: 5시에 공연하는 거 그건 구몽경 5시 전에 하잖아요.
2: 네.
3: 그거부터 봐요.
2: 아이고.
0: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봉암사.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설거지 산매에 빠져 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이 친구들은 제 또래의 고등학생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생님이시래요.
4: 하셨어요?
2: 저희는 다 급하세요.
4: 아, 식사하세요, 저.
2: 아, 쌤 안 힘들으세요?
4: 네. 힘든데 학생들 봉사할 때 와가지고 아유. 제가 따라왔거든요.
2: 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4: 애들 있는데 몸을 보여야죠.
2: 아, 저희 애들은 젊은데.
4: 아, 제 나이 들어 보이나요?
0: 아니요 선생님, 젊고 예쁘세요.
5: 어디?
0: 허리 펼새 없이 일하는데도 끝없이 밀려오는 설거지 거리들. 그 사이 양말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5: 양말 적적해.
6: 나도 벗어야겠다.
0: 우리 친구들의 맨발 투혼에 은근슬쩍 슬리퍼를 챙겨주시는 스님. 멋지세요.
7: 야, 대장! 너 왜 인상이 힘드냐?
8: 날보다 발전하세요. 2년 정도 왔어요.
9: 세상이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
0: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은 힘들답니다.
2: 스님이 이렇게 매년 아이들이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어떠신가요, 스님?
10: 저는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고 또 지역이니까 고등학생들이 한 20명까지 같이 오고 교사 선생님까지 같이 와서 봉사하는 것은 정말 고맙고 또 젊은 학생들의 이런 단체 생활을 좀 통해서 자기의 성격이나 활기찬 모습을 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농부든 어부든 회사원이든 과학자든 군인이든 경찰관이든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바랍니다.
5: 주민이 뭐예요? 얘들아!
4: 1조 누구야? 1조 가서 밥 좀 먹어.
0: 열심히 일한 우리 친구들, 드디어 식사 시간입니다.
7: 빨리 가.
5: 감사합니다.
7: 얘들아, 밥 먹을 사람 빨리 와.
0: 쉴 틈 없이 너무 바쁘니 짬이 날 때 얼른 끼니를 챙겨야 하는데요. 일한 다음에 먹는 밥은 말 그대로 꿀맛. 아니, 꿀보다 더 맛있죠?
2: 여기 와서 일해보니까
11: 힘들긴 한데요. 그만큼 약간 보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
12: 네, 네, 작년에도 봉사 왔어요.
2: 작년에 왔어요?
12: 네.
2: 작년에 뭐 했죠?
12: 작년에도 설거지하고 사람들 줄지어. 아.
2: 근데 왜 또 왔어요? 근데?
12: 그냥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2: 오늘 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12: 아, 근데 그래도 힘들긴 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약간 스몰토크도 하고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야, 너 팔에 힘이 안 들어가. 너 어디 있었어? 제일 첫 번째 저기? 나 저기서 계속 그릇 빼고 이거 비벼주시면 돼요. 인서울 대학을 하고 싶은데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2: 근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12: 그냥 저는 솔직히 노력을 계속 해서 안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들다가도 아니야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하는 거 같아요.
0: 저도 동감. 이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될 건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린 아직 젊고 무엇보다도 든든한 부처님 백이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해요.

0: 봉암사가 자리한 희양산은 지증대사께서 봉암과 용에 빗대어 찬탄하셨다는 명산인데요. 봉암사가 일반인 출입을 금하듯이 희양산도 1년 내내 등산이 금지된 곳입니다. 오직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그 넓은 품을 내어주시는데요. 봉암사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영험하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경 봉암사 마의미륵 열의 좌상인데요.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1: 마의불 보셨는데 딱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2: 엄청 신비로웠어요. 이 숲속에, 계곡 속에 숨겨진 마의불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2: 감동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부처님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네.
0: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의 부처님을 찾아와 소원을 빌었을까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항상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인 우리네 어머님들.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3: 건강.
4: 오늘 그 스님 법문에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부처다. 그렇죠. 제가 부처다. 그 부처면은 부처답게 부처처럼 행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1: 그 마음에 오늘 기도 올리셨나요?
4: 예. 그러니까 저도 부처처럼 좀 살게끔 부처님 부탁드리고.
5: 각자 마음속에 각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부처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남들을 위한 같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도가 또 돌아서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네.
0: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계곡물 소리. 맑은 백운대 계곡에서 추억을 만드는 시간도 봉암사가 주는 큰 선물입니다. 기대와 설렘 가득했던 봉암사에서의 하루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등에 불을 밝힐 시간. 봉암사는 전기가 아닌 촛불을 밝히는 오랜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6: 내 마음속에 이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7: 평소에는 어떻게 밝혀야 돼요? 내 마음의 촛불을.
6: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7: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6: 전 그래서,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참선하고 주력하는 목적이 그게 나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촛불 켜는 거예요.
0: 행여라도 촛불이 꺼질라 조심조심. 연등이 상할라 조심조심. 그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렇게 모두의 정성이 모여 연등이 하나 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스님들의 목탁 소리에 맞춰 봉암사를 돌며 26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0: 임서야, 할머니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날만 바라보고 살자.
1: 야, 희지야, 김이야, 엄마가 봉암사에 왔어. 너희들 앞으로 건강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부처님한테 엄마가 많이 빌고 갈게. 사랑해.
2: 오늘 기분을 계속 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보시도 하고 나의 마음을 좀 더 넓히면서 좀 더 알찬 생활을 하고 싶어요.
3: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겠죠.
4: 즐겁고
5: 부처님 기운 받아서 재밌게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렇죠.

0: 앞으로도 더욱더 여기 사시는 스님들은 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한국 불교와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고자 지금보다 또 내일 더 스님들이 발심을 해서 부처님 계율 속에서 굳건한 한국 불교를 다시 중흥해야 되지 않나.
1: 1년에 단 하루 열리기에 더욱 특별했던 봉암사의 부처님 오신 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사이 모두의 마음엔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밝혀졌을 겁니다. 그 작은 등불은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지켜주겠지요. 내년 부처님 오신 날, 봉암사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말입니다. 시끌벅적했던 잔치가 끝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간 봉암사와 봉암사의 스님들. 어떤 순간에도 마음 여여한 그 자리에서 스님들은 치열한 수행을 묵묵히 이어가실 겁니다. 봉암사 스님들, 꼭 부처님 되셔서 저희를 잘 이끌어주세요. 저도 불자로서, 가수로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정진하겠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0: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 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뭐?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서암사 불교의 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자제론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손에 이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이라는 이 책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 역사적 경로를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이 법문을 전달해 주신 큰스님들의 그 희생과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은 77페이지에 볼도 차제의 네 가지의 위대함이라고 쭉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볼도 차제로는 어떤 면에서 이게 론입니다. 불교의 경륜을

리온 3장 했을 때 겸은 건강형 전수병 경이라고 리온은 선인들이 지켜야 할 신도들이 지켜야 할 5개, 8개 또 비구계 비구니계 이것을 율이라고 율에 대해서 법문하신 것을 모아는 걸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은 이제 건강 삼매경론이라든지 또그 용수의 중론이라든지 이런 논서, 논문들을 모아놓은 게 논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쫑카파라는 티벳의 1357년에서 1419년까지 살아셨던 그 위대한 스승 쫑카파가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최근에 전래되어 온 거지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전래되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번역됐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교과서를 들고 있는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10년 전쯤, 한 15년 전쯤 부산 내 광성사에서 달라이라마의 명을 받아서 오셨던 조필이라는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서툰 한국말로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완성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볼수 있는 이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책이 나오고 또 법문이 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알아요. 네 가지 큰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이 서로 장충되지 아니하고 알아지는 위대함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순서와 단계 없이 배우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소성이라고 하는데 오늘에는 소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기로 불교도 우이해에서 WBF라고 한 20년, 30년 전에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큰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글로벌화 시대에 대성이 어디 있고 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살아야죠. 그러고 소성 불교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초기 불교 혹은 테라바다 상좌우 불교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혹은 또 남방불교, 남쪽에 있으니까 히말라야 남쪽에 있다고 남방불교, 혹은 또 상좌우불교. 상좌는 근사님의 제자를 상좌라고 해요. 상좌를 몇이나 두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본래 상좌는 테라, 장로를 뜻해요. 장로. 장로는 긴장자, 늙을 놓자 써가지고 장로는 성납이 한 20, 30년 되면서 제에서 큰스님을 장로라고 그럽니다. 저 같으면 벌써 성납이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장로라고 할수 있죠. 성불하고자 할때 실천할 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대성이나 소성이나 자 한번 넘겨보세요. 밀교나 현교나 들을 때 특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수행으로서 그 방편들의 의미를 새겨보면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담은 것일 뿐 실제로는 상충되는 것은 없다. 사람에 따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사람의 법문을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근기라고 하죠. 뿌리 근자, 그릇 기자, 근기. 근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기도 그릇은 커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요. 뭐 근기가 넌 하근기니까 나는 수준이 안 돼. 불교 어려워. 이렇게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날로날로 닦아가면 근기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근기별로 가르친 게 바로 순서대로 가르친다. 이 말이 바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세 단계로 우선 구분을 해놨어요. 이것이 불교 보리도 차제론에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 면에서 종갑파 대사가 제시한 본래는 아치자 존자가 제일 처음에 이 개념을 썼습니다. 하사도 모든 불교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중생들을 세 수준으로 분류하면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가 있다. 하사도는 시계생천이라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윤회계를 인정하면서 하늘나라 태어나지 않더라도 이생에 5계, 8계, 10계를 잘 지키면서 보시를 산모의 보시를 많이 하면은 이생에도 가족과 자기 일신이 무탈하고 다음 생에 다행히
도리천이라든지 도솔천에 태어나고, 혹은 극락발원에 있으면 극락식에 태어나고, 혹은 인간세계 인도환생했을 때는 큰 부자로서 부처님한테 공격을 많이 짓는 어? 수다타 장사나 여시아문 일시불 제4이고 기수급 고독은 거기에 나올 금강기에 나오는 그 수다타 장자 어? 그런 분이라든지 위사카 보살이라든지 위대한 그런 보살의 거사가 된다. 그래서 바로 시계생천 길이 바로 하사도예요. 하사도는 보통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기복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불교 안 배우고 그냥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기복불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약간 발심을 해요. 중사도. 중사도는 이제 암경이라는 경전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뭔가 하면 다음 생에 도리천하 인간 세상에 부자 태어나 봐도 결국은 그 허망하더라. 윤회계는 허망하다. 돌고 돌고 돌고 돌다. 우리가 수천 번 윤회 전생했는데 똑같은 삶을 지루하게 반복할 것이냐? 출가해야 돼. 이 욕계를 출가해야 되겠다. 출가한 스님들은 일단은 중사도에 들어간 분들이야. 근데 제가 해서도 세상에 살지만은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은 가정을 지냈지만은 그래도 이 생에는 매전 인연 헤어질 수는 없고 가족으로 살아주지만은 내 뜻은 불교에 있다 하고 반은 출가한 듯이 사는 사람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중사도라. 중사도는 이제 비로소 사정제 팔정도를 공부해요. 예, 교리 공부하고 사정제 입바사나 수행 같은 걸 이제 예, 해요. 그게 바로 중사도라. 중사도로 들어가면 이제 열반을 얻어요. 열반. 수단, 사담, 아남. 중사도의 최고의 경지는 열반을 얻어서 아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란에 됐다 이 말은 다시 욕구에 오지 않아요. 욕계 안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극장에 이제 재미난 영화가 있어요. 영화 보러 갔다. 영화 보러 가가지고 영화에 푹 빠진 상태.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영화의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에?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공주가 되고 하, 잘 살아서 또 나와가지고 다시 또 영화 또 보러 가. 또 계속 영화 보러 다니는 사람 하사도. 하사도. 물론 하사도에 이제 고급 영화 돈 많이 주면 고급 영화관에 가가지고 또 골라서 보면 행복한 영화를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하사도. 그런데 중사도는 영화 그거 똑같은 거 봐서 뭐하네. 보다가 나와버려. 에이 영화 진짜 아니야.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해탈했다고 봐야 돼. 그건 이제 안 나와. 아, 영화 안 봐 이제. 퇴장하는 거야 이제 중사도야. 그런데 퇴장한 사람 중에 아란이 된 사람 중에 욕계 안 와도 되는 사람 중에 욕계 아란은 반드시 아란에 선언을 해요. 아생이진 소작이작 내 생은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범행일입 자지불수후유 범행 청정한 행은 완성했다. 내가 이제 똑똑히 한다. 다음에 욕계의 생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도다. 이게 아란의 선언이거든. 다시 욕계에 안 태어난다. 자기 스스로 알아. 왜? 욕계에 나를 끌어올 모든 인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한과 연하 이한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만나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어서 내가 저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에? 그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다음에 내가 꼭 아름다운 예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평생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태어나요. 한이 있으면 한이 있는 사람 다음에 꼭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려면 한을 다 풀어야 돼요. 아란이 되면 그렇게 다 풀어요. 근데 위대한 아란 중에
저 뒤에 놨던 사람은 나는 떠나서 괜찮은데 뒤에 놨던 저 중생들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아 돌아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대발심은 아라한이 생겨요. 아라한 중에 대발심은 아라한이 생겨. 그는 이제 저기야 아한경 니까에는 안 나와. 화엄경 중에 육아사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십지론. 십지품이 있는데 화엄경에 육아사지론 그것만 딱 떼내가지고 육아사지론 있는데 보살의 10단계가 있어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그 다음에 난성지, 그 다음에 현전지. 현전지가 제6진 제6번째 보살의 단계인데 현전지에 들어가면은 열반을 얻었는데 환생하기를 바르네요. 그분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보살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영화를 감독이 돼가지고 내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영화를 다시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다시 만들어요. 그게 보살이라. 영화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게 모든 영화 관객들을 다 부처님으로 끌어올리려고 수도 없이 영화를 계속 만드는 사람 그분들이 하는 실천이 바로 육바라밀이고 그분들을 보살이라고 하고 그분의 가는 길을 보리도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상사도다. 상사도. 대승불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자 수레성자 근수레를 타고 간다. 대승은 바로 보살도의 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보살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보살도의 길을 가는 차제와 순서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상사도다. 그런데 상사도 누구나 다 상사도 가고 싶겠지만 안 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차근차근. 하사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가지고 중사도 어? 사성제 고진멸도 차근차근 배우고 하사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과를 믿는 겁니다. 인과. 인과를 믿는. 뿌린 대로 거둔다. 선업은 분명히 과보고 있고 악업도 또한 과보고 있어요. 인과가 분명하면 함부로 사람이 행동하지 못해요. 하사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사도부터. 그래서 중사도에 중사도 올라가가지고 모든 내 안에 있는 불선업의 존재 번뇌를 다 번뇌가 열 가지 번뇌 8만 4천 번뇌가 있지만은 불교에서 중사도 얘기하는 열 가지 근본 번뇌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근본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사도에서 그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바로 상사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사도에 올라가면 바로 보리심의 서원을 해야 돼요. 보리심의 서원을 결단한 사람, 결심한 사람은 바로 대성에 들어서 상사도의 길에 이제 올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초지김 열애지라 초발심지 변정각이라 여러분들이 큰스님 법문에 들었을 줄로 알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 말이 처음 발심, 처음 보리심을 발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맹세했을 때 나는 바로 부처의 경지에 바로 들어간다. 이런 왜? 여기는 목표가 성불의 경지이기 때문에 성불한다 하면 너만 성불하냐?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성불하는 것 같으면 불교 모르는 사람이 불교를 이기주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잘못 아는 겁니다. 성불에는 성불하는 주체가 없어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 때문에 성불하는 내가 있고 성불 안 한 누가 있으면 그건 성불한 게 아니지. 종각과 대사도 도노 깨달음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 보통 대중들은 다 평범하지 않느냐. 평범한 사람이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차근차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종가받아야 되는데, 보리도 차제로 이런 게 교육이 돼야 돼요. 예.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여기에 벌써 차관하신 분이 김상철 교수, 동국대학 불교 교수, 네, 불교 교수였는데, 아까운 불교계 인재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꽤나 한 살 많은데, 한국에도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다. 초심부터 저 깨달음까지 찾다 보니까 바로 이걸 찾았어요. 체계불교로, 그분은 체계불교, 시스테매틱 부디즘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종가파 대사가 벌써 보리도 차제론 떼놨거든. 계속 앞으로 보리도 차제론 재미있게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

제주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0: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이 됐던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4번째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군포교 방안 모색 등에 이어 올해는 호국불교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영화 군체를 리뷰했습니다. 영화 속 감염자들을 좀비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생명 존엄과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만나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스님은 음식이 자연의 모든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실천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 금서남이 지난해 매향목으로 조성한 부처님을 봉안한 데 이어 올해는 16나한을 모셨습니다. 미륵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특혜성 지원과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으로 철회 폐기됐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는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청년대회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비교해 찬성을 주도한 문성호 의원의 발언에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시의회가 어제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으로 이미 폐기했던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두 건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기습 부활시켜 가결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조례안 폐기와 특위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2: 국제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1: 조례안은 특정 종교 행사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공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교육시설인 학교를 종교 행사의 숙소로 전용하고 사후 복구 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김영재 서울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위법성과 졸속 성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 청년대회만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일 뿐 아니라 헌법적 사회적 논란을 서울시 의회가 스스로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3: 안전은 충분히 지원하되 특히는 경계해야 하며 국제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 의회가 종교 간 갈등을 조정할 소지가 있는 입법을 구태여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이에 특위 부위원장 문성호 의원은 세계 청년대회를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동급으로 비교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종교 갈등을 부추겨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지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2023년에 참담한 실패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대처 그리고 기관관의 무책임한 핑퐁 행정의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추락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1: 보아 스님은 조례안 통과에 서울시가 아닌 가톨릭 시의회로 전락한 결과라고 개탄하며 문 의원의 주장이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5: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종교에 대한 개념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서 어떻게 잼버리 대회하고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 검토하는지가 억지 주장이다.
1: 특위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나 청년들의 문화교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시민의 혈세와 공적 인프라를 남용하는 특혜성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이번 기습 가결을 서울시 의회 역사에 남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만료를 일주일여 앞둔 서울시의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종교 간 화합과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자체의 성과주의 행정과 의회 독단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국군 예비역 불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4번째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의순군 조명, 군포교 방안 모색 등에 이어 올해는 호국불교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6: 군인으로서 일평생 국토방위에 힘쓰고 퇴역한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들이 국방부 원광사 법당에 모였습니다. 어제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주관한 제34회 호국불교 포럼. 3귀에 앞서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울려 퍼진 법당엔 1700년 역사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불교 선열을 추모하는 호국정신이 가득 찼습니다.
7: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6: 포럼에선 김태교 예비역 육군소장이 호국불교의 역사, 사상통찰과 현대적 계승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전 소장은 호국불교가 과거 의순군의 직접적인 무력항쟁 참여를 뜻했다면 이제는 장병과 현대인, 청년층의 정신적 영토 수호가 곧 호국불교라고 주장했습니다. 호국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정신건강과 마음치유에서 도출한 건데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일상화와 수행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그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첫째, 세계와 한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고통받는 시민 청년을 위해 명상을 통한 마음 근력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 해군 재경대대 소령인 호국통해사주지 만소스님은 청년 세대 눈높이에 맞춰 힙합을 접목한 문화포교 방편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육군 부사관학교 김동우 소령은 호국불교의 가치를 군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상담과 명상 등이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왕이 병장기를 매장한 자리에 무장사를 세워 평화를 염원한 것처럼 호국불교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9: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이 호국불교의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6: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호국불교 포럼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를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금정총림 법무사가 정해당 지호 대선사 3주기를 맞아 추모제와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하고 대선사의 유지를 기렸습니다. 어제 경례 보제로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과 말사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제를 봉행하고 지호 대선사의 높은 덕화를 추모했습니다. 주지 정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호 대선사의 뜻을 잘 받들어 금정총림의 수행 가풍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추모제에 이어 부도전에서 지호 대선사 부도탑 제막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지호 대선사는 1947년 경남 밀양군 산회면에서 태어나 1970년 서울 불광사 창건주 광덕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누적 관람객 5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군체.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BTN 붓다로드 시즌2 진행자 자현스님은 영화 속 감염자들을 단순한 좀비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생명 존엄과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현스님이 본 영화 군체,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에 좀비가 된 인간들과 살아남기 위한 생존자들의 사투가 펼쳐집니다. 관람객 550만 명을 돌파하며 좀비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영화 군체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자현스님은 영화 속 존재들을 처단해야 할 괴물, 좀비가 아닌 감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넘어 감염된 사람을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화두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11: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죽여도 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간이냐? 그 다음에 인간에서의 생명이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의외로 인간이 판단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0: 또 영화 후반 감염자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오늘날 인공지능 사회가 추구하는 집단화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집단적 연결에 맞서는 비감염자들의 모습은 기술 발전과 통합이 과연 인간에게 바람직한 미래인지 되묻는 현시대 인류 문명과 닮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1: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것이 진화의 효율성을 줄 수 있다. 좀비들은 다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냐에 대한 부분이 논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10: 스님은 연상호 감독의 전작, 부산행과 반도 등 기존 좀비물의 공식을 벗어나 시대가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작품에 투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르 영화 특유의 타격감, 속도감보다 철학적 메시지에 무게를 두면서 대중성과 오락성은 다소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연스님의 군체 해석 영상은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을 단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을 제공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치유와 수행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만나 음식에 담긴 상생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보냅니다. 일부 청중들은 스님의 말

0: 한 자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정성스레 적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난 24일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과 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생명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이 마련한 올해 첫 인문학 강연자로 나선 선재 스님의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 강의 현장입니다. 스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한 끼 안에 온 우주의 생명과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불의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나아가 음식은 단순히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실천이라고 당부했습니다.
1: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하는 불의 사상을 통해서 너네가 행복해야,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입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온몸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왜?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0: 스님은 이어 땅과 물, 바람과 햇빛 등 자연이 아프면 인간 역시 아플 수밖에 없다는 상생의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특정 종교나 국적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1: 이 모든 생명의 땅, 물, 바람과 햇빛들이 병들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한국 거니까, 부처님 거니까 불교 신자 짓고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 누구나 다 먹잖아요. 세계 공통적인 언어야.
0: 이번 강연은 장애와 환경이라는 제약을 넘어 삶의 본질을 성찰하고 일상 속 감사와 행복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은 우리 마음의 힘을 통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며 있는 그대로 행복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2: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좀 장애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데 더 보탬이 되고.
0: 선재 스님의 강연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 위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가 일봉서경보 스님 탄신 112주년과 원적 30주기를 기리는 추모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안성 영평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총재 청운 스님, 문장 천강 스님, 회장 정림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 일봉문도와 불자들이 함께해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봉서경보 스님의 수행정신과 전법원력을 기렸습니다. 회장 정림 스님은 우리는 지금 전통의 계승과 미래 세대를 향한 새로운 전법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일봉 존자님의 사상과 법맥이 먼 훗날까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헌신하며 국내외 포교와 학문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한 일봉 서경보 스님의 생애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지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성 재가불자단체 불의회가 제41회 불의상 수상자로 연구 분야에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실천 분야에 불교 여성개발원을 선정했습니다. 방정란 교수는 인도 밀교와 불교 사상 연구, 산스크리트 원전 번역을 통해 국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불교 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올해는 25년 넘게 국내외 의료봉사와 소외계층 지원에 헌신해온 권현옥 강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특별상인 불의선행상도 수여됐습니다. 연구와 실천 분야 수상자에겐 각각 상금 2천만 원이, 특별상 수상자에겐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전주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전법도량 금서남이 지난해 서해안 매향목으로 조성한 부처님을 봉안한 데 이어 올해는 16나한을 모셨습니다. 미륵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매향의 전통을 이어가는 금서남 불자들의 특별한 법회를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4: 전주 모악산 금서남은 지난 21일 극락보전 오른편으로 매향 부처님과 16나한을 나란히 봉안했습니다. 금서남은 지난해 매향 부처님을 모신 데 이어 이날 금산사 회주 도법스님이

0: 명하고 백운 스님과 승훈 스님이 의식을 맡아 매양목 16나한 존상을 점안했습니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을 맞은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때 미륵보살의 가피를 발언하며 금산사 본말사 대중은 새만금이 있는 김제 심포항 갯벌에 수령 천년이 넘은 향나무 500주를 묻었습니다. 지난해 무리에 떠오른 매양목 가운데 일부를 수습한 금서남 주지 덕산 스님이 먼저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탄진 중림정사 창엄 스님도 보관 중이던 매양목을 류종상 불모에게 의뢰해 16나한을 조성하고 이날 금서남에 봉안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향나무를 묻어 세상을 구하고 고난을 극복하려 했던 미륵 향도들의 간절한 서원이 16나한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툰 겁니다.
1: 어느덧 27년이 흐른 지금에도 보면 세계적인 전쟁과 경제적 고통,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6나한을 조성해서 점하는 그런 계기로 잊혀져가는 매양의 정신을 우리 금서남 향도들과 더불어서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0: 법회를 증명한 도법스님은 나만을 고집하기보다 부처님이 설한 중도의 가르침을 먼저 새기면 세상의 다툼은 사라지고 매양 부처님의 정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당선인도 현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AI 첨단 기술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양 부처님의 가피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 저도 도시사 당선인으로서 이런 좋은 부처님의 뜻과 길조를 담아서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6나한 점안식이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미륵보살의 가피를 발언하는 금서남 사부대중은 미륵십선행을 발언하는 미륵향도 4대 강령을 제창하며 법회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서천 천룡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원력을 세우기 위해 약사 열애부를 조성하고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룡사는 지난 21일 경내에서 삼론종 종정 혜승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남륜스님, 승정원장 진봉스님, 천룡사 회주 지경스님, 주지 성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 열애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성혜스님은 많은 불자의 원력으로 약사 열애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불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약사 열애불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우리의 서원이라고 설명하며 진심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돼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BTN 부타회 광주불교 순례단이 지난 20일 양산 통도사와 쌍미륵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은 화순법계사 주지 지묵스님을 지도법사로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를 참배하고 영산전에서 회원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묵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는 불보사찰이라며 순례에 동참한 부따회 회원 모두가 신심을 고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참불자의 서원을 세우라고 설했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8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7월 순례를 이어갑니다. 6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0: 전국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세

경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요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며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경 봉찬의 백고자 보살계 숙의 살림입니다. 다 우리는 항상 일상 살아가면서 보살계를 파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현대인은 더욱이나 더 보살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활 문화가 그렇고 또 살아가는 자기 직업 또 모든 사회 문화적 현상이 이 보살계 엄격하게 지키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살계를 또 다시 받게 되고 또 받는 그 공덕은 우리들 잠재의식에 깊게 하나에게 심어져서 또 받고 받으면은 점점 이 삼업이 다 이게 녹아나는 거예요. 또 보살계의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신구의 삼업이 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원만하게 완성되는 그런 힘이 이 보살계를 받음으로 해서 이 비롯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받느냐는 이런 생각보다는 또 일상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지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또 어찌할 수 없이 항상 예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는 일들이 쉼없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를 잘 지켰다 해도 또 자기의 삶을 한번 착 되돌아보면은 그거 다 지킬 사람이 부처님 아닌다면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또 참회하고 참회하고 또 보살계를 받고 또 받음으로써

우리가 점점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 원만하게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오리까 하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니까 앞으로 부처님을 뵙기가 어려운데 의지할 때가 무엇입니까? 위계 이사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계율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다 십중대계와 48경계를 받는 이 보살계, 또 스님들은 250계, 384계를 받는 비구니계, 또 십성계, 여러 가지의 계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보살계는 누구라도 사부대중이 함께 다 받을 수 있는, 또 유정무정이 모든 생명이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이 계율이 이게 보살계라는 겁니다. 이 보살계는 부처님께서 모든 선업은 다 이 계율로부터 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업이 이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다 선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성근공덕을 쌓는다 하지만은 그건 자기의 하나 깜냥으로 생각하는 성근공덕이지, 또 냉엄히 깊게 살펴보면은 자기가 짓는 공덕이라는 것이 다른 중생을 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크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공덕 짓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는 이 보살계 계율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공 공덕을 지어갈 때 그래야 나와 이 세상이 함께 다 부처님 은혜로 충만되는 나의 성불과 온 자타일시 성불 때 길이 열려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식 하나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보이지 않게 다 신구의 삼업이, 이게 정요롭게 다 부처님의 올바른 그런 계법에 의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불로, 성불의 길로 가는 데는 이게 쉽지 않은 밝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계율을 항상 우리는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일상에 이 보살계를 한번 착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은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다음 날이 훨씬 나아지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또 이 공덕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법신의 강명이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밝은 지혜가 자기에게 놔두게 되고, 또 항상 따뜻한 자비의 기운이 나와 가정 세상을 갖다 항상 우리는 안온하고 또 무죄장애하고 또 우리의 원력이 다 실현되는 이런 기운이 그 속에서 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개체를, 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이 세상과 내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자타일시 성불도의 길이 잘 열려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보살계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가 보살의 길, 또 보살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 보살계 이 수계에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살계를 받고 나면은 항상 계를 한번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 되고 곧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한 생각이 맑아지면은 그것이 문수보살이 되는 거고, 또
우리의

0: 이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되게 되면은 남을 도우는 일이 되면은 그것이 곧 간센보살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잘 받아 지님으로 해서 부처님 또 문수보살 또 간센보살 또 내지는 오대산의 오만보살이 상주하듯이 온통 모든 보살이 다 이 기법으로부터 출현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뵙고자 숙의 법회를 하게 되는 데는 이 뵙고라는 것은 그건 뵙고자는 100명의 스님들이 다 이 정명이 돼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또 한편 역대 선지식 또 수많은 모든 생명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진 그 기운을 우리가 함께 담지해서 이렇게 해서 수기의 정명 또 개체를 여러분들에게 탁 드리는 그 원만한 모습을 우리는 이 뵙고자 또 우주법계 온통 부처님의 위실력이 충만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냥 뵙고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대산 중에 수행정진하는 선원의 스님들 또 대중들이 함께해서 이 뵙고자의 정명법사로서 여러분들을 다 정명하고자 하니 그 큰 수행의 기운 또 오대산에 절레 내려오는 선법의 기운 또 개법의 기운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두루 가피로 전달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거듭나는 보살 또 나와 세상을 위하는 그런 보살 또 이 어려운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서 이 높은 파고를 헤쳐가고 또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보살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자, 수계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밤살바.
1: 수계자들이여, 내가 지금 청정개법을 쓰레주어 마쳤으며 너희들이 청정개법을 받아 마쳤으니 이제는 보살이 되어 보리심을 내니 참된 불자니라.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루어졌으니 기행을 갖추어 불도를 닦아간다면 반드시 상기의 고통을 벗어나게 되리라. 이것을 참된 정진이라고, 참된 해양이라고, 참된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거룩한 수계 법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량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해양시켜 다 같이

저도 참 희한한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꿈에 나온다고 우울증이 네 영상 보고 치료됐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되는 게 우울증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울증이 사람이 검사를 해보면 감정이 외부 자극이 와도 거의 계속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너 뭐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대응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우울증 있는 분들은 외부 자극이 와도 거의 같이 갑니다. 잔잔한 호수 같아요.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제가 말을 할 때 말을 중구난방으로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꺾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이게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제가 불규칙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제 영상을 보면 제 주변에 많아 진짜 우울증 전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을 할 때 일부러 고절을 줘요. 이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법에서 나오는 건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곧 최면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절을 주고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욕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교수법이라니까. 교수법이에요. 그렇게 발전한 이유는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었어. 저는 석사 두 개를 졸업했고 박사를 여덟 개를 졸업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었겠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늘상 하는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 수면제가 있어요.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거를 말로 치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능력자입니다. 그런 선생님들 만나면 진짜 예전에 그 젊은 과부가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참아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런 식의 수업은 정당하지 않다. 일단 자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논점이 다른 거예요. 방점 자체를 다르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친 짓을 하든지 간에 일단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교수법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저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진짜 피곤하지 않을 때는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진짜 피곤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니다. 일반인 같이 하면 저 사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간에 수업할 때는 텐션을 1.5로 키워야 돼요. 선생님. 네가 힘들든 안 힘들든 그래야 그 사람이 전달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학생들이 누구냐면 직장인들. 직장에서 한탕 뛰고 약간 반쯤 죽어갖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끌어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쫙 잠겨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거 앞에 쓰면요 그 무게감이 쫙 옵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 근데 거기서 미친 듯이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낮방 같은 정도의 학습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굴러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극복 못하는 분

0: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잘 가르쳐요.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자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네가 자든 깨 있든 관계가 없다. 마이웨이로 갑니다. 쫙 이렇게 가거든. 자기의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강릉 관음사도 왔다 갔다를 하는데 거기 가면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과속 카메라가 이제 있으면 사람이 달리다가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태워주고 하거든.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제 자율주행의 좋은 점은 과속에 찍혀도 저한테 고지서가 안 날아와. 너 때문에 찍혔어?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하지!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km야? 그러면 사람이 120으로 달렸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100으로 이렇게 밟아서 줄이잖아. 근데 구간 단속이 있어요. 구간 단속 걸리면 진짜 짜증나요. 옆에 탄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짜증이 날까 싶어. 그래서. 그 구간 단속을 가면 진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구간 단속 모드로 가시는 선생님이 있어. 아, 난 많이 만났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들쭉날쭉한 이런 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 같다. 뇌에 자극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우울증 나섰다가 많이 있어요. 아니, 진짜야.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뭐 되는데,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 계속 듣다 보면,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제거 이렇게 틀어놓고, 아유, 좀, 틀어놓고 좀 자, 그 연속으로 해놓고 자라고. 연속으로 해놓고, 요즘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틀어놓고 자면 꿈에 나옵니다. 게다가, 제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찌르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염불하기는 안 좋지만 사람을 각성시키기에 좋은 목소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더잘 새겨지지 싶어. 제 거를 들으면 꿈에 나타나는 확률은 제게 더 심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기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꿈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말레이시아 같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꿈에 나타났어요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았어요. 그때 제가 많은 일행을 데려갔고, 제가 또 키큰 스님도 한분 같이 데려갔고, 그때 제가 비구니 스님 네 분, 비구 스님 저까지 두 분, 저두 명이 갔거든요. 근데 거진 맞았어. 거진 상황들이 다 맞았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거를 무슨 뭐 그분이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거나 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왜 이럴까를 생각했죠. 제가 원래 신통과 관련돼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나는 왜 공부하는 사람이 됐는가? 쉽게 말해서 왜 학교를 가게 됐는가? 제가 말안 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죠. 말안 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죠. 내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고등학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신통을 부리는 사람, 초능력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고등학교 내 생활 기록부에 3년 연속 도따금이라고 써 있다. 아,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어? 선생님 이하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어? 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뭘 일으킬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사람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기도, 가피, 뭐 영험 이런 거를 또 광호 스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쪽 영역은 스님 거 아닌 거 아니오? 왜 자꾸 내 쪽으로 넘어오냐고. 나 원래 그쪽 출신이에요. 내가 원래 그쪽 출신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누나가 한 얘기가 지금도 있는데 내 동생이 사짜 직업을 가지겠다. 그게 사짜라는 게 아니야. 의사 검사가 아니고 도사였어서 도사. 도사. 아이씨. 도사지망생이었다니까. 내가 도사지망생이라니까. 아, 그것도 사짜 직업인가. 내가 싶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기적이 있고 신통이 있어요. 기적은 인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생각이나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 있는 존재가 외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개미가 바닥을 이렇게 걸어다녀. 그럼 개미가 날아다니지는 않겠지. 아, 앤트맨 날아다니더라. 근데 개미는 이제 걸어다니잖아. 그래서 개미는 그냥 개미를 그냥 편의상 정의를 해봅시다. 2차원적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바닥에서 맨날 기고 있으니까. 개미. 벼룩은 3차원적인데 개미는 2차원적이라고. 그렇게 2차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미를 사람이 딱 들어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수개하고 있는데 개미가 자꾸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는 개미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월정사에 제 방에 개미 나와서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개미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좀 슬펐습니다. 개미가 집에 많이 나오면 다른 이상한 벌레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미를 또 좋아하잖아. 개미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 다치게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줬어. 몇 번을 그러고 있었거든. 왜냐면 제가 움직이다가 눌려 죽을까 봐. 예전에 그 애완개미 사건도 있었잖아.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 애완개미 개미에게 점을 찍어놓고 뭐 했다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었던. 그래서 그렇게 그 개미를 이렇게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얘는 2차원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 공간이라는 3차원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얘한테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2차원적에 있는 존재를 3차원의 대상이 초월적 대상, 걔 입장에서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 그걸 들어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적은 견적이 안 나와요. 개미의 인과율에서는 이것은 계산 불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입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불교는 우리가 눈앞에서 계산하지는 못해도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원리나 작동이 존재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 인과가 있고 이면적 인과가 있는 거예요.
1: 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쓸때 하는 거는 우리는 표면적인 거. 하지만 여기에 작동 원리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인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누구는 인지하느냐? 전문가는 인지하는 거죠. 기적과 인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눈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는 인과를 초월해 있고 그걸 초인과라고 하고 하나는 인과의 범주 안에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술이라든지 가피라든지 영험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거를 인과로 계산을 때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죠.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벼락을 맞는 것이 어떤 작동 원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그랬지. 죄업이 무거우면 벼락을 맞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리고 그 전류가 유리하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죠. 그게 금속,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만든 게 피뢰침이잖아. 그 원리를 내가 안다면 그것을 통해서 벼락을 끌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잖아. 벼락이 여기저기에 막 랜덤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걸릴 확률을 따지면 야, 그거 거의 로또 아니요? 맞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피뢰침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짝대기를 해놓으면 벼락이 찌직 하면서 벽조목이 만들어지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손에 들어가는 벽조목은 브라운광 같은 거를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서 아스형 벼락이라고 전기 자극으로 애가 찌익 이렇게 궈지는 벼락이에요. 인공적인 겁니다. 천연적 벼락이 아니고. 근데 봐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천연 벼락을 이렇게 땡기는 거. 그리고 최고로 좋은 거는 그냥 벼락이 떨어지는 거겠죠. 3으로 얘기하면 가짜로 만든 벼락은 인삼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적인 벼락이 떨어진 대추나무는 산삼이 되겠고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면 산양산삼 되겠습니다. 아, 그냥 이해하기 되게 쉬워. 어려워?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포박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는 것이 적을수록 신기한 일이 많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신기한 일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일이 많다면 여러분은 부시맨인 겁니다. 여러분은 부시맨이야. 부시맨에게는 천지가 신기한 일이야. 콜라병 하나가 신기한 일이야. 그런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과법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못 볼 뿐이지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통은 배울 수 있고 기적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건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외부적인 강력한 우리랑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배울 수가 없고 신통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도 신통은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생활의 달인 같은 거예요. 그 원리들을 익히기만 하면. 그래서 저를 전혀 못 본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느냐? 계산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계산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그런

방식이 어떤 거냐면 집단 무의식과 관련된 방법이거든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고전 심리학자, 프로이트보다 조금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가 맨 처음에 시작했지만 융이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는 좀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장시킨 분이에요. 그분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의 유식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 집단무의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개별적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 다 연결돼 있는 통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3천 개가 넘는 섬이 있대. 그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씌웠겠지. 뭐 무인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씌웠겠지. 그 섬들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다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륙도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 오스트레일리아도 호주나 이런 데도 연결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아. 하지만 우리 주변은 이렇게 하면 연결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좀 사람 많이 살아요. 그럼 다리를 놔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그 연결 코드를 통해서 깨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연결 코드 안에는 그거를 아뢰야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기억들,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모든 어떻게 보면 경험들이 누적돼 있어요. 그게 기억의 저장고 같은 역할이 돼.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는 공간적으로는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누적돼 있어.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에덴의 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담이 용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원초적인 것들도 일부는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래서 에덴의 용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의 인지가 가능해요. 이 밑으로. 그리고 가족끼리는 이게 생각보다 더 튼튼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공간으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태몽 같은 것들 좀 꺼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가 꿈자리가 사납고 뭔가 기분이 찜찜한데 네가 좀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봐봐, 미국이랑 날짜가 달라. 날짜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런데도 그게 동시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그게 더 연결돼 있어. 그리고 이 코드로 뭘할수 있느냐? 기도를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입시 기도 있잖아요. 근데 입시 기도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절에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걔는 안 와요. 언제나 대리 참석입니다. 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다 대리 출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대리 출석이야. 그리고 합격하잖아? 그러면 걔 이름으로 화분이 대리 출석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화분이 온다? 걔가 오느냐? 걔는 끝까지 안 와. 걔는 누군지 끝까지 몰라. 서울대를 갔는데도 누군지 몰라.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그게 지금 이러한 채널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철야 기도를 하면 대부분이 자기 기도로 오시는 분보다 특히 적광전에 이렇게 보면 그래요. 대부분 가족과 관련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이게 철야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철야기도가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예요. 아침에 눈 뜨면 고통이고, 살아오시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에 그 고를 저도 그대로 느끼고 있어. 근데 제가 진짜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도사지망생이라 그랬잖아. 도사지망생이었는데 도교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시대에는 도교가 생각보다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도교의 말 중에 반노환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를 바꿔서 동으로 돌아간다. 젊어진다. 젊어진다. 유기체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설이거든요. 근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게 바뀐 거 아세요? 유기체가 세포가 젊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젊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벌써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뭐 구글에서도 그렇고 영생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안 죽는 아니면 젊어 근데 요 상태에서 안 죽는 게 아니고 젊어진다니까. 젊어진다니까. 그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몇 세대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주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부분이 연구가 상당히 됐고 이거는 미친 듯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이러한 에너지들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계첩 걔는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추나요법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 난리가 났죠. 추나요법 때문에 아시죠? 들어보셨죠? 가서 그냥 계속 마사지 받으면서 의료보험료가 계속 올라가 국민 건강보험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뭐 연회 제안을 한다.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시원하지. 마사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틀어진 자세, 틀어진 내 정신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수계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보다 사실은 원래는 더 자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언제 절에서 하라고 돼 있냐면 상망포살이에요. 초하루 보름에. 네, 초하루 그게 절에 가는 이유예요. 수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건물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여기? 건물?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층에 상가를 내줄 때 싫어하는 게 고깃집 이런 거 싫어합니다. 냄새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수도가 막혀요. 하수도가 마치 그 기름때 같은 게 특히 삼겹살 이런 집 같으면 그게 이제 기름때 끼듯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나온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면 뚫어달라고 저 뭐야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너네 집 안쪽은 네가 뚫어요 라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운 좋게 바깥쪽이 막히면 정부에서 뚫어줍니다. 그게 땅을 딱 보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공식 룰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쌓여 있다가 그거를 이제 미리 발견한 여러분도 다 해당되잖아. 그래서 그게 스탠스를 막잖아. 그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연세가 돼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가 좀 몇 군데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하지 않으면 약으로 녹여 봅시다. 딱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이제 뚫어뻥이죠. 쉽게 얘기하면 뚫어뻥을 쓰자는 거고 안 되면 스탠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도 박고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박으면 다시 빼기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안 끼게 해야지 끼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맞아. 여기서 이 정도 인원이면 하신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막힌 거 혈관 청소를 하는 게 수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제일 큰건 수계. 그리고 그냥 자잘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스텐스 박는 정도가 수계. 그리고 자잘하게 하는 게 초하루 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안 그러면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런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추나요법 같은 걸 계속 받으면 시원하기도 할 거고 자세가 교정이 되니까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한번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안 막히는 거예요.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계를 받은 뒤에 다 그러면 깔끔하게 잘살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으라고 했더니 집에 이게 계속 쌓여간대. 아니 저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언제 원래는 갖고 가는 거냐면 화장할 때. 예, 그래서 잘 모아서 화장할 때 가스 쓰지 말고 수계첩으로 화장을 하는 걸 한번 해봐. 수계첩 화장을 한번. 근데 이렇게 집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윤달이나 이럴 때 한번 소지를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저쪽에 적립하는 걸로 은행에다가 계속 쌓아놓지 말, 아니 그 뭐야 집에 현금을 계속 쌓지 말고 은행에다가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야 될것 같기는 해.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윤달 의뢰입니다. 보통 때 하는 게 아니고 윤달에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정도 인지를 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불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것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이시라는 분이 우리의 그 불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이때 불교가 시작될 때 2500년 전에도 종교가 있었죠. 종교가 있었는데 불교가 불교일 수 있었던 이유,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달랐던 이유가 있어요.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행 선과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주 익숙하죠. 그죠? 익숙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과보가 있어 하는 것이 익숙한데 2500년 전에는 선행선과라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셨던 거예요. 부처님만의 정신이었던 거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종교들은 선행선과가 아니었을까? 개념이 달랐죠. 선행이라는 것이. 25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전 세계에 있었던 종교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아주 강한 신에게 기대는 것이 선한 것일 수 있었던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떤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보면 중동에서 어떠한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지배하는 것이 꼭 일반화된 것처럼. 그죠?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믿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게 당연해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더했겠죠. 그죠? 강하면 약함을 지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강한 신이라는 것을 기대서 신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였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확 바꾸신 거예요. 불교의 선행은 무엇이죠? 우리 불자분들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불교의 선행이 뭘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이 뭘까? 그래서 그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서 하나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처님 제자들을 이렇게 뭉쳐가셨는데 그때는 아주 조그만 세력이었겠죠? 그것이 한 200년 만에 인도의 종교계를 통합시켰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 이것이 선행, 선관대. 이 선행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은 그거는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나와 인연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행복을 줄 수 있고 내가 힘든 사람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선행이고 이것이 복덕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이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25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00년 전은 우리가 제가 자꾸 비유를 하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데 저기 동남아 라오스나 이렇게 여행을 4박 5일 순례를 간다고 하면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아플까 봐. 이게 다칠까 봐. 다치면 우리나라는 병원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안정돼서 막 가서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일반화되고 병원 가서 하면 이제 난 살았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라오스나 이런 순례를 가게 되면 다치면 거기는 가면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로 빨리 와야 돼요. 이런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땐

아프면 죽어야죠. 그죠? 다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산다는 건 어때요?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노력하면 다 살 수 있는 이런 사회체계가 아니죠. 2500년 전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고 이 사람에게 하는 몇 퍼센트만 부가 다 있고 일본적인 사람들은 그냥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억울함을 당해도 말 못하고 그런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선행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정말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해봤었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회였는데 근데 부처님이 계셨던 25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부처님께서 그러한 선행 주위 사람들이 힘들면 가서 손잡아주시고 행복을 알려주시고 하는 걸 실천하시는 성숙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부처님과 함께 했던 분들에겐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이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시고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행 선과라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왕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힘을 갖고 왕이 딱 됐는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또 나를 또 이겨내고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고민을 하는 왕들이 부처님께서 선행선가를 말씀해 주시니까 나도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면 내 밑에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되면 내 왕자리가 유지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가 바뀔 수 있겠죠. 막 그냥 투쟁해서 그 뭐 강한 신에게 나는 잘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오 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약하면 짓밟고 뒤에 있으면 쳐서 나도 그 자리 갈 겁니다 하는 그러한 아주 삭막한 사회에서 부처님의 선행 성과의 이야기가 일반화 쫙 되게 되면 사회도 안정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 200년이 지나면 불교로서 종교가 통합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도 선행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죠. 그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그거예요. 2500년 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신에게 제사 지내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소라는 것이. 그런데 부처님의 그 선행 성과라는 것을 통해서 살생이라는 것이 아주 터부시 되고 하다 보니까 힌두교라는 종교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소 잡으면은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욕 먹을 건데 소 잡지 맙시다 하던 것이 막 오바가 돼가지고 소를 섬기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소를 섬기는 겁니다. 뭐 소를 섬기는 것이 뭐 소에게 신이 뭐 깃들여서 뭐 그거는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정도로 선행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지금 시대엔 선행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러면 저는 선행 더불어 함께하는 거.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있고 주위 분들에게 야야 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런 거 저도 많이 봤는데요. 절에 오면 큰 보살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딱 그 불단에 딱 지키고 서서 뭐 공약물 좀 올리려고 그러면 야 너 지금 왔는데 지금 저 아무나 올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예전에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 무상상 그렇지 않겠죠? 부처님 불단에 누구나가 공약물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막 권력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악행입니다. 우리 불자분들은 내 주위에 나의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을 짓는 행

거예요. 타 종교는 아 제가 타 종교에서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타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는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선행인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의 뜻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분이 힘든 게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뜻대로 전도하고 이거 신을 믿어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먼저죠? 선행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이것이. 물론 우리 불교가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말씀으로써 지키신 분들은 누구시죠? 비구, 500비구. 그 시대에 500비구면 어떤 분이었겠어요? 지식층이죠. 최고의 지식층. 그분들이 법을 결집했으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거의 남았겠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선행에 대한 이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꺼나가고 그러면서 나의 경지가 어떠하게 가고 마음은 어떻게 되고 하던 것을 결집을 하셨겠죠. 그분들은 출가자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출가해서 처음 저도 공부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됐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법이 먼저 결집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먼저 앞서고 정말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성숙된 한 사람으로서 부처라는 경지에 이르렀던 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행복을 전하시고 어떻게 삶을 유지하셨는지 그 시대의 종교계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고따마 시달타라는 부처님이 세존으로서 스승으로서 그 맨발로 다니면서 그 힘든 분들 사람을 가린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도 손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경전의 중심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 500비구라시는 이 아라한 분들이 법을 결집하니까 법의 내용이 먼저 중요하게 됐겠죠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교예요. 그러한 잘나신 분들의 불교 말고 정말 실천하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봅시다 하면서 나온 것이 대승불교죠. 그러면서 이 불교가 우리나라로 쫙 전래가 된 건데 10년 전에요.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구 리서치라고 조사를 해요. 종교인 비율 같은 걸 조사를 하는데 10년 정도 전에 천주교 신자분들이 200만이었어요. 그리고 개신교,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천주교 아시죠? 성당, 개신교는 교회, 그 불교, 우리 이제 3대 종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개신교도 종교인이 줄었어요. 불교도 줄었고 근데 천주교는 10년 전에 200만인데 지금 480만인가?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종교인 비율이 줄고 있다고. 젊은 분들은 종교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그런데 천주교는 왜 늘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늘었을까요? 이유는? 저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60,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 한 30대로 보이시지만 60대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저도 출가할 땐
정말 도노해서 한생 태어나지 않았어라고 해서

진짜 깨달음을 얻어갖고 이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원래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불교가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선불교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선이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과 함께 되면서 도노 깨달음이 강조된 불교. 그것이 이제 동북아 중국 불교였었고 저는 조금 그런 것에 비판적인 시야를 요즘엔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러한 생각이 아주 강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우리 은사스님께서 입적을 하셔서 우리 요즘에 분들은 이렇게 생이 다하시면 장례시장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입적하시면 그래도 옛 전통이 있어서 우리 절에 모셔서 제가 그 입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기 전에 제가 다 이렇게 닦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느낀 게 많았어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느낀 것이.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확고해요. 저의 깨달음은 탐진치 삼독이 꺼졌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확인되는 것은 제가 성숙되고 성숙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한 비구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법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주위 분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하면서 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한 성숙된 사람으로서 내가 불보살님처럼 하나하나 살고 있고 더불어 함께 할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모습의 깨달음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우리 은사스님 입적하셨을 때제 너무나 큰 어떤 울림으로 오면서 물론 그전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뵈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욕을 먹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 60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어떤 마음 자세가 정말 필요할까요? 이제 다음 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불교는 윤회합니다. 제가 진짜 또이 비교하면 안 되지만 윤회가 없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불교가 윤회가 없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안본 거예요. 다만 무엇이 다른 거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기 이전에 윤회가 있었어요. 이때의 윤회는 신과 함께하는 윤회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에게도 그 신성이 있어서 영원성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신과 함께하느냐 하는 아주 차원이 높은 윤회의 개념도 있었고, 이게 실체라는 거, 내 안에 아트만, 이런 개념인 거고, 또뭐 이렇게 순환하듯이 하는 윤회도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윤회가 아니에요. 윤회라는 단어는 같고, 돌고 돈다는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부처님의 윤회는 무엇이 다르죠? 이것은 불자라면 누구나가 다 가슴에 탁 갖고 있어야 돼요. 불교의 윤회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윤회하느냐? 무명이 윤회하는 거예요. 무명이 연기 아시잖아요. 연기 무명에 의해서 모든 행식이라는 마음이 쫙 나오고
태어나고 죽음이 나오죠.

그 무명, 있어 없어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그 무명, 그것에 의해서 연기로서 우리는 윤회하는 겁니다. 연기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금강경 다 아시죠? 금강경에 제가 참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것은 악업이 너무 커서 큰 악업을 받아야 되나? 금강경 독성의 공덕으로 이만큼이야 라는 말씀이 금강경에 있죠. 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강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께서 이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것이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보살님은 공덕을 아님을 알기에 공덕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펼치고 계셔. 이 말씀하시죠. 즉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담을 알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복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공덕이 쌓이고 쌓이면 전생에 지은 업력이 아무리 지극해서 우리는 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받으러 왔으나 이분이 정말 보살님처럼 보살행을 하나 보살행이 어떤 것이야라고 규정되는 게 아닌 것을 알기에 삶 자체가 보살행을 알고서 그냥 실천하고 계시고 마음으로서 펼치고 계시다고 하면 전생에 정말 때려야 될 분이 눈앞에 있으나 때리겠어요? 에이 하고 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불교의 윤회인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복덕인 거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한 업인 거예요. 나의 삶인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간이 다 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거죠. 네. 제가 우리 은사스님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은 승복 입혀드립니다. 장삼 입혀드리고 가사 이렇게 수여드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제가 포교를 시작했을 때 우리 신도분이 상을 당해서 이제 우리 스님도 산에만 계시고 그래서 포교를 안 하시고 그냥 농사 짓고 계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는 포교당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신도분이 상을 당해서 이제 입간하는데 기도해드리고 시다림해드리고 화장하시는데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모실 때도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는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 입히시죠. 그죠? 지금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의가 뭐죠? 수의가 뭔지 아십니까? 죄수복이에요. 수의가 죄수복이에요. 아니, 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의를 왜 입혀요? 응? 왜 입히나요? 깨끗한 거면 집에서 정말 깨끗하게 입으셨던 옷을 입혀드리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전통이에요, 원래. 조선시대나 그 시대, 조선시대는 회각을 이렇게 쳤는데, 회각은 공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라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기 이집트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옛날에 그 기후가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는 기후가 습하지만 회각을 치면 공기가 소통이 안 돼서 미라

상태를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 어르신께서 상을 당하면 입던 옷 입고 계셔요. 입던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수의는 누가 입죠? 돌아가신 분이 입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이 죄인이라고 입는 게 수의예요. 우리 연세 있으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 험한 옷 입고. 죄인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전통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의를 입으세요. 저는 그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지 않은 전통이 우리 불교계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당연한 거죠. 승복을 입으시고 가사를 소하시고 그리고 화장하시는 거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좀 이 문화가 우리 전통의 정말 아름다웠던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다시 좀 부활됐으면 해서 제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더 관심 있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불자분들은 돌아가시면 우리 그 불교 방송에도 BTN에서 상조회 하잖아요. 그죠? 상조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절에도 와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불교식 상조를 하기 때문에 술을 올리지 않고 차나 총수를 올리신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다례제 있잖아요. 제 지낼 때 차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 전통이 불교가 살아있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어져 오던 전통인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술을 올리는 거예요. 술의 알코올의 기운이 하늘과 통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유학이나 하시는 분들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술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분들은 술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청정한 기운으로 부처님 되십시오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차를 올리는 것이. 그죠? 이것이 또 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왜 이게 사라지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향을 꽂았는데 잔 돌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돌릴 때마다 싸우죠. 오른쪽으로 세 번인가 왼쪽으로 세 번인가. 그죠? 어느 게 정답인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신사에도 하던 거 따라한 거예요. 우리 전통 아니에요. 향으로 무슨 돌려요. 돌리긴 정배하는 거죠. 정배. 어르신에게 정말 나의 모든 기운이 있는 것까지 조아려서 올립니다 하고 정배하고 올리는 거지. 향으로 뭘 돌려요. 이거 우리 전통 아니에요. 응? 너무 안타까운 거. 응?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우리는 생이 다하면 불교에서는 뜬구름이 모였다가 뜬구름이 흩어지듯이 그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가시는 분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가시지? 사라지지 할 정도로 쫙 사라지시잖아요. 그런데 사라지는 걸까? 사라지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있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죠? 업, 업. 업이라는 게 뭐죠? 업이라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명 속에 있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있어 없어라는 것에 꽉 잡혀서 좋고 싫고 치는 중독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무명을 이루고 이것이 있음으로 쫙 가면서 생로사가 있어서 우리는 윤회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진치의 불이 쫙 꺼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거고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불교의. 그렇듯이 우리는 뜬구름이 모여서 형상을 이루고 아들이 되고 누가 되고 이렇게 왔다가 뜬구름이 닿으면
가능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셨을 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미 나에게 구름을 남겨놓고 가셨죠. 그래서 또 시작하고 계셔요. 그분들께서는 시작하고 계시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요. 나의 기억이 슬픈 거지. 돌아가신 분은 슬플까요? 기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네. 이제 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나의 업은 불명이 나의 색이라는 것이 모였다가 흩어져서 끝나면 나의 업은 나를 끌고 가서 저도 아직 무명 속에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건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이러한 준비를 저는 계속 시작한 지가 이제 우리 은사스님 뵈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아주 사회적인 위치가 계시는 의사선생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죽음은 없어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프로에 이야기하시는 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야, 이게 삶에 얼마나 집착이 많으면 죽어서 세상에 있고 싶을까? 이집트 가보셨나요? 우리 신도분들하고 이집트를 내 1월 달에 갔는데 가서 저는 너무나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그 신전을 만들어서 나 여기서 살 거야, 다음 생이 있어 이렇게 살 거야, 이 집착 속에 빠졌었을까? 그 집착이 있으니까 지금 이집트에 유물이 있어갖고 그 후대들은 먹고 살겠으나 그 당사자는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나의 흔적을 만들고 싶고 신에게 기대해서 나도 신이 될 겁니다 뭐 합니다 이러한 괴로움 속에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뜬구름이 흩어질 때, 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괴롭지 않고 두렵지 않으려면 어쩌면 될까요? 내가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있다고 한다면 나의 뜬구름이 모여서 흩어질 때 그 하늘에는 선행이라는 무지개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무지개예요. 그래서 나의 구름이 흩어졌을 때 저도 시간이 다 돼서 가면 저의 모든 물건이나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저에게 와서 그래도 아이고 무진스님하고 절이라도 하실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의 뜬구름이 왔다가 흩어지는 것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행으로서 펼쳐놓은 무지개를 기억할 것인가? 그 무지개는요. 나의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져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나 펼쳐져 있는 나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에 선행을 한 모습으로서 펼쳐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이죠. 선행. 선행. 그러면 당연히 선과로서 오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거예요. 선과는 펼쳐지는 거예요. 선과에 대해서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어떻게 선행의 무지개를 펼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불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지금 이 순간순간에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것이 불교로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핵심으로 말씀하신 선행, 선

하나님과의 선행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이런 말을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저도 선행을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언제나 반조하고 반성하거든요. 반성하고 반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내일 내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진정한 주인공의 삶, 진정한 깨달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선남자, 선녀인 제가자 우리 신도분들,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떠한 선행으로서 불보살님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 그렇게 실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뜬구름은 흩어지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이미 뜬구름이 모이는 시간은 지났어요. 흩어지고 있는데 뜬구름이 모여서 시작되는 누군가에게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지적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뭘 해서. 그래서 내 아들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아니야. 너는 이 정신머리가 잘못됐어. 너는 삶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는 그분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왔던 그분의 경험일 뿐인 거지.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롭게 살아가는 자기만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게 내가 손잡아주고 다독거려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야, 이건 나는 그래라고 경험담을 해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이제 뜬구름이 흩어지고 있으면서 지적질을 해서 뭔가 이끌려고 하고 너 잘못됐어 하면서 뭘 해서 막 전화해서 아니면 뭘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이구, 이분이 오시면 괴로워요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냐 이거죠. 꼭 생각하셔요. 내가 가면 웃음이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가 짙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힘들어하느냐?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선행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악행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다음 생에 선과로서 시작할 수 있느냐, 악과로서 시작할 수 있느냐. 지금 나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죠? 지금 나의 거울의 얼굴을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분장해 주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분장을 왜 이렇게 하셔요?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 말씀하셔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법회한다는 건 스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 하는 거죠? 이렇게 와주신 분들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 얼굴이 이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너무나, 너무나,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60 이상이 됐을 때 이쁜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 얼굴에 평화로움이 있는 모습이 이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그분이 가시는 어디고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웃는 얼굴, 이쁜 얼굴.

분장? 그 우리 불교의 분장은 저는 방송하니까 이렇게 했으나 진정한 분장은 마음에 분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선행의 선의 행복의 주인공에. 그러한 분장을 꼭 하셔서 부처님의 무량한 법문 속에서 무량한 행복을 얻으시고 그 행복을 끌고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사제 안구울야 세존수고래 무주상구시 복덕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고래 보살난 응유소교주 수고래의 이웃나

그런 이웃의 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 탐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그런 보시가 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나니 살아서 그 복을 얻고 죽어서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입을 항상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인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멸문의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항상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수행자가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도를 얻기 어렵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의지의 월드입니다. 먼저 시간에 종상 재불 재조가 진시석일 등이 범부 일런이라 여기까지 했죠. 위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다 옛날에는 나와 같은 범부였느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범부였잖아요. 그냥 왕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역대의 큰 스님들 다 출가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가셔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 수행의 결과가 부처님도 되셨고 조사 스님들도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중생이 깨달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생은 어떤 게 중생이에요? 깨닫지 못한 부처. 부처는 깨달은 부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십법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계 구족이라 우리 모든 그 부분에는 십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지옥에 살고 있는 중생에도 십법계가 있고 부처님에게도 십법계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뭘까? 중생은 중생의 근기를 끊임없이 꺼내 쓰는 역할을 하는 게 중생이고 부처는 중생의 근기가 있지만 그 부분을 쓰지 않고 부처의 성품만을 꺼내 쓰는 게 부처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보면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착한 맘만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무조건 마음 자체가 착한 맘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은 순간순간 유혹이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것과 업을 짓는 것을 반복해요. 착한 맘도 일어나고 악한 맘도 일어나요. 때로는 열심히 하고자 라고 하는 정진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아주 게으름이 앞을 가려서 하기 싫은 마음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수행을 한번 주장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그 좋은 마음으로 뭔가 주변이 도와주는 부분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안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안거 기간에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녁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그냥 마음을 미리 내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최선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내가 미리 마음을 먹으면 그 부분에 반드시 마구니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인데,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마구니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위로부터, 저 위로부터 부처님과 많은 조사 스님들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다 똑같은 범부였는데, 그 범부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수행이 있었어요. 또 오늘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중생인데 내가 무슨 부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은 더하는 마음이 되진 않지만 꾸준히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서서히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불퇴전이라 하더라. 뒤를 밀리지 않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 정진심을 길러내는 것 자체가 불자들이 취해야 될 가장 큰 근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많은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만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이르러서 부처님께서 비로소 뭘 주냐면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부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퇴보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로 끝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희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성불의 주인공, 모든 조사와 같은 그런 깨달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 부처님을 뵀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야? 누구를 뵀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중생으로서 노력을 해서 성불을 하셨듯이 나도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으라. 그런데 이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대상의 능력을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부처의 성품과 다르지 않는 성품이 나한테 있다. 내게 저 조사 스님과 다르지 않는 그 부처의 성품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면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여. 그런데 가끔은 그 믿음을 가졌다가도 가끔 의심을 해야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믿음만 가지면 한 발짝을 뛰면 한 발짝 뛴 것만큼, 두 발짝을 뛰면 두 발짝 뛴 것만큼 나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내 마음을 믿고 내 행동을 믿고 내 언어를 믿고 나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환희심이 일어나지만 내가 부처님 가르침과 엇나가게 생활을 하거나 행동을 했으면 그 부분이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매예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미 완벽할 것 같으면 뭐 이미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원을 세우고 내가 목적을 정했다가도 가끔 태보심이 일어나거나 그 부분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 부분은 잘못 마음을 먹었구나, 잘못 판단을 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을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참회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업을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뭐 그렇게 많이 훔칠 수 있겠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대개 보면 뭘로 가장 큰 업을 짓느냐면 이 입으로 가장 업을 많이 져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보태고
남이 어떤 생각을 한 건지 모르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서 그걸 또 전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그게 진실인 거랑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세상이 잠시도 조용할 수 없는 부분이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이만 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세상에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런 세상에 싫어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조용한 공간에 가 있어도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저작거리에 있어도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고 저작거리에 있어도 내 언어를 단속하면 되는 거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래요? 처렴상정이라. 저 연꽃이 시궁창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결코 그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는 가장 청정한 자의 모습을 지켜가듯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불자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뭘 탓해요? 주변을 탓해요. 주변을. 근데 연꽃이 시궁창을 탓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연꽃이 시궁창이 싫다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말라 죽어요. 연꽃이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그 시궁창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절대 시궁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세상을 왜 불자들끼리 모였는데도 왜 그렇게 시끄럽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도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시끄러우니까 도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가운데 그 시끄러움에 타협하지 말고 시끄러운 가운데 가장 청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것을 등지고는 수행이 안 돼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 내 마음을 거기에 섞지 않으면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온갖 부분을 다 교감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 말이 나오면 거기에서 속이 상하고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그건 나의 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떤 이기도가 부처님에게 막 욕을 하거든요. 그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도 욕을 하는 그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당신 집에 손님이 가끔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아 오시죠. 그 손님이 오면 당신은 손님 대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손님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죠. 근데 그 손님이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을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음식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되 먹지 않고 돌아갔다면 그 음식은 내가 먹죠. 바로 그렇다. 오늘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많이 비난했는데 난 오늘 당신이 내게 대접한 그 수많은 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욕은 누구에게 갔는가? 내 자신에게 가는 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있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나와 관련이 없거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가장 건강한 나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뭐가? 내가 수행자로서 내가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함께 할 건가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꼭 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곳이 싫다고 떠나면 저곳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곳에 가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 떠나면 그 문제는 어딜 가든 또 함께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회학적 부분을 연구해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한 꿀벌 집단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꿀벌 집단이 있는데 그 꿀벌 그 집단을 보고 항상 꿀벌 집단의 70%는 성실하게 꿀을 물어나르는데 30% 정도는 뺀질거리고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가 너무 그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 30%를 제껴내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70%의 군락만 다시 모아서 꿀을 채취하게 했더니 그쪽에서 또 30%의 농땡이가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모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공간이 항상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세상의 이치니 완벽한 세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절이 싫어서 떠나면

9절도 똑같은 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절에 가면 이 절이 좋은 것 같고 이 절에 가면 저 절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거가 다 비슷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불교 집단이 아닌 또 다른 종교 집단을 가도 그것은 거의 마찬가지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결코 완벽한 세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완벽한 환경을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뭐를 만나야 되냐? 내 자신이 그 어떤 부분이든 적응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의 목적을 두고 절에 와서 함께하는 불자들이 되어 줬으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답일 수 있다. 좋게 말했는데도 거꾸로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분이었는데 오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적응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불자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피기 장부라. 저가 이미 장부이니라. 여 여기 너 역시 그러하니 담불 유야 연정 다만 하지 않을지언정 비불 능야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지 않을 뿐이지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쳐다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을 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러우면 나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포기하지 마라. 누구든 다 불성은 있다 없다? 개한테도 불성이 있다는데. 하물며 내가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체 중생의 실유불성이라 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뮤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불성의 성품을 일깨우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착해야 안 착해야? 착한 건 뭐가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건 뭐가 착한 거예요? 남 잘 되는 거에 배 아프지 않는 게 착한 거예요. 남 안 되는 부분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착한 거예요. 내가 보다 부족한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그 부족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게 진짜 착한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진짜 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이게 안 돼가지고 스님하고 누구가 조금 친한 것 같아도 배가 아파, 한 말 아파. 아니, 그게 친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게 배가 아파서 못 참아. 그래서 그를 절대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 친하고 안 친한 것도 존재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거에 배 아픈 자체는 이미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착한지 안 착한지 자꾸 돌이켜봐야 돼. 내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쳐다보고 배 아파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덜 착한 사람이야. 그 덜 착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스스로를 찾고 점검해 봐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봅니까? 주변을 점검해 봅니까? 꿈 깨셔. 나를 점검하기도 바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고치는 부분이 가장 완벽한 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나는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이 미래에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발견해서 내가 나를 고치기도 바쁜데 남하고 시비할 새가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나는 완벽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본인 자신을 보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 점검을 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남을 가지고 시비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부분에 인색하지 않았을 때 그게 건강한 건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나는 다 감춥니다. 그리고 남을 가지고 시비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내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요, 남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면 남 칭찬하는 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야, 나는 해봐서 안 가는데 참 지루해. 근데 남 못된 거, 남 안 되는 거 뭐 이거 하는 부분은 시간이 잘 가 안 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 똑같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밤새 기도하는 거하고 돈 먹고 돈 먹게 해가지고 고스톱하는 거하고 어떤 게 시간이 잘 가야? 안 해봐서 모르죠? 못해진다는 게 시간은 더 잘 가요.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나를 찾고 내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명상하고 수행하는 부분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본질적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앞에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들이 우리와 똑같은 중생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러한 수행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위치에 갔듯이 너들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너 역시 그러하다 이거예요. 역대의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님들이 그렇듯이 너 역시 그러하다. 그런 가능성의 존재들이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불을 할 수 있는데 그 성불을 위해서 다만 하지 않을지언정, 하지 않을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인사 가서 기도를 하고 사바고에 기도하고 오다가 본인들끼리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청정한 마음을, 비워진 마음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복을 기도한다가지고 그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지면 이 세상에 성공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심도 많으셔. 수억겁을 다지고 다진 업으로 쌓여진 내가 오늘 갑자기 한 번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며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게 비워질 것 같으면 그걸 누가 고행이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이 차츰 내가 노력한 것은 어디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나한테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노력한 부분은 결코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래요. 내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이는 옛날에 공부를 참 못했다. 근데 한 번도 뭐 이렇게 질책한 것 같지가 않아. 부모가 참 훌륭해. 그래서 지켜봐줬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봤더니 나중에 스스로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이로 성장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과거에 반드시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목표를 정하되 어떤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옆에 사람 기도 잘하는 거에 침 흘리지 말고. 역대의 조사 스님들이 그랬고 역대의 부처님들이 그러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불성이 있으니 이 불성을 구현하는 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했을 땐 반드시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여기 그 얘기가 바로 고왈 옛말에 도불 원인이나 도가 사람을 멀리함이 아니라. 여러분 도가 사람을 멀리해요? 여러분 절에서 여러분들 오지 마라 그래요?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원이라 하면 스스로가 사람이 스스로가 멀리한다. 응? 여러분 절에 와서 부처님 가까이 닿기서 노력하는 부분을 누가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도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오라 오라 부르는 정토 극락에는 가는 사람이 없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선세를 지내는 지옥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오늘날 우리가 공덕을 짓고 살기보다는 업을 짓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남 칭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남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에? 아니 주변 사람 보지 말고 본인을 보라니까. 그럼 이 부분을 보면 분명 극락을 가는 사람보다는 그만 못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간단히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내게 냉정하게 지켜보고 그 부분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디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만드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 부처님께서는 애달아요. 왜? 일체 중생이 당신이 자식이니까. 사생이 잡으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측은해요. 그러니까 측은한 중생들에게 중생으로서의 삶을 반복하지 말아요. 왜? 그건 고통이니까. 그 고통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가르침으로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애끓는 사연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건져내는 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한 행동을 하고 말씀에 의지한 언어를 하고 말씀에 의지한 마음을 내면 충분히 우리는 구제의 대상이 되고 가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듣는데 설마 설마 그러니까 설마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히게 되었고 그 설마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현재에 사는 모습보다도 더 험한 부분의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부처님 말씀을 정말 뼈에 새겨 배대드리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행동이 본인의 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믿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뭡니까? 인과지 않습니까? 지은 대로 얻는다. 행한 대로 얻는다. 눈 감아서 거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도가 사람을 멀리함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하며 우운 아욕인이면 또 스스로 이르시되 내가 어질고자 함이면 내 스스로가 어진 사람이 되고자 하면 사인 이 어짐이 지의라 하시느니라 다 이른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려고 마음먹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약하게 먹으니까. 근데 그 착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주변을 위해서 착하라는 얘기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착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상대를 위하는 것은 궁극에 나를 위하는 게 된다.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은 저절로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얘기하는 부분이 보살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행은 남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궁극행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논밭에 씨앗을 넣는 것은 1년 내지는 몇 년을 먹고 살기 위한 부분이라면 남의 마음에 씨앗을 넣는 것은 억겁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씨앗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짐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표로 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그 어짐이라는 것을 참 등한시합니다. 마음은 누구든지 간에 착하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를 이루고 싶어요? 안 이루고 싶어요? 이루고 싶다는 목적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해요.
내가 반드시 그

도를 얻고 싶으면 오짐이 바탕이 되셔야 되고 수행이 바탕이 되셔야 돼.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언어를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도 극락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극락을 가고자 하거든 오짐을 잃지 마라. 응? 극락을 하고 싶거든 나의 스스로를 수행의 근본에서 내려놓지 마라. 내 언어를 바꿔야 돼, 내 행동을 바꿔야 돼, 이런 모든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자체의 결과에 의해서 내가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는 게 혹시 그냥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세계는 있어 없어? 없어요. 적지만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적지만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하루에 한 번 부처님 참배하는 거 적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절에 와서 30분 기도하는 거 크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절에 와라. 그래서 상호론각 대사님께서는 이 모든 사찰들을 산중에 머물러 사찰 운영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든 중생 가까이에 모든 불자에 가까이에 사찰을 짓고 그들이 마음이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조성해라. 이게 대사님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 있을까요? 자주 깃들었을 때 자주 내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절에 오셔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 앞에 절하는 순간에만큼은 선해지지 않아요? 아니, 주변 사람 볼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절하는 순간에만큼은 달라지거든요.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순간만큼은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간절하게 부처님을 그리고 내가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내게 배이듯이 부처님 전에 자주 참배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달라진다? 내 마음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복적 형태로 부처님께서 어떤 가피를 내려주기만을 바라는 부분의 형태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부처님 전에 축하드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뭐 잠에 떨어지기보다는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도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부분은 내 마음으로부터 부처님을 상기에 냈을 때 내가 달라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 같은 데서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사박월 기도 오는 분들이 많을 때는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도 마음이 조금 깨끗하신 분들, 깨끗해지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은 세 속에서 너무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던 분들이 한번 부처님 가피를 착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인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저 세속에서는 보따리고 뭐고 다 끌어안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보따리를 막 여기 던져놓고 저기 던져놓고 너무 편안해. 그래서 조금만 갖고 왔다가 보니까 황금어장이야.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을 쓰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분들도 항상 그런 부분의 문제가 나중에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부분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난 착해지려고 왔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욕심이 생겨가지고 너무 쉽게 챙길 수 있어서 순간적인 마음으로 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설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아예 마음을 안 낸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담은 순간이라도 자꾸 꺼내 쓰는 것 자체가 쌓이고 쌓여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착함의 동기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멀리한다.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의 부처님을 떠올리면 내가 순간의 부처님이 되는 거고

영원의 부처님이 가르침을 놓지 않고 간다면 영원한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시로 내 마음이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부분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생각이니 더욱더 꾸준히 정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성제라 진실함이라 시 어냐여 이 말이여 양능 신심불태면 만약 능이 신심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즉수불견 성불이리요 누군가 견성성불을 하지 못하리요.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심을 일으켰어요. 내가 불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냈는데 그 일으킨 마음 자체가 뒤로 밀리지 않아.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누군들 모든 존재인들 다 견성성불을 한다. 견성성불이 뭐예요? 자신의 성품을 보아 부처님을 일으켜. 여러분 성품은 부처의 성품은요. 부처의 성품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부처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라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견성이라 견성.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천, 성문, 영각, 보살풀의 성품이 있다. 그 중에 뭘 찾아야 되느냐? 부처의 성품을 찾았는데. 그 부처의 성품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에서 찾는 부분을 이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수행.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답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가끔 우리는 보면 불자들끼리 내가 하는 게 옳고 네가 하는 게 틀렸다고 비판을 해야 안 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린 게 있어요.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기에 내 근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염불이에요. 어디든 염불이라는 자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우리는 부처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을 부르는데 그 부처님이 뚝 떨어진 어떤 존재만이 부처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루어내는 부분은 어디든지 모든 부분이 다 부처의 성품을 찾으면 다 부처일 수 있다. 그래서 사사불생이면 처처불상이라. 내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다 부처님이 함께 놔둬줄 수 있다. 왜? 심즉 시불이니까. 내 마음이 즉 부처예요. 내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사람들은 너무 어떤 그 소위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를 자꾸 치부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교를 더 괴리해서 멀리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원효대사가 훌륭했던 이유는 딴 거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들에게 나무의 아비타불을 불렀을 때 거기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치는 거에서 대승의 어떤 그런 행을 실천해서 모든 불자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원효대사이듯이 그냥 특별한 공간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염념불망 가나 서나 설거지를 하나 뭐 어디든지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입으로 불러내는 것도 수행이요 마음으로 불러내는 것도 수행이야. 앉아서 하는 것도 기도고 그걸 어떤 분은 앉아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운전대를 잡고 하더라고요. 그 나쁘고 물어보더라고. 스님 운전대 잡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되냐고. 안 부르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어떤 게 꼭 답일 수 없어요. 그런데 A보다는 B가 낫고 B보다는 C가 나을 수 있어요. 보다 나은 곳으로 열심히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것이 꼭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농사를 짓는 분이 맨날 앉아서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앉았으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은 밭을 내면서도 관세음보살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법은 없어.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부르는 것만 된다 해가지고 그분이 무리하게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부르면 돼? 누워서라도 부르면 돼요. 그런데 허리

안 아픈데도 또 지유리하게 누워서 불러도 된다니까 맨날 누워서 불러. 그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나의 한미아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처지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부분은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다 되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러나지 않는 부분이 불티절.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대개는 보면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어? 또 주변에서도 보면 조금 뭐가 누군가가 못하면 너는 못한다고 낙인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어? 대개 보면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를 좀 그 주변의 그 친구들보다 못하면 아예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훌륭한 부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공부가 인생의 단은 아니야. 그렇지만 노력은 해보자 라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아이가 어느 때가 되면 딱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를 보면 뭐 제가 솔직히 너무 솔직해가지고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못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는 사람 많아. 아,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어.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래서 우리 같은 부분을 보면 목표는 너무 욕심은 많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목표한 것만큼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부모에게 투정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나는 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 안 되는 부분을 위로를 많이 했어요. 절대 기죽지 마라. 너는 아주 태몽이 특별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용기 줄 게 없으면 태몽을 끌고 왔을까? 어? 그런데 너는 태몽이 특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혹시나 하고 살았어요. 혹시나라도 할 수 있는 건 희망입니다. 어? 그냥 역시나라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혹시나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기죽이는 삶을 살지 말고 자존감을 키워줘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키워주는 부분이 교육이 진짜 교육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자존심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자존감을 심어주는 부분이 부처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체의 모든 생명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존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잖아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주셨어요. 신의 속박을 받고 있었던 모든 중생들에게 너들이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끊임없는 불태전의 정진을 거듭하면 언젠간 성불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잘났나 못났다 기죽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못났다고 얘기해도 그 얘기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응? 아무리 키가 적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키 가지고 성불하는 거 아니니까. 어? 인물 갖고 성불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모든 생명이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을 알고 뭐에 기회에 대한 평등함.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노력하라. 노력하면 반드시 과거에 조사들이 그랬고 과거에 부처님들이 그랬듯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라고 가르침. 이게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그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목표의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목표의식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불자로서의 목표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정진하셔서 구경에 성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망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말고, 욕심 속에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 들지 말라.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들은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공동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총 24회에 걸쳐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처음의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모자라고 못난, 말하자면 소인배의 이런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서 군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저의 과정,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은덕이 얼마나 큰가, 또 선지식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불교의 위대성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실감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불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걸로 많은 불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공기나 음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불교를 공기나 음식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불교는 마치 공기나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불교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고 위대한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실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으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런 기능 이외에도 우리 모든 고난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무능력한 자신을 바꿔서 능력자로 바꾸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지한 삶을 바꿔서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는 그런 가르침이 또 불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6개월 동안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필요성, 실용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리게 되면서 많은 불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신심발심하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1: 네.
0: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선지식이 말씀하는 금강경 내용을 요 1, 2, 3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제가 이제 불교를 만난 것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마는 만나자마자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무섭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아주 심취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이공계를 했고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학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4년 동안 전공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고 늘 학교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 듣고 경전이 있고 이런 것으로서 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승려가 되려고 하는 생각도까지 했었을 정도로 불교에 매우 심취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런 불교에 심취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

밝은 선지식이라는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마 지금 밝은 선지식이라고 그러면 좀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 일을 뭐 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뭐 달을 이 자를 써서 이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세상 이치를 훤히 아는 이런 그런 분이 아마 요새 세상에도 있었던 모양이고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제가 불교를 좋아하고 푹 빠지듯이 그분한테 푹 빠져서 아주 그분 따라가서 다른 거다 때려치고 마치 스님처럼 스님은 아닙니다만은 출가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서 뭘 배웠느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만은 주로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것은 금강경이란 무엇이냐, 금강경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런 선지식이 말씀하는 금강경. 밝은 도인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금강경과 당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분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오늘은 그런 밝은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금강경, 그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특징이 우리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저제 얘기를 잘 들으면요. 아, 불법은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가? 불법은 이렇게 좋은가? 불법은 이렇게 위대한가? 우리 빨리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거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선 우리 선생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동국대학교 총장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마침 아마 정년 퇴임을 하셔서 소사동이라고는 부촌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법당을 차리고 인연인 후학들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 여러 말씀을 하시던 과정에서 부처님이 49년 설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19살에 출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따 스승 경지보다 상당히 높아졌던 거예요.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6년을 다 배워도 본래 더 이상 배울 게 없지만은 본인이 추구하는 스승을 찾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혼자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혼자 이제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러고서 또 6년을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스승을 찾아서 6년, 혼자 또 6년, 그래서 12년을 하시다가 이제 고행 끝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너무 몸이 쇠약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유미죽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뒤에 어느 날 새벽에 별빛이 빛나는 날 대각을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각을 하시고 나서 참그 세계가 우리 어떤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깨쳤다고 하지만 그 세계가 얼마나 궁금한가. 그 세계를 체험을 하시고 나니까 당신께서 이제 부처님 당신께서 12년 동안 그렇게 헤매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부처가 되려고 해서 마창 부처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중생들을 보니까 그리고 중생들한테 가르쳐줘서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이렇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생들을 관찰하니까 하나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이미 부처예요. 부처가 되려고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미 위대한 부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처음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네들을 우회해서 이네들을 제도하려고 이네들을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이네들은 이미 나와 똑같이 내가 전지전능한 부처이듯 이들도 똑같이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뭐 제석천

0: 나와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그래도 이분들은, 이 중생들은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의 위대성을 모르고 깜깜해 있으니,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한에 쌓여서 괴로운 삶을 사니, 이네들을 이 괴로움에서 또는 많은 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의 천신들이 간곡히 사정하는 바람에 열반에 드실 것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그러면 이네들을 정말 밝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설법을 하실 마음을 내셨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서가 여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을 해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당문 과제가 뭐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배가 잔뜩 고파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배고픔을 달래줄 음식인데, 나한테는 밥을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데 나한테 불경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마찬가지 안 들리는 것과 똑같이, 그때 인도 사람들은 심한 더위, 그리고 더위가 끝나면 이제 우기가 나서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서 인생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주 당면 과제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야, 참선해라. 뭐 도통해라 이런 걸 얘기해서는 아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네들한테 우선 고통을 면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줘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아마 지혜로운 이의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이는 본인의 주장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죠. 그 사람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형편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잘 알지만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이 현재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주로, 즉 고통을 면하는 이야기, 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이야기, 또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실천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없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 길로 가는 발정도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서 처음에 법문을 시작했는데, 이걸 초전법륜이라고 하고요. 요런 법문을 하시기를 8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8년을 서가열에께서 설법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제자들이 고통을 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한이 있더래요. 한이 뭔가를 잘 살펴봤더니,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성직을 주로 하는 브라만,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농민 이런 것들을 하는 뭐 베이샤, 그리고 가장 노예 계급인 수드란, 네 계급이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로 결혼 같은 거잘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70%가 양반이었을 정도로 양반 상놈이 조선 말기에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특이해서 2500년 지나도록 네 계급이 뿌리 깊게 있었고, 요새도 안 없어지는데 그때는 더 심했고, 아, 나는 스드라다, 나는 쌍놈이다, 그러면 그 열등감, 깊은 열등감이 수도 오는데 매우 장애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 말하자면 한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과제가 그 다음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희들이 천민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전생에 어떤 천민이 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천민이 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귀족인 크샤트리아는 대우를 잘 받는다고 너희들을 부러워하고 시샘을 하지만은, 그네들은 그런 귀족의 대접을 받을 만큼 어떤 일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지어서 그렇게 결과가 된 것이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없다. 너희들도 비록 지금 아주 천민이라는 대접을 받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좋은 원인을 짓는다면 요 다음 생에는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1: 네.
0: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쁜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면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1: 네.
0: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민이라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라. 모든 것은 그 다 너희들이 불러온 것이다. 이게 이제 원인지어서 결과다. 이제 이런 법문을 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들었던 열등감이나 한을 풀어주시는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요 법문을 8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마 하신 때가 아마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고통을 면하는 방법을 설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따로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지식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 뒤에 이제 고통이 면하고 난 뒤에 한을 풀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만 풀어주려고 하시기 위해서 즉 방등부 법문만을 서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1: 네.
0: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문제가 생기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원인 지어서 이제 결과가 된다. 죄지면 벌 받고 좋은 일하면 복 받고 이게 인과응보의 가르침 아닙니까?
1: 예.
0: 근데 인과응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1: 믿습니다.
0: 왜 또 당연히 복 지으면은 축복을 받고 좋은 일하면 축복을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는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나쁜 일 해도 뭐 복 잘 받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부처님 말씀에는 인과응보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 예.
0: 사실이에요. 근데 인과응보만 제대로 믿어도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 안 하죠.
0: 근데 인과응보가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믿고요.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선지식께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반드시 죄의 짐은요 벌 받아야 되느냐? 또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린 그 이유 잘 모르죠.
1: 예.
0: 모르고 그죠? 인과응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믿어야지.
1: 예.
0: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 네.
0: 근데 당연히 좋은 일 하면 복 받고요.
1: 네.
0: 나쁜 일 하면 벌 받아요.
1: 네.
0: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밝은 선지식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서가 여러께서 딱 깨치시고 보니까 대각을 하시고 보니까 본인이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알고 보니까 본인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다 부처 당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걸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다 전지전능한 거예요. 근데 고통이다.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해다. 이러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고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자신이 스스로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불러오는 거예요.
1: 네.
0: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불러와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누가 고통이 주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즉 죄 짓고 고통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전지전능해서 그래요.
1: 아.
0: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내가 미안하다, 죄 졌다, 난 벌 받아야 된다 이런 가책이 벌을 불러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0: 자기가 전지전능하니까 그렇고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아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남한테 베풀었으니까 자기가 알아요. 아 베푼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 편안한
1: 예.
0: 마음은 불러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1: 예.
0: 그것은 자기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은 반드시 그만큼 복을 끌어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1: 예.

0: 죄지어서 벌 받고 좋은 일에서 복 받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해서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식이 설명을 하셨는데, 선지식의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면 당연히 인과응보는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1: 맞아야
0: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으로서 그럴듯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가정만 인정한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도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것이 선지식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의 핵심이기도 하다, 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절을 찾고 교회를 찾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왜 찾느냐 하면 잘될 때는 안 찾아요. 힘들 때 찾죠. 특히 야, 이제 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제 돈도 없어요. 애인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너무나 많아요. 자살하고도 싶은 심정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탈피할 재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뭐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도 그리지만 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또는 큰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위기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봅니다. 자, 그럼 스님들은 대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 이런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이것은 다 전생에 나쁜 짓 한 결과이니 당연히 당신은 벌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벌 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참회나 하시고 언제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까요?
1: 아니요.
0: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요, 현주소가 지금 절에 가서 스님한테 참 저 죽겠습니다. 돈 떨어져. 뭐 다 힘듭니다. 그리고 재앙은 쏟아집니다. 아,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현실은 다 전생에 나쁜 짓 해서 그런 결과를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참회해야 되고, 뭐 절을 뭐 3,000배화라든지 10,000배화라든지 또는 다른 일을 읽어서 자꾸 참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회할 동안 고통이 오더라도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언제 때가 되면 이제 그게 죄업이 참회될 때가 돼서 다시 발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로서는 현재 지금 참회해라, 뭐 다른 일을 외워라, 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새 스님들이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대답 갖고는 전혀 시원하지 않죠.
1: 네.
0: 우리 획기적인 거, 그런 돌파구를 확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1: 필요해요.
0: 지금 우리 선지식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에 이미 왜 등장을 했느냐, 인과응보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너 전생에 죄 지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가르침을, 그런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가르침을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를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두 비구가 동굴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비구가 탁발하러 나가고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는데 그 탁발하러 나간 비구의 누이 동생이 그 오빠 비구 스님을 우회해서 맛있는 저 공양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자기 오빠 스님은 어디 외출을 나가고 그 도반 스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비가 와서 비를 쫙 맞고 공양거리를 들고 이제 오빠 비구 스님을 찾아왔는데 오빠는 없고 웬 도반 스님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길래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잠이 들은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마침 같이 뜬 동료 스님이 이제 이불도 덮어주고 이제 같이 동료 비구인 그 스님이 올때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게 혼자 오랫동안 절에 있으니까 아무리 뭐 비구 250개를 지키고 이래도 여색에 대해서 무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비가 와서 여자가 비 맞은 모습을 보니까 오랫동안 수도했던 보람도 없이 이제 꿈틀거리던 욕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파괴를 했다는 겁니다. 파괴를 하고 보니까 참 후회 막급이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파괴를 했지만은 자기가 10년이면 10년 동안 열심히 일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지키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응보를 설명하셨을 때니까 이렇게 파괴하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간다. 금생의 깨달음은커녕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갔던 비구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해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도반도 좀 얄밉겠죠. 자기 동생을 범했으니까. 근데 도반 스님도 얄밉지만 이 도반 스님으로 하여금 파괴를 시킨 동생도 얄미웠어요. 그래서 홧김에 동생을 나무랜다라는 게 살인을 범했네요. 살인을 범하고 나니까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습니다. 살인을 범하니까 참한 사람은 음행의 계를 사음의 계를 파괴하고 또한 사람은 살생의 계를 파괴하고 두 위는 이제 도통은커녕 내생에 사람 몸도 못 바꾼 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때? 인과응보의 도리에 의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부처님이 인과응보의 도리를 한참 얘기하시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할까 했어요. 자살을 할까 하다가, 이게 어떻게 살 길은 없을까? 하고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를 다 찾아다녀도 뭐라고 그러냐면, 한결같이 당신네들은 희망이 없어. 틀렸어. 누구한테 가보시오. 그래서 그한테 가봤더니 이제 부처님한테는 차마 갈 수가 없고요. 그 제자들 다 찾아다니니까 다 희망이 없다. 뭐 그때 참여하는 방법도 없고. 근데 요새 만약에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파괴를 했다고 칩시다.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파괴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스님들은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를 부처님만은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두 비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도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당신네들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뭐 누구였느냐 하면은 유마일 거사였습니다. 아마 유마일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게 대승경전이 됩니다. 이제 그한테 찾아갔더니 이제 그 얘기가 죄라는 것이 정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전에는 없지만 죄무자성 종심기. 신망 즉시 죄영망, 신망 죄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에. 이제 죄라는 게 우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죄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착각이다. 착각인 줄 깨치게 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 짓고 자살하는 스님들이 자꾸 일어서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그런 죄 많이 지은 이들, 고통, 또 고통이나 한의 근본. 이제 이것이 본래 착각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느끼시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설하신 것이 반야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반야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이제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의 특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그 두 비구처럼 죄 지은 사람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냐. 요새도 사람들 사는데 얼마나 고달픔이 많고 위기가 많고 좌절이 많습니까? 네. 요새도 금강경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 아저씨 외삼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큰 강에 기차 철교를 다른 다리가 없어서 그 철교를 통해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기차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기차가 내가 철교를 건너가는 동안 기차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생각으로 난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야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부지런히 이제 이쪽 철교에서 저쪽 철교를 건너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한 중간쯤 가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순식간에 자기를 덮칠 거고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저쪽 언덕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죽는 겁니다. 자, 이때 방법이 뭘까? 어렸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답 못 하는데 그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대답할 수가 있을 듯도 합니다만 그때는 전혀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한테 누구한테 물어도 그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근데 요새 그런 위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 때 정말 기독교에서도 못 하고 천주교에서는 더 못 하고 불교 그 중에서도 금강경은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우리 외삼촌께서 어떻게 하면 사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하면 사는 줄 아느냐? 아, 뜸을 들이고 얘기를 안 해요. 한참 만에 꾸미면 살지 이래요. 꾸미면. 그게 꾸미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 꾸미라고 깨치기만 하면 산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말 정답임에 틀림없죠. 근데 그게 어디 꿈이냐?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강경이 무슨 경이냐? 우리 도인이 설명하는 금강경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이 참이 아니라 꿈이라고 깨우치는 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철로에서 지금 기차가 오면은 난 어쩔 수 없이 죽겠다라고 이렇게 믿기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꿈이라고 탁 깨쳤다. 아, 이게 꿈이고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의 고난이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금강경을 자꾸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위기 같고 정말 고통 같고 정말 난제와 같은 것들이 금강경을 해보면은 그것이 착각이고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아마 있고요. 만약 그렇게 믿어진다라면 거기서 자유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선식에서 말씀하신 금강경에 특징이 뭐냐? 인과의 인간, 그 전까지는 죄지면 반드시 어때요? 벌 받는다. 파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자기가 부처님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가르침을 자꾸 듣고 실천을 해서 그게 참이 아니라 착각으로 깨우치게 된다면, 꿈처럼 알게 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극복될까요 안 될까요? 극복되는 거니까 이 금강경 가르침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실용적이다.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몸도 상당히 약했어요. 그게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어디 가서 사주를 보면은 너는 뭐 기껏해야 출세를 해봐야 뭐 면장이라는 게 그게 낮은 자리는 아니지만 너 교회야 면장밖에 못할 거다. 뭐 군수는 어림도 없다. 장관은 터도거나 택도 없다. 그리고 수명도 기껏해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인덕도 되게 없다. 너는 성질이 괴팍해서 이런 저 운 그런 점을 쳐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새 그 생명과학 많이 들어보셨죠?
1: 예.
0: 이 생명과학에서도 자기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고달플 때 가끔 아무리 기독교 믿는 이 또 불교 믿는 이들도 점쟁이 찾아갑니다. 근데 점쟁이 곧잘 맞는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영판 점쟁이는 거의 정확히 맞춥니다. 이 사람은 운명이 몇 살에 죽을 것 같소? 직업은 뭐 가질 것 같소?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예.
0: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거의 운명을 믿었습니다. 주역이라는 게 바로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바로 주역입니다.
1: 예.
0: 그럼 요새는 운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새도 운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생명과학자들이 이제 아주 생명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딱 뽑아요. 조금만 뽑아요. 조금만 뽑으면 거기에서 그 유전자, DNA 검색을 쭉 하면 이 사람은 식성이 뭐고 재주가 뭐고 어떤 병에 잘 걸리고 요걸 다 알아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분석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 거고 얼굴은 어떻게 생길 거고 몇 살에 죽을 거고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운명론이에요. 실제로 홍콩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사람이 그때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새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다니던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쓰레기 막 버렸어요. 그리고 처벌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마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은 벌금이 뭐 천문학적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쓰레기 못 버리는데 홍콩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길에다 버렸나 봐요. 요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아세요? 쓰레기 버린 거기에 사람의 손에서 묻은 DNA를 딱 채취해요. 딱 채취해서 몽타주를 그려요. 그 애는 흑인인지 백인인지 딱 해고 얼굴 모습까지 나와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 손에서 묻은 땀, DNA. 근데 피를 뽑으면 더 하죠. 운명까지 나와요. 그래서 몽타주를 그려놓고 이 사람이 흑인이다. 이걸 딱 알아놔서 몇 시간 만에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과학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생명과학 혁명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인터넷 혁명시대라는 말은 들었어도 생명과학 혁명시대라는 말은 못 들었을 텐데 아니요. 생명과학 굉장히 발달해서 앞으로 요거 하나만 딱 뽑아서 하면은 몇 살까지 산다. 또 직업은 뭐다. 또 뭐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다. 뭐 이런 아주 사주팔자가 다 나올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꼼짝 못하고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운명을 탈피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뭘까? 이제 대답이 좀 나올 만하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이라면은 자기 정해진 사주팔자를 고치는 것도 어때요? 바로 금강경이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건 천하의 이세도를 격파한 인공지능도 해낼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점점 왜소해집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의 위대성을 살릴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이 무언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죠? 금강경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못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어렸을 때는 병약했고요. 그리고 몸도 그리고 늘 그 열등감도 많았고 이랬었습니다. 재주도 없고 그래서

쟤는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그대로 그 건강력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일생을 좀 슬프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에 심취했던 것이 원인이 돼서 아주 세상에서 말하는 희귀한 이런 그 가르침을 제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선지식을 만났고 선지식의 또 가르침이 특색이 뭐냐면 금강경이었습니다. 이 금강경을 통해서 저의 단점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고달픈 인생을 고달프지 않게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금강경의 위대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과의 원인지어 죄짐은 벌받고 복짐은 복받는 이런 아주 꽉 사슬에 인과응보의 사슬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인과응보의 사슬을 그걸 업보라고 그럽니다. 업보 업장 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또 그 뒤로 인생의 수많은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면서 저는 이제 자유롭게 됐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운 좋게 희귀한 선지식을 만나서 금강경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보통 사람들의 금강경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분의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보통은 모두 다 죄 지어서 벌 받고 좋은 일에서 복 받는다는 이런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운명적으로 단점을 가지면 불행해질 저의 단점을 극복할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또 가족과 맺었던 부자유한 업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나는 상당히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았고 인과의 삶을 벗어나 부처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 대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라고 제가 지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도인을 저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분 문중으로 출가합니다. 출가해서 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행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갔으며 또 무지의 세계를 벗어나서 지혜의 세계로 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을 꿈으로 여기게끔 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입니다. 예. 금강경 제3장, 이제 3분이라고 그럽니다. 3분, 4분, 5분. 이것이 금강경의 가장 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현실을 만들어서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이 되고 병이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미워놓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생각을 내가 가지지 말고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손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만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언쟁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꼭뭐 이렇게 불을 촛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거불이 거불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심식의 생주이멸 생주이멸 하면서 이 생각이 흘러가는데 거기까지는 끊기 힘들더라도 그 안쪽 거는 거의 못 끊어요. 참선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 온갖 공포를 멀리 여의는 것이니 초지에 한이지 안 되는 사람들 뭐랬죠? 한해지. 한의지에 딱 들어가면은 요한 누구든지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집중해서 주력만 하더라도 화가 잘안 난대. 근데 그게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 안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래. 시간만 보냈지. 자, 그다음에 이른바 불할외와 살아갈 수 없는 공포. 그다음에 악명외라,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라. 사외라, 죽을 공포라. 그럼 이런 데서 딱딱 짚어서 알아야 돼요. 불할, 살지 못하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은 뭐고, 죽을 공포는 뭐냐. 그다음에 악도외라,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 위덕외라, 대중의 위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포를 개덕영이라, 모두 아주 다 멀리 벗어난다, 여의는이라. 여기서 이제, 불할외. 요거는, 자, 한번, 누나들이 유인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쭉 읽겠습니다. 다섯 두려움 가운데에 생계 상실의 두려움. 아예 제가 그려놨어요. 생계 상실이 내가 위에 샀고 위에 깎여 생계 내그 생계 내 사는 데 대해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양고수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계의 내가 살아갈 그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고 이래가지고 몸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게 살아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받고 이래가네 근심 걱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할외라고 한다. 반면에 내가 살아서 존재로 버티는 원인이 아예 완전히 다해가 더 이상 살수 없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판에. 예? 이 몸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로 정사보시에 실제로 사보 내 받은 보를 이 몸을 버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상이 많아서 그렇다. 자, 생계의 자원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보존해서 걱정하는 것을 불할례라 하고 반면 내가 죽어보면 어쩌지 하는 걸 갖다 뭐랍니까? 사회라고 한다. 죽음은 가장 큰 공포므로. 가장 큰 공포이므로 이보다 더큰 두려움은 없다. 그래가지고 생을 포기할 때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들 요새 보면. 또한 불할외는 삼업, 몸과 말과 뜻의 삼업에 두루 관련되지만 사회는 오직 몸띠가 죽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해가죠? 근심 걱정이 딱, 내 위에 자꾸, 위에 꼭 끼워 하는 것처럼 불할외. 그래서 논에서는 첫째, 다섯째, 첫째, 둘째, 다섯째, 불할, 악명, 뭐 대중을 위덕을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움은

저기 신구의 삼업에 의지하고 셋째 넷째 두려움은 몸에 의지한다고 했다. 죽음의 두려움은 좋은 세계에 애착하기 때문에 지금 몸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악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몸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두려워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스님은 지옥 갔습니다. 스님, 은사스님께서 지옥 가신 뜻이 어떻습니까? 우리 은사스님은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펄펄 끓는 그 용광로 물을 찬물을 냉수 마시듯이 마시고 그 뜨거운 밥도 찰밥 먹듯이 잡숫기 때문에 지옥 고통이 우리 스님을 어때 할 수 없다. 내가 그러니까 성재스님께서 지옥 가신다. 그럼 나는 내 공부 다 끝났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해. 네 걱정을 해라. 다라면 돼지가 왜 누군 돼지 걱정하고 있나? 예? 그 제일 칭찬 중에 칭찬은 우리 은사선생님은 지옥 가셨다. 어떠냐? 지옥 고통이 우리 은사선생님을 흑원 같은 분이라 어떻게 찢고 뽑고 할 수가? 지옥 가도 찢고 뽑고 하지 않는다. 간세음보살님께서 이 고통의 사바세계를 유유하게 수영장에 헤엄치듯이 다니듯이. 예? 예. 우리는 극락 가서도 불평불만이지. 자, 오직 이 다섯 가지만 말한 것은 매를 맞고 꽁꽁 묶이고 결박당하고 여러 두려움도 이 모두 다섯 가지 안에 다 포섭되기 때문이다. 다섯 두려움의 결과를 총괄하여 밝히는데 주로 서로 혼동되기 쉬운 점을 가려낸다. 세 부분인데 앞에 죽음과 그 불할례 그 가려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회, 죽음의 두려움과 악도의 두려움을 구별하기 위해서 논에서는 셋째와 넷째는 몸에 억한다고 한 까닭에 이를 다시 요 집에 가서 자세히 또 읽어보세요. 요게 우리 숙제 사실. 이거 하루 이틀 읽어야 될 게 아니고 한 10년 읽어야 돼. 앞에 세 가지는 서로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가려서 분별하였다. 경전은 이렇게 자비롭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악명은 못된 이름은 뜻을 이해하기 쉬움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셋째 모든 어떤 이가 묻기를 두려우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매맞음이나 결박당한 것도 두려움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째 다섯 가지만 말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명한 것이니 이 다섯 가지가에 포함되지 않는 두려움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맞는 것이나 결박당하는 것도 생계상실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 다 포함된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주 삿된 소견머리, 뺀질뺀질 해가지고 망년등 집착, 그랬던 지혜로 잘못 집착하고 아상과 악연과 아집을 일으켜가지고 애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깨를 내도 이건 딱 죽을 깨를 내자. 깨를 내도 죽을 깨. 바둑 딱 두다가 딱 그거 이제 그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아다리 속으로. 예? 죽을 깨. 둘째, 복덕과 지혜의 성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지혜도 없지만은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이고 이 두 원인은 다섯 가지 두려움 전체에 통한다. 복과 지혜, 복덕 성근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보시하라. 예? 계율은 놔두고 일단 뭐부터? 보시하라. 그래 잘 해가지고 성근이 적으면은 재물도 부족하기 쉬워. 그 재물이 좀 부족해도 어때요? 나 이대로 능넉하게 해보면 좋아요. 예? 네. 그것도 고린잡이처럼 해가지고 자린고비인가 고린잡이가 아니고. 사람 문제 시간 팔자라 그런 적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가 정답인데 시간 문제 사람 팔자다. 그것도 이상하네. 생계상실 등을 두려워하게 된다. 애착이 있으면 마음을 놓아버리지 못하여 대중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아 무릎을 탁탁 칠 겁니다. 삿된 지혜란 분별로 일어나는 신견 내 몸이 있다는 데 딱 집착하는 게 삿된 지혜예요.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있잖아요. 오견 나를 집착하는 것에 진리의 어긋남으로 살아 하고 그랬던 마음으로 그 착각해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르쳐가지고 단정하여 집착함으로 그릇된 지혜라 사지라 한다. 이 사지 때문에 삿된 지혜 때문에 나와 내 것에 집착해서
망상적

집착하고 그 결과 집착된 견해가 생기고 거기에 애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악견이 주체가 되고 아소견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그에 따라 생겨나는데 나를 사랑하면 몸을 버리기 싫어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내 것을 사랑하면 앞에 두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 재물만 집착하면 생계 상실의 두려움이 되고 재물과 명예를 명예와

그러므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은 나와 아와 아소에 대한 악연 신견만 없어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신견만 없어져도 새 두려움의 원인도 함께 사라진다. 다시 다만 불할외 우째 우약고 우예사고 하는 경우에도 몸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재물이겠는가라고 하며, 아이고 원효 스님 그 글에 이런 게 있어요.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증이라. 끼감 애양하여도 자신은 정계요, 차기 수호하여도 명필 유정하리라. 아무리 만난 집에 맛있는 저기 음식점에 가서 미슐랭 뭐 세 개, 네 개 집에 가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애양하여도 자신은 정계다. 이 몸은 무너진다. 차기 수호하여도 명품 아무리 뭐, 그거 뭐 에르메스를 입고 뭐 프라다를 걸쳤다 하더라도 차교수화에도 명필유종이라. 목숨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너무 머리에 제초 좀 많이 뿌리지 마라. 하면 몸을 돌고 실제 의도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르치는 것이다. 뒤에 두 두려움의 공덕의 성근이 부족하면, 공덕 성근이 부족하면은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지고, 또 지혜의 성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없으면은 악도, 지혜가 없으면 대중을 두려워한다. 또한 과거의 성근이 부족하면은 현재의 대중을 두려워하게 되고, 현재의 성근이 부족하면은 미래의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 이래 가지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면은 나쁨 돼요. 이거 십향품에 다 배웠던 것들이. 이제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과거와 현재의 성근과 함께 갖추면 그것이 곧 이러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대치법이 된다. 선용 기심이라. 일체 유심이요 선용 기심이라. 예? 그러므로 앞에 세 가지 두려움을 여의는 원인은 인공과 나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다 사라지는 인공 법공의 모든 번뇌는 인아집과 법아집이라 하거든요. 거기서 인아집 법아집 집착을 떠나는 것이 인아공 법아공이에요. 뒤에 두 가지 두려움을 여의는 원인은 복덕장음과 지혜장음의 두 장음. 복덕장음과 지혜장음을 저기 선한 것 중에 화음할 때 음자가 바로 복과 지혜예요. 그걸 이음지극과, 저걸 장음이라고, 음 있잖아요. 장음. 화장장음 하는 거예요. 그 음자가, 저 음자가 바로 복과 지혜를 음이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음 하지 말고, 화라고 하는 거는 향기롭고 꽃처럼 화려하게 참 아름답게. 꽃이 버텨봤자 맨날 버티겠어요. 저 잎사귀가 버텨봤자 맨날 버티겠어요. 1년 못 버티잖아요. 예? 그래도 지 할목 다 하고 가거든. 우리가 또 버텨봤자 얼마 버티겠어요? 100년쯤 버티잖아요. 어찌한 까닭이냐. 이 보살이 이 아상고로, 이제 읽으면 조금 이해갈 거예요. 아상을 떠난 까닭으로 상, 오히려 상자죠. 숭상할 때 상자가 부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아직도 이런 뜻도 있고, 오히려 아직도 하물며 똑같은 뜻이에요. 하물며 상자, 오히려 상자.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상자 나왔으니까 받아주는 게 하물며 항자가 나오겠죠. 하항 자재리요. 어찌 자산 재물에 있으리요. 내 몸 하나 죽어보면은 내 인데 붙어있던 금가락지고 뭐고 저 명품 시계고 뭐고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얘기했죠. 그 남학향선사하고 마조도일선님 얘기. 거약 불행이든 수레가 만약 가지 않거든 타거적시야 타우적시야 수레를 쳐야 되겠냐 소를 쳐야 되겠느냐. 수레가 가지 않으면 뭘 쳐야 돼요? 소를 쳐야 되는데 우리 맨날 수레만 치고 앉아있잖아. 우리는 맨날 술에만 치고 앉아가지고 와 이리 차가 안 가노 라고 하죠. 자 어쩐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무유불할외하며 살지 못할 공포가 없나니라. 그런 내라는 생각을 떠나면은 자기 몸에 집착하지 않게 돼가지고 어떤 대중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 기질이 있는가 봐. 100분 있으면 강의한 톤이 100분 정도 나오고 1000명쯤 있으면 싹 또 업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주 기분이 더 좋고, 예? 그 신기하대. 아마 그런 업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 같아. 근데 100명 있으면 더 쫄아보고, 1000명 있으면 더 쫄아보면 더 의하겠노. 2000명 되면 더 좋고, 3000명 되면은 더 좋고. 한둘이 한대는 곤질곤질 하다가 10명만 되면 쫄아들어 버리고. 그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의 성근이 없으면 대중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지혜는 누구나 타고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지 풍광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 지혜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탐진치에 쫄이 가지고 그 지혜를 발현 못하니까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뭐 써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겁니다, 그거.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기 써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유심 선윤기심. 예? 유아독존 할때 유자. 일체유심 할때 유자. 오직 유불궁진이라. 오직 남에게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 불류타오라 하죠. 남을 말미암지 않는다. 불어타서에 다른 이에게 공양을 또 희구 공양을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얻어먹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오직 오로지 오직 유자 오로지 전자. 우리 전문대학 갈때 전자 있잖아요. 이 전자가 오로지 전자. 전문의 할때 전자. 의사 할때 오로지. 오로지 급시한다. 누구에게? 일체 중생에게. 중생에게 급시 잘해가지고 오늘까지 급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 유명한 극고독장자. 고독한 사람들에게 급시한다. 공급한다. 무엇을? 먹고 사는 의식주를 공급한다. 극고독장자. 수달장자요. 수보리의 외삼촌. 그 기원정사 지었던 분 말입니다. 기원정사가 7층이라고 그래요. 7층. 우리 문수선은 5층이잖아, 5층.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 악명외라.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베풀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악명 들을 공포가 저절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원리 악연하고, 내라는 소견을, 여기 오늘 나왔던 대목이죠? 내라는 악연을 버려버려, 남은. 내 악연약은 내 거와 나와 내 것을 딱 버리면은 무유아상이라 나라는 생각도 없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사회니라. 내가 없는데 뭐 죽을 내가 없는데 불생 불멸인데 뭐 니나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셔야 한다고 영산 불멸이야. 자제 사이에 자기가 죽어도 결천코 또 어디에 분리 떨어지지 아니한다. 제불보살이라 모든 부처님 불보살로 떨어지지 아니한 제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 악도에라. 나쁜 갈래로 떨어질 공포가 없다. 제가 한 번씩 그러죠.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사막도에 안 갑니다. 왜? 어릴 때부터 저는 가기 싫은데 안 가거든요. 아, 소지락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체 세간이 무유등자든 무여등자, 무여등자, 더블 여자 동등할 사람이 없다. 비유할 사람, 비견할 사람이 없다. 하항 유성가. 어찌 내보다가 내하고 동급도 없는데 내보다 나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인류의 축복이고 하는 요 대목이 이제 여기 딱 들어가는 게, 예. 우리는 꿈과 이상이 전혀 다릅니다. 요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수선은 요 앉아 있는 순간은 꿈과 이상이 전혀 이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입실 제자예요. 입실 제자. 예? 입실. 문 안에 들어왔다. 그 조실 스님한테 이제 전법을 받게 되는 제자를 입실 제자라 하잖아요. 조실 스님의 마음 속까지 다 들어가 버렸다. 부처님의 심장까지 들어가 버린 사람들을 입실 제자라. 그 문수선까지 와가지고 저 바깥에서 문수선 간판만 보고 간 사람도 문수선 왔다 갔다 하거든.
저처럼 이제 서울대학 들어갔다가 이제 그 운동장 나와가지고 나와

갔잖아요. 그 서울대학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거는 들어갔다가 해당되는 대목이 아니죠. 거기서 학위를 따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죠. 자, 보살이 이와 같이 멀리 경포모수 등사라. 공포심과 틀이 곤두서는 이를 멀리 여인이라. 참 이게 우리한테 이 일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평생 과제잖아요. 평생 과제인데 여기서 힌트를 드리세요. 이 과제인데 앞에 거는 어디서 일어났는지 몰라요. 무명이 연행하고 행년식하고 식연명석하고 명석년 유기비하고 유기비년 촉 요까지는 몰라요. 그 다음 촉연수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잡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온이라 하거든요. 식수상 행식하는 오온 있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생기 바깥으로 땅 속에 이렇게 종자가 씨앗이 하나 이렇게 흙에 묻혀가 있었는데 무슨 곡식이 자랄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들판에. 그죠? 그런데 싹이 싹 돋아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싹 떡잎 딱 돋아나면은 아 이거는 콩삭이다 팥삭이다 알 수 있잖아요. 느낌이 옵니까? 예. 이건 싹이 딱 돋아나면 이건 솔씨다. 뭐 알잖아요. 땅에 이렇게 무채가 있을 때는 씨앗을 무슨 씨가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제8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딱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아집의 힘, 그게 이제 나중에 칼날의 양쪽에 칼날 같아가지고 수행할 때도 그 염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열로도 쓸 수 있고 열로도 쓸 수 있어요. 밀어내가지고 중생 쪽으로도 써버리면은 분별 사식으로 흘러가서 생기식이 돼버리고 그 아집이 위로 땡기 붙여 올려가지고 끝까지 아래아식 바닥까지 밀고 훑어가지고 마음의 심성을 뚫고 버리면 견성성불 해버리는 것을 그 아집이 딱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딱 아집이 생겨진 순간부터 어차피 그것이 작동하게 되겠어요.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 전부 다 뭐 유식이겠지만 그걸 해가지고 없는 쪽으로 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지질 탐사하듯이 땅 때려가지고 음파를 때렸잖아요. 그 딱 돌아오는 각도 보고 지금 저 밑에 돌이 있다, 금속이 있다 알 수 있잖아요. 예? 지진이. 저걸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지뢰 탐지기가 찡 하면은 금속 탐지기에 금속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걸린 거 말고 지뢰가 눈 밖에 이렇게 묻어난 지뢰가 이렇게 딱 뜯어나가 있으면 그 밝겠어요? 안 밝겠어요? 안 밝잖아요. 그런데 그 밝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이 지뢰는 이러고 밟아본다니까. 그래서 제발 그 밟지 마라. 걸리지 마라. 이것이 이제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떨지 마라. 심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해야 구경 열반이니라.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자여 보살의 이 보살이 이 대비 위수라 대비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서 남의 일인데 굶어 죽을까 싶어서 온 동네 사람들 반찬 다 챙긴다 이 말이요. 이 보살이 대비심으로 어뜸을 삼는다. 인생의 지고지순한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 똥꼬집으로 우리의 이 똥꼬집으로 위수리라. 내 인생에 My goal in my life is 바람일행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의 목적지 골인지점 디스티네이션은 피하는 어디냐. 그 대비라고 하는 것은 삼매입니다. 삼매. 자비심이 왜 삼매냐 하면은 탐진치가 다 떨어져야 대비가 되거든. 탐진치가 부글부글 산란하고 요동치는데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비가 최고 자비냐? 무연대비라. 무연성교 창녀이라. 내하고 뭐 학연, 지연, 혈연이 돼서 자비가 아니고 내하고 아무 연고 없는 모든 중생들이 그걸 우리는 불연이라 합니다. 불연. 부처님의 인연은 어떤 것이냐? 무연이라. 무연성교 창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륙도 앞바다 가가지고
그 오륙도 아빠들은 남의

동해입니까? 이래 턱 물으면 남해입니다, 동해입니다. 이러면 빵점이에요, 빵점. 5·6도 앞바다 가서 이게 남해입니까, 동해입니까? 5·6도로 기점은 동해, 남해 갈라지거든. 그건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태평양이다. 태평양이다. 요게 이제 대비입니다. 자기 중심 쪽에서, 그거는 대비가 아니에요. 그 무연 대비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대비라고 하는 거, 하늘에 내리는 비가 주인이 없듯이, 하늘에 쏟아지는 태양이 주인이 없듯이, 이 넓은 허공이 주인이 없듯이, 예, 선풍기는 누구 집 바람이고 누구 집 선풍기가 있겠지만은, 그냥 날개 없는 바람은 선풍기, 그거는 누구 선풍기도 누구 바람도 아니잖아요. 그걸 대비랍니다. 대비. 훈풍 만물의 호장신이라 그러죠. 훈풍 만물 호장신이라. 훈풍이 만물에 불었다. 자비심이, 따뜻한 바람이 온갖 만중생에 불어서 호장신이라 잘또 키워준다. 법화경 약초육품 같은 경우 줄이면 그래 할수 있죠. 훈풍 만물 호장신이라. 큰 나무는 큰 물을 먹고, 작은 풀은 작은 물을 먹고, 독초는 독초대로, 약초는 약초대로 잘 자라. 그 약초육품, 약초는 누구예요? 지식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승문영각을 약초라 해놨죠. 그 보살은 뭐라 해놨습니까? 아름드리 나무다. 대비로 어뜸을 삼는 광대한 뜻을 저해할 리가 없을까? 불자 이 보살의 대비로 어뜸을 삼는 이 광대한 뜻을 저해할 사람이 없다. 흔히 이렇게 광대한 뜻을 한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저 높이 허공을 치솟아 있는 태양이 오악이 가릴 수 있겠느냐? 어떤 산이 높다고 저 태양을 가릴 수, 중간에 걸리도록 할 수, 장애할 수 있겠느냐? 그 우리의 뜻이 그렇다. 꿈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을 잃는 꿈과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강당에 졸업반 때 우리 강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계속 그것이 안쪽에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되새김질하는 메아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꿈과 이상이 다르다. 부처님의 족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꿈과 이상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어린 애들한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날 이때까지. 예. 꿈과 이상이 다른데, 어떻게 이제 잔것이 사전을 많이 보다 할까? 쪼잔하게 잔소리가 많아진 것인지. 저게라, 저해할 사람이 없다. 또, 전갱근수라. 근자가 바로 정진할 정자예요. 정진. 더욱 전자. 더욱더. 전전히 더욱더. 점점 더 부지런히. 마치 불길이 계속 땔감을 여니까 더욱더 치성해지듯이. 예? 처음에 어느 정도 여기까지 전갱근수라 해야 되냐라면은 나무가 타고 뭐 종이가 타고 물이 끓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쇠덩거리에 불이 붙어버려요. 쇠가 불이 붙어버려요. 쇠. 쇠. 쇠. 쇠는 왜 쇠죠? 쇠다고 쇠잖아요. 예, 땅땅거린다고 땅이고, 땅은 땅땅한데 땅. 물은 무르다고 물이고, 예. 여기 전갱 이런 정도면은, 예, 점점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전갱근수. 일체 성근하여 모든 성근을 닦아서 모든 일체 성근을 중선 봉행 재앙 막자. 봉행 불교는 상습심이라. 마음을 점점 닦아서 성취하나니. 그러니까 한이지만 되면 이 한이지 안에서 잘 거둬지고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수한다고. 자, 신심 수행하는 한 달락만 합시다. 이른바라 신정상고로 신심이 느는 까닭이다. 신심은 제가 뭘 신심을 했습니까? 천진보살이 이랬어요. 신은 신귀덕업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업을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이 귀한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 봐서 어떻게 압니까? 딱 보면 아, 휴지 짓고 닦고 남인들 말 곱게 해주고 등 이렇게 잘 밀어주고 앞에 잘 끌어주고 잘 챙겨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신심은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어쨌든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는 거죠. 신심이 너는 정정하는 까닭이고 또 다시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는 까닭이다. 남을 잘 공경하는 걸 갖다가 청정한 신심이라 그래요. 그 해청정이라
이해가 청정해진대.

0: 신해 행정이 저절로 오겠죠. 믿음이 많고 공덕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공덕을 질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의욕이 있다 보면 이해력이 증폭이 돼요. 이해력이 증폭이 되면 응용력이 뛰어나고, 그죠? 될 걸 다 만들어요. 이 난초 가지고 국도 끼를 거야, 아마. 진짜로.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뭐지, 저쪽에 빈대떡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두도 갈아보고 팥죽도 갈아보고 칼국수 이런 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공덕의 산물이라. 옷도 전부 우리 공덕의, 우리 선조들의 공덕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단추, 지퍼, 이렇게 시계 이런 게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덕이 있잖아요. 임플란트까지 전부 공덕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수천 억만 명의 공덕으로 내 인생이 같이 살아가구나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믿음이 결정한 까닭이고, 믿음이 결정한 까닭이지. 믿음이 결정적이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잖아요. 예? 의심이 있으면 아까 말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발생 미민이라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낸다. 예. 또 신심이 성취되면은 대자가 성취된다. 인자함이 성취된다. 하나하나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지만은 조금 넘어갑시다. 심무피해고라. 마음에 고달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아유 깨어른 중생을 하나만 시켜놓으면 어때요? 아유 허리야, 아, 팔다리야, 내 허리만 아프면 빨리 헛긴대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모른다. 뻔뻔 싫었고 참게 자유 부끄러움으로 아유 모릅니다. 남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은 자기는 엎어서 절을 하고, 남이 절을 하면은 자기는 땅속 기계 들어가 버리고, 아이고 남이 숙이면 아이고 되겠다. 숙이면 자기는 더 숙인다. 남이 숙이면 해보세요. 나는 엎드린다. 남이 엎드리면은 나는 땅 파고 들어가야 되네. 땅 파고 들어가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게 뭔 꼴이고. 저는 그래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돌을 닦는데 스승이 좋아야 되고 도반이 좋아야 되고 도랑이 좋아야 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아, 그때 정말 저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도반들도 있고 스승님들도 있고 이런 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성취 유하고라. 화순함을 아주 유화선순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주가신의 1번이 뭡니까? 주가신. 주가신, 제가 세준명품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유연성미 아주 부드러워야 돼. 음식은 유연하고 맛이 뛰어나야 돼. 누가 먹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예? 예. 이런 그런 눈에 새기는 게 아니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미소는 지혜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다. 하, 즐기자. 오랜 스님의 그런 액기서 같은 그 스님이 글을 쓸 때도 사람도 있으면 안 써. 남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한 밤에 혼자서 이렇게 글을 쓰시거든. 경순 존중 제 불법권이라. 부처님의 가르치는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연구인이라. 이래서 오늘은 자, 미소는 지혜를 긷는 두레박이다. 한번 쓰세요, 계속. 네. 쓰고 쓰다, 종이에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음성이 막 들릴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1: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수행하지 않은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고통의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겪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는다.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1: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3: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TOP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노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0: 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정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0: 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험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 도량 1위는 바로 남해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 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0: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뺏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삼법인에서 말씀을 올렸고 이어서 사제 8종도 뭐 12연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윤회에 대한 그 부처님 말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초기 불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연기나 사제 8종도는 뒤에 미루고 윤회의 말씀 먼저 올려야 되겠다 하고 윤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회 하면은 아마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까지 뭐 다시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 여섯 곳으로 돌고 돌아서 자기 업력에 따라서 악업과 선업에 따라서 분리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윤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불전, 부처님이 직설이신 초기 불전에서 상당한 많은 분야, 특히 쌍육좌 니까야에서 하고 계셔서 다시 말해서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 불자가 아니죠. 불자가 아니고 진리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윤회를 믿자. 그 다음에 이제 윤회를 아예 없다고 단멸론 쪽으로 부정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있고 윤회가 믿지 아니한 자는 없다.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윤회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나는 윤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다음 생에 내 신구의 삼업이 재생 연결하는 데 이어지는 거, 상속되는 거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현생의 삶의 질이 엄청난 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를 부정하고 믿는 자는 있고 안 믿는 자는 없고 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관심이 없다라는 분들은 불교 공부를 안 했거나 조금 하다 말았거나 그래서 무지의 발로다. 더 얘기한다면 무식의 발로다. 나는 불교 공부를 안 했습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아. 부처님 경전 공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분들의 말씀이다. 그래서 불자가 아니다. 삼아외도의 견해다. 이 삼아외도라는 말씀을 제가 좀 써봤는데요. 삼아외도의 견해다. 이 삼아외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분들은 외도라고 그럽니다. 외도.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자가 아닌 분들은 외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삼아외도의 견해라고 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진리를 자기 업력에 의해서 불신하는 것은 삿되고 마구니 권속이다. 외도다. 그들의 견해다. 삼아외도의 견해다. 부처님 법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파순이 같은 마왕들의
견해다 윤회를 불신하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믿으면 있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는 있고 안 믿는 사람 없다는 얘기는 무지의 발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세 양중인과라는 말씀, 삼세 양중인과도 제가 말씀 많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전생, 현생, 내생에 이어져서 인과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생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이것은 금생에 받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삼세 양중인과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자기가 씨 뿌린 대로 거두는데 금생에 받는 것도 있고 선인성과 악인왕과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다 라는 말씀. 부처님도 500생 동안 좋은 성근공덕을 시연했는데 그것이 500년 후에 500년 전에 지은 업이 발로가 돼서 부처님으로 인도 땅에 오시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만난다.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잘 살더라 하면은 전생이 지은 성근종자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잘 되더란 얘기는 그것이 익으면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그렇죠. 선의 열매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사느냐. 그런데 그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착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씨 뿌린 것이 아직 열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인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내생에서도 근심한다. 그는 두 생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그는 죄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괴로워한다. 그는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더욱더 괴로워한다. 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도 고생하고 내생에서도 근심한다. 기도 잘하고 부처님 진리 말씀에서 실천행동 잘하면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다.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는 두 생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그는 죄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괴로워한다. 그는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더욱더 괴로워한다. 내가 이 괴로움을 받는 건 내가 10분 대로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공부가 된 분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전부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 받고 힘들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라고 남의 탓하는 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자업자득이라고 자기가 씨 뿌려서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음 생 윤회를 믿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의식 세계에서는 육안 두 눈에 판단하는 걸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의식의 세계는 뒤에 또 가서 설명드릴게요. 육안이라는 건 내 두 눈으로 보고 느끼는

한다면 있다 없다. 사람이 죽으니 없다. 사라졌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 다음 생도 없다. 육안으로 보는 판단입니다. 있다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 이 모든 것들이 육안의 판단, 의식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연기법,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말씀을 드렸죠. 사성제 연기법에서도 윤회는 고요, 윤회하지 않는 것이 고의 소멸이다. 그러니까 윤회는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니 윤회를 겪지 않아야 괴롭지 않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효스님 같은 분은 태어나지 마라. 살기 괴로워서 힘들지 않느냐?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라겠습니다. 업, 카르마, 신구의 삼업. 업 얘기는 제가 첫 시간, 몇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카르마는 세계 철학자들이 불교의 업을 산스크리트 범어인 카르마, 니카야로는 칸마라고 그러는데, 업을 그냥 철학자들이 부처님 용어, 쓰시던 용어로 카르마라고 아주 정했어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의 의도에 따른 행위가 소멸되지 않는다. 의도에 따른 행위는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업이라는 거, 업이라는 것이 의도, 카르마. 업이라는 것은 의도, 부처님은 의도가 업이다, 업이 된다. 의도가 아니면은, 업이 약해지고 업이 소멸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때릴 거야, 욕되게 할 거야.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은 모든 건 소멸되지 않는다. 참회진언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의도에 의한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오식, 제6의식, 제7만화식. 전오식은 안이비설신까지고 제6의식은 안이비설신의 할 때 여섯 번째 제6의식을 얘기하고 제7만화식은 그 에고의식, 이기주의 인식인데 제7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척에,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는 색수상행식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는 색수상행식이다. 육군육경은 12처다. 육군육경이 겪여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인식하는 것을 또 육식이라 해서 플러스해서 육처가 육군육, 육경육 12, 육식 여섯 해서 18개의 모든 업은 의도된 의식은 전오식, 제6의식, 제7만화식의 모든 의식은 제8 아래아식에 함장된다. 함장돼서 쌓인다. 쌓여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녹화해서 저장하면은 소리나 모든 행위나 행동하는 그 화상이나 이런 것이 전부 저장되면은 없어지지 않죠. 저장해 놓으면. CCTV 찍어서 저장해 놓으면 소멸되지 않죠. 모든 범인들을 위해서 CCTV에서 지금 이제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에 의해서 모든 의식작용은 제8 아래야식에 모두 다 감춰져서 인식되어서 잠재의식으로 세력화, 업력에 대해서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업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업 얘기를 또 꺼낸 거예요.

우리들의 산업 행위는 에너지화된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에너지라는 건 자동차도 석유나 전기를 해서 움직이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고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의 산업의 행위는 에너지화 된다. 분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업력이 된다. 업력, 업의 힘. 업력, 업보, 업장. 업력이 이제 업보가 되고, 업력이 되면 이건 이제 시프린데를 거두는 거예요. 업보와 업장으로.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모든 행위는 에너지화되고, 업력이 되고, 잠재의식이 제8지 아래식을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함장식. 모든 의식을 모두 다 감추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제 잠재의식이 제8 아래에서 저장이 돼서 우리의 삶의 지배를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업이 인생에서 살고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그 업력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걸 재생연결시라고 합니다. 재생연결식에 거기에 이어져서 상속돼서 내 신구의 삼음은 이생에서 죽으면 다 화장하면 업력까지 의업까지 생각의 업까지 의식의 업까지 소멸돼야 되는데 그대로 세력화되어서 다음 생에 이어진다.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된다. 그것이 업보고 업장이다. 업의 보답.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종자를 뿌리면은 선의 보답이 있다.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보답이 있다. 그런데 악의 종자를 뿌리면 업장으로 상속되어지면 안 되겠죠. 업의 장애. 그것이 이제 나의 업이 세력화되고 에너지화되고 업력이 되어가지고 상속되어 이어져가지고 다음 생에 그대로 받아서 다음 생까지 계속 업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산다. 바다에 바람이 불면 태풍이 오면은 잔잔한 바다가 출령입니다. 해풍을 어풍, 업의 풍, 업이 에너지화되고 세력화돼서 업력이 되어서 어풍이 불면은 업력의 현상계가 발동을 해요. 파도가 태풍이 오면 잔잔한 바다가 출렁이듯이 업의 악업의 풍이 선업의 풍이 불면은 업력의 형성 현상계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보이는 세계 사바세계 현상계가 생겨나고 업풍에 따라서 소멸되고 생멸 연생영멸 업력의 힘에 에너지의 힘에 따라서 현상계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졌다가 소멸되고, 이루어졌다가 소멸되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응? 늙어 병들어 죽고,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까지 이어져서 계속 되풀이되는 상세 윤회, 생사 윤회를 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업력에 의한 윤회를 불신하고, 우리가 업력에, 자기의 업의 힘에 의해서 윤회하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세력화되어서, 다음 생에 그걸 그대로 상속되고 이어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 현생을 그냥 살수 있느냐 이거야. 허둥지둥. 현생에서, 모두 그 오용락이나 그냥 추구하고, 이기주의나 추구하고, 남을 위한 더불어 사는 세계, 함께 사는 세계에 대한 자비, 연민심은 없는 것은 어리석음의 삶이다. 우리가 80, 90, 100세 계속 한 생을 살아가는데, 하루만 설계하고 사는 건 하루살이는 하루만 설계하고 살아요. 하루만 설계하고 사는 하루살이는 내일 또 다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불신합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그러니 인과를 믿지 않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구의 삼업이 그냥 소멸되고 없다 사라진다라고 하면서 하루살이 같이 그냥 허상천리의 삶을

훈련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상천일 하지 않았나. 하늘과 같은 나를 헛되이 망상 피우고, 이게 죽일 상자예요. 상당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누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중 그럽니다. 가게 같은 데도 문 닫으면. 헛되이 하늘과 같은 나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냐. 지금 잠을 자면서 웃으면서 오늘 보람때에 가치 있게 요익 중생하는데 잘 사르느냐를 한번 살펴보고 제 것 습관이 된다면 다음 생에 똑같이 어영부영 살고 허상천일, 오늘은 이렇게 대충 살고 내일 잘 살자 하고 맨날 그게 업이 되는 줄 모르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요. 그렇게 살면 인생에도 망치고 다음 생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망치고 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강윤 부처님이 되시기까지는 전생, 이 본생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본생담, 자타카라고 그러는데 범어로 본생담. 이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의 산. 이 본생담이 500가지가 넘어 이해가. 부처님은 전생에 어떻게 살아서 부처님이 되셨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불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제가 불자로서는 특히 어떻게 살 것이냐. 화두를 타파하고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 아니었다 삼맥삼보를 위해서 모든 수행 방법을 동원해서 깨달음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부처님은 꼭 그것만 해서 성불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 되신 게 아니고, 온갖 복력선불이라 공덕을 지어서 부처님으로 오셨다는 것. 여기 두 가지만 소개하면은, 자타카에 나오는 말씀, 열반가에 나오는 말씀도 되고, 한 마리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비둘기가 매가 쫓아오니까 비둘기가 와서 부처님의 공부하는 데 와서 과거생 이야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매한테 잡히게 생겼다니까 부처님이 감추고 매가 비둘기 어디 갔는지 거짓말하고 안내 보내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비둘기를 먹어야 내가 사는데, 목숨이 이어지는데,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 그러면 당신 몸이라도 내놓아라. 그러니까 비둘기 몸 무게만큼의 살을 떼줍니다. 그런데 안 된다, 이 무게 가지고 더 주라. 그러니까 또 올려놔요. 또 올려놔요. 안 된다, 안 된다. 왜? 비둘기 한 마리보다 이게 지금 몇 킬로, 몇 그람이 몇 킬로가 넘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전부 다 떼어서 할절 신처에서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그때서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비둘기 한 마리의 목숨이나 사람 한 분의 한 몸의 목숨이나 평등하고 목숨의 생명의 귀중함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 해서, 비둘기라 해서, 개미라 해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사람의 목숨의 소중함 같이 똑같다는 말씀. 그래서 한 마리 비둘기가 뭐라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던지는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열반경에 나오기도 하고 자타카에 나오기도 하는데, 위법망구. 응? 서강의 부처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나찰이 나타나서 재행무상시 생명법, 그러니까 이거 먼저 소개해서 안 적을게요. 재행은 무상에서 생멸하는 법이다, 소멸하는 법이다, 헤어지는 법이다, 없어지는 법이다. 그거 누구나 다 안다. 그러니
두리번거려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밑에 나찰이 있어. 나 뒷국에도 좀, 사국에 좀 일러주라 그러니까 나는 내 피를 먹어야, 뜨거운 피를 먹어야 일러준다 그러니까 나는 피를 먹고 살아면서 사람 피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몸을 던져요, 나찰한테. 나찰의 몸을 던지니까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라. 생멸이 멸에 마치면 정멸에서 상락과정의 즐거운 낭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 마리 비둘기에서 내 몸을 던졌고 한 마리의 진리,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라는 여덟자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던지는 위법망구,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린다, 버린다.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 위해서는, 진리 한마디를 위해서는 내몸 하나 던진다. 이게 모든 불자들이 소원성취하고 가피 있고요. 성불하고 뭔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이런 진리 하나, 부처님 법문 하나 듣기 위해서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몸 아픈 것도 무릅쓰고 가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러한 삶. 그것이 선근공덕. 부처님은 전생에 500생을 넘겨서 태어나면서 복을 지었고 선근공덕을 지었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근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다는 말씀. 그래서 복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깨달아도 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기입을 양족정 그래요. 복과 지혜가 같이 충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양족으로 부족하신 분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근본은 나고 죽는 윤회에 대해서 벗어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공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교 수행은 왜 하냐? 내 명맹정진을 하고 삼천배를 하고 사경을 하고 108배를 하고 경전독송을 그렇게 철야로 하고 칙명연불을 그렇게 연불을 계속하고 하느냐. 근본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공부다. 원현 스님 말씀 따라 태어나지 마. 고통스러우면 태어나지 않으면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어떻게 사느냐? 항상 이게 화두여야 돼요. 어떻게 나는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나의 업력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내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아니, 비설신의 내 의식작용 가지고는 판단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기다 아니다, 있다 없다 하면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두 눈에 판단만 있다. 지혜가 없다. 공부를 안 했다. 천안, 불안, 해안, 법안이 없다. 수행자의 말씀이 아니다. 사후세계가 없다는 불신의 삶. 사후세계가 없다는 불신의 삶. 광각적 오용락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세계다. 사후세계가 없다는 불신의 삶과 광각적 쾌락, 아니 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의 경계에 쫓아가서 물들어버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삶, 그것은 의식 세계의 삶이다. 요익 중생,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이익을 줄수 있는 자비 연민심의 삶,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의식 세계만 가지고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요익 중생하고 더불어 살고 자비 연민심으로 살수 있는 세상, 유토피아 세상, 연화장 세계, 화장장음 세계에는 기약할 수가 없다. 사후세계를 믿는 삶은
삶을 태도가 질이 다르다. 내 씨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으면 사후 세계로 이어지고 상속되고 다시 태어나는 데 연결된다면, 인과를 믿는다면은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육안, 두 눈 가지고 사는 세계, 시야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분법의 판단, 그것을 이제 의식의 삶, 앞으로 의식의 삶, 반야의 삶 얘기를 좀 많이 드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의식의 삶과, 의식의 삶은 범부중생 윤회의 삶이요, 생사윤회 삶. 근데 반야의 삶은 생사해탈의 삶이다. 생사해탈했으니 나고 죽고 죽는 죽음이 없죠. 이것은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삶,

의식의 사항과 반야의 삶. 의식의 삶은요, 조그만 반야신경제로 해석하면 좀 이해가 빠르겠네요. 반야신경이 무한히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한히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초법, 무한히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초법, 눈, 귀, 코, 입, 내 몸뚱아리하고 의식하고를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눈으로 색을 보잖아요. 대치로. 그 다음에 귀로, 아니, 귀로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자가 붙었어요. 반야신경에. 그래서 반야신경 내용은 뭐냐면, 의식으로 살아가면은 아재아재 봐라, 아재 건너갈 수가 없어, 저 언덕에. 능제 일체고가 될 수가 없어. 일체 고통에서 능이 제거할 수가 없어, 의식으로 사는 삶은. 왜? 육적, 안이비설신을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육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섯 가지 도둑놈.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맛만 보려고 욕심 부리는 거. 도둑놈 심보다 이거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더라네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지. 그래서 이 무안이비설신 무색성향미촉법이라는 건 의식으로 살아가는 한은 구경의 열반, 열반에 갈수 없어, 니르바나 갈수 없어, 생사에따라 할 수가 없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눈으로 보고 있다 없다, 다음 생이 있다 없다, 눈으로 보니 사람 죽은 지 사라져서 없어. 그런데 뭐가 있긴 뭐가 있어, 다음 생이. 그것은 특징적인 게 이제 무안이비설신이가 뭐냐면은요. 이건 안목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안목 그 사람 안목을 얘기할 때 응?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할 때 이것은 가해성 얘기이지만은 우리 육안이에요. 티끌 하나 들어가면 눈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육안. 오리도 심리도 못 보는 이 눈, 육안. 의식의 세계는 육안의 삶이에요. 의식의 삶은 육안의 삶이다. 그럼 여기 반야의 삶이란 말이 나왔는데, 반야의 삶은 네 가지 아니다.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이다. 부처님은 오안이 있다. 다섯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 범우중생은 육안만 가지고 있다. 육안은 이분법이다. 있다 없다. 깨끗하다 더럽다. 많다 적다. 너는 좋고 너는 나쁘다. 너는 내편 아니다. 이것이 의식으로 사는 세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초법이 없을 무자가 없어. 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없다던데.

육안 판단에는 없어. 그 다음에 중간에 무의식계. 의식계가 없어. 의식계는 없어. 의식 세계는 진리 세계에서는 없어. 행복의 세계에서는. 반야의 세계에서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응?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반야에 의지한 거로 삼세제불이 구경 열반을 이루었어. 열반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식의 삶과 반야의 삶을 잘 보아야 될 것이 두 눈만 보고 판단하는 이 세상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관견, 대론관자. 그 세계만 가지고 사는 세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 삶이 육안의 삶이고, 어? 의식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식에서만 갇혀 있는 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그런데 반야의 세계에서는 천안, 불안, 해안, 예? 불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윤회가 허구 아느냐 하는 차이가 반야의 삶과 의식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이건 의식세계예요. 더러운 세계에 있으면 더럽다 그래. 그런데 연꽃은 항상 깨끗해.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물들지 않고 깨끗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염상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허공 그냥 설명할게요. 처염상정이나 세간에 있으면서도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거. 세상에 있다는 건 의식의 세계, 의식 세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살아가잖아. 좋다 나쁘다. 그런데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거. 무에자재하게. 무에자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걸리랬자. 무에자재, 생사자재하게. 그래서 의식에 우리 불자들은 건너가자 건너가자 어서 건너가자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성의재 무죄사바 뭐냐면 의식의 삶에서 반야의 삶으로 건너가자. 여기는 생로병사의 윤회가 있다. 괴로움 뿐이다. 반야의 세계 가야 다시 태어난다. 네가 법신으로 색신에서 의식의 세계는 색즉시공으로 얘기한다면 색신이고 반야의 세계에 가면은 이제 이게 법신이죠. 법신이고 법의 몸. 색신의 세계는요, 이거 시붕어다 내가 이제 힘들다고 그랬잖아. 맨날 아프고, 예를 들어서 더럽고 깨끗한데 걸리고, 이쁘고 안 이쁜데 걸리고 살아서 갈등하고 대리만 겪고 살아. 그런데 법신의 세계, 예? 여기는 사안의 세계니까 걸림에서 허공과 똑같아. 연꽃이라는 얘기가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이 피어나. 그래서 처세간 여허공, 처세간 여허공, 여련화. 연꽃과 같이 물들지 않고 피어날 수 있느냐. 불착수. 응? 그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피어난다. 연꽃과 같이. 그래서 다음 생 윤회에서

얘기할 때 극락세계 가는 걸 연화장세계 간다고 그래요. 연꽃 세상에, 연꽃으로 핀 세상에 간다. 그래서 모든 불교의 모든 탱화나 모든 불교의 꽃은 연꽃 아니야. 등도 연꽃이고. 그래서 의식의 세계는 우한이비설진 무색성향미특법이라 하겠듯이 생로병사의 윤회의 삶을 사는 것. 행복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거 하면 불행이고, 불행하면 행복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세간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허공과 같아야 걸림없이 살자. 있다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갈등을 겪고 살지 마라. 갈등을 겪으면 대립하게 돼요. 대립 갈등을 떠나는 삶. 대립 갈등 없는 행복은 그런 진짜 행복이에요. 있고 없고는 뭐 조금 덜 먹고 덜저저저 입고 살면 돼. 그렇지만 아무리 가진 것만 해도 맨날 대립 갈등하고 지키느라 힘들고 형제지간에 싸우느라 힘든 게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윤회의 삶에서 얘기할 때 의식의 삶은 범부중생의 윤회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의 삶이다. 반야의 삶은 의 반야바라밀, 입법중생, 부처님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공송반야지에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저의 오늘 시간의 정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삶의 보탬이 되고 보람이 있었으면 ARS 060 800에 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L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더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음을 싫어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남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살생하지 않을 때라야 불멸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늘 사랑을 베풀고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제나 장수를 누리고 편히 잠들어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我只管会教我，只只教我，带着只管那你的空家的。

太阳落山了啦。有一丛的大树，树下有一个真大的井，内底有水啊。天慢慢地暗落来了。在高滚啊，都拢起立伫树顶咧休息。

手机呢，挡袂牢咯。登去，搞啊，就堆落去，堆堆倒落呢，堆落去最底。

伊就提婆达多啊，安尼伫咧闻声起舞，和这个僧团呢也不得安宁哦，所以呢也变成了佛陀随迄个境界讲阿弥陀佛。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안 계신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죄를 짓고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갖가지 고난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마침내 잠시라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안 온케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뭐 재형숙백 왕생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에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부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오직 마음의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근본이다.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끝없는 선행을 베풀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 묻는다면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6: 되는데.
5: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가난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아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어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산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나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밥을 옥상수호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경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

사원제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사원제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사원제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0: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1: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2: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지니

0: 이고 한 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 원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0: 봄원품의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나의 아름다운 성품, 나의 모습은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보여줄 수가 있지야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 그것이 지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0: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행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문화 공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트 갤러리 개관에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진각복지의 현 주소를 짚고 시대 변화에 따른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창교 정신을 되새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복지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불교TV가 홍제사 본존불 불사 일대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평화를 발언한 생각이 불자의 성보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놔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를 담은 불교 경전 금강경이 선명한 현대 불화로 피어났습니다. 전통의 장엄함에 과감한 현대적 색채를 더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행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문화 공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아트 갤러리를 개관하고 문화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고즈넉한 수행도량에 예술의 향기가 더해집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이 지난 24일 문화와 수행, 예술이 어우러진 아트 갤러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 주지 미러스님, 대구큰절 대륜스님을 비롯해 각 도량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해 갤러리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2: 훌륭한 그런 유물을 이 장소에서 모셨다는 것은 평소에 해주 스님의 원력이 스님들 잘 모시고 불법 잘 닦고 본인이 사람 사람마다 전부 다 부처라 했으니까 사람 사람마다 본인이 다 부처가 되기를.
1: 새롭게 문을 연 아트 갤러리는 200여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소장 작품과 유물 300여 점 가운데 엄선된 100여 점이 먼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회화 작품과 다양한 민속 유물이 한자리에 전시된 가운데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작품 4점도 함께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3: 절에 들어오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박물관을 많이 상자가 하는 이런 이제 절에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0: 있고요.
1: 종정예와 우학스님은 개관식에 이어 민속 갤러리를 둘러보며 작품을 감상하고 민속 전시실에 마련된 옛 생활 유물들을 살펴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또 케이부타 빌리지 세계명상센터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둘러보며 수행과 치유,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포교 공간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0: 불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러한 포교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다가 불교하고 가까운 그러한 미술 작품들이 좀 많으면 포교하기에도 좋고.
1: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이번 아트 갤러리 개관을 통해 수행 중심 도량을 넘어 문화와 예술, 명상이 공존하는 복합 불교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포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진각복지의 현주소를 짚고 시대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창교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복지 방향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AI 시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간 존엄과 공감, 윤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상황. 진각종이 밀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 진각복지의 현재와 밀교적 사회복지의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이 종교적 전환으로 이루어야 할 교화 활성화, 또한 시대적 요청인 초고령 사회의 방향성과 은퇴하는 교화 스승이나 성직자의 노후 복지 등에 관한 다섯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모으고
3: 노인과 아동 등 생애 주기별 돌봄과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등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3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 재단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맞춘 새로운 디지털 복지 모델의 필요성을 들며 자비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복지 실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 비전은 종교적 성원을 지역사회 공공선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진각종의 사상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 개인의 수행을 사회적 자비로 확장하는 구조를 복지 현장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재단은 법인과 산하시설이 하나의 방향 안에서 협력해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6: 종단의 가르침을 복지 현장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고 자비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복지 실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종단의 자비정신과 현실정화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더 따뜻하고 더 신뢰받는 복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3: 종단은 내년 창종 80주년을 종단 쇄신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종단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불사로 평가했습니다.
7: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알찬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각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종단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한 진각복지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3: 회당 대종사가 설한 세간과 떨어지지 않은 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진각복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이번 지혜의 모음이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2: 동국대를 졸업한 선배들이 30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모교 발전을 위해 동국대 졸업생이 중심이 돼 출범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어제 재학생 36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장학회 문선배 이사장은 문화유산학과 정석영 학생을 비롯해 15개 단과대학 대표와 대학원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후배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동문 선배들의 정성에 힘입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1995년 동우장학회로 출범해 2009년 동국장학회로 개편했으며 모교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탱크와 해군의 군함, 공군의 전투기 부품 등 전쟁 무기를 녹여 지난 4월 불사 원만 회양을 이룩한 계룡대 홍제사 본존불. BTN 불교TV가 홍제사 본존불 불사 일대기를 한 편의 다,

0: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대한민국 21세기, 호국불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특집 다큐,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언하다입니다. 전쟁 무기를 땅속에 묻고 그 자리에 무장사라는 절을 세운 삼국유사 태종 무열왕 이야기에서 불사의 영감을 받은 조교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단지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홍제사 본존불 불사의 원만 회향을 이끌었습니다. 불사 과정에서 홍제사의 본래 창건 목적인 호국불교 총본산으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전국 전후방 각지에 포진된 군승 전원의 결집을 이뤄내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2: 1700도의 용광로에 무기의 샘물이 녹아들던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조 작업이 아니었고 전쟁의 업이 소멸하고 자비의 원력이 피어오르는 살아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 홍제사 주지로서 불사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신도들을 결집해 100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 불사 원만 성취기도를 봉행한 원경스님. 성인 남성 두 명의 키를 넘길 정도 길이의 연기문을 작성해 불사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불상을 모시는 일을 넘어 호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기치와 수행력을 견고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 연기문을 딱 펼쳐보는데 빛이 거기서 딱 나오는 것 같다 그럴까요? 눈물이 갑자기 나서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기적처럼 마음과 마음이 점점 전해지더니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1: 뜻하지 않은 화마로 작업실은 물론 조성 중이던 홍제사 부처님을 잃었지만 총본산 부처님을 모신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제작에 착수한 불모 서칠교 작가. 최초 흙으로 부처님을 빚어 주조틀을 만들어 쇳물을 붓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다듬는 장인의 모든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손길, 한 줄의 주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본존불과 더불어 천 개의 원불도 직접 완성했습니다.
4: 되게 좀 와일드합니다. 그 주변의 온도 그리고 쇳물이 흘러내릴 때의 어떤 그 색감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오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21세기 호국불교의 역사를 품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성보로 당당하게 빛난 호국불교 총본산 홍제사 본존불. BTN 특집 다큐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언하다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오후 4시, 29일 낮 12시 총 3번 방영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한반도 평화와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가 어제 속초 청소년 수련관에서 입학식을 열고 교육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 인증 과정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가치와 미래 비전, 북한의 전쟁 인식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교육을 받은 뒤 오는 27일에는 고성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을 방문하는 현장 순례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평화를 염원하는 스님과 제가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연등회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570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4일 부산 광안동에서 사무총장 석산스님과 각 종단 사찰 실무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행된 부산연등회의 성과와 개선점 공유를 통해 내년에 진행될 연등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무총장 석산스님은 올해 부산연등회는 각 사찰과 단체 실무자들의 노고 덕분에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불교 문화 전파와 포교 활동에 매진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등회 발전에 기여한 해운대 자비선원의 최우수상을, 우수 개인에게 아이디어상을 수여했으며 지난 30여 년간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사하는 부산불교연합회 주재형 국장과 서보인 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를 담은 불교의 대표 경전 금강경이 선명한 현대적 불화로 피어났습니다. 전통의 장

0: 장엄함에 과감한 현대적 색채를 더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완성해낸 전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이지수 기자가 관람했습니다.
1: 법문을 듣는 제자들 위로 내리는 꽃비. 처녀들은 노래하고 상상의 새 가릉빈가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춥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법한 후 환희심이 가득 찼던 순간을 담은 장혜경 작가의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금강경 설법 후 꽃비가 내렸다는 전승에서 영감받아 진리를 마주하고 기뻐하는 사부대중의 모습을 친근한 표정으로 담았습니다.
2: 기원정사의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불자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해져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그 느끼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 집착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설하는 불교의 대표 경전인 금강경. 작가는 금강경을 주제로 한 불화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생동감 넘치는 화풍으로 경전 속 세계를 펼쳐보였습니다. 부릅뜬 눈과 과장된 근육을 가진 팔금강들은 해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붉고 푸른 바탕 위 화려한 금선으로 그려진 보살상들은 장엄하면서도 따뜻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과거 해외 수도원 벽화가 현대 재료로 보수되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던 장 작가. 전통 재료만 고집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비단이 아크릴 물감으로 화사한 색채를 극대화했습니다.
2: 그 아크릴로 보수를 해도 괜찮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why no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도 근채도 사용을 하지만 아크릴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해서 채도와 명도를 이제 높였던 작품이거든요.
1: 전시장 한편에는 유튜버 선율지기가 장 작가의 그림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영상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관람객들은 시각과 청각으로 전시장 가득 울려 퍼지는 금강경의 세계에 함께 공명하게 됩니다. 작가는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사국의 구절을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뜻을 받들어 작은 북끝으로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2: 행복한 시간이자 또 수행이자 삼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수행의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그 저의 이제 그림은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글을 넘어 화려하고 친근한 그림으로 피어난 부처님 지혜. 장혜경 작가의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마이산탑사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스님이 지난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감룡장학회 마이산탑사 신도회 사단법인 붓다 임원들은 지난 24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전충성 군수에게 장학금 1,000만 원과 저금통 8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후원을 약정한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스님은 1년 동안 정성껏 모은 동전 저금통은 지역 교육 발전을 바라는 탑사 4부대중의 작은 정성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자비의 손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춘성 군수도 이감룡 거사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탑사에서 기탁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 네거티브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소식,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사찰과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한양선과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18곳 주지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난 4년 종무행정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백운당 지흥대강백의 6주기 달해제를 하루 앞둔 6월 11일 저녁, 담양 용흥사 인근에서 회동한 18개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진우 스님의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한국불교 박람회가 청년 세대의 활기찬 장이 되고 연등회가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쉽고 간단한 명상법이 K명상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아울러 사찰 관람료 문제와 전기료 지원 등 종단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며 큰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아가 오는 9월 다가올 총무원장 선거가 새로운 불교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장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내는 선거 과정의 네거티브와 저열한 비방 행위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양의 수도 성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관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조선의 수도 방어체계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조계종 역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등재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종교 공동체의 역할 반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양의 수도 성곽은 숙종대 축성 당시 순군이 동원되는 등 불교계와 인연이 깊지만 세계유산 지정 시 뒤따를 보존 규제로 불사와 신행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교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의 관점에서도 성곽만 남고 공동체의 기억이 배제된다면 가치가 설명되기 어려우며 정작 영향을 감당해야 하는 사찰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불교계는 모두에게 환영받기 위해 국가유산청, 지자체, 사찰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교활동과 유산 보존의 조화를 모색하며 지혜를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교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시를 감상하며 일상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6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언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

0: 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0: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대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 그것을 따르는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바로 우리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두죠. 근데 불교가 또 다른 종교와 달리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넓은 여유 있는 시선을 갖기도 하죠.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다 보니까 그 신의 영역을 인간은 넘어갈 수 없고 신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근데 불교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이다 라고 해서 수행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서양의 종교나 그 종교만 배웠던 분들은 되게 놀라세요. 신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 종교의 교조이신 부처님을 너가 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불교는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신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물주, 창조주라고 하는 God,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신 자체는 있다라고 두지만 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 중에서도 마지막 천, 네바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때때로 신이라고 해서 화엄성중같이 이렇게 모셔두기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그런 모습으로만 봐서 하나의 윤회 중생 정도로 봅니다. 즉 신조차도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부처님조차도 원래 2600년 전 네팔에서 태어나신 태자 고다마 시타르타였다는 한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게 사유하시다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즉 우리 누구라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부처로 만들고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그대로 부처가 되다라는 내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부처가

되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가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대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수행을 통해 나만 깨달아서 그렇게 법을 얻었다라는 게 아닌 부처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함께 할 수 있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홀로 깨달은 건 그냥 혼자 깨달았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우리는 크게 존경을 두지 않죠. 하지만 홀로 깨달았었어도 그것을 다시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 회향하고 전법과 포교를 한다면 그때부터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깨달은 존재, 부처님의 두 번째 이름인 은공을 아르하트라고 해서 훗날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상자부불교의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서 약간 독각과 같은 이미지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서 중생과 함께하려고 한다라고 이런 개념을 두고 있죠. 즉 불교가 추구하는 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나를 발견해 하나의 독립적인 아가 아닌 무아를 알아 함께 사는 진화를 통해 부처로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그 존재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아 우리가 연기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걸 알아 그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기도 해서 이 모든 작용이 그대로 부처가 되며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치열하게 비교하고 경쟁해 갑니다. 쫓아가고 따라하고 닮아가고 비교하는 지금 이 세상이죠. 근데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비교하는 건 결국 똑같은 삶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한 명의 존재로서 존귀하게 태어났건만 왜 그것만 따라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살불살조라고 좀 험악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진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흉내내고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승상도를 종귀해 삼귀를 통해 불교인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승가의 일원으로서 수행해 나가지만 그것만이 아닌 그 법의 끝에 가서는 내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태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2600년 전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등불이 계시고 미래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불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훗날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법장불이겠죠. 모두는 각자의 역할로서 각자의 수행을 통해 각자의 깨달음을 살아갈 것이죠. 단 하나도 쫓아가고 따라가고 똑같아지려고 하고 비교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으로 각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경전에도 8만 4천의 8만 대장경이 있는 겁니다. 8만 개의 경전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갖고 모두가 다른 직업으로 행동해 살아가기에 거기에 맞는 것으로서 자신의 것을 찾아 그 수행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행자의 모든 행은 수행이다. 우리가 왜 똑같은 사람이 되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또는 손주들께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마 너희들의 삶을 찾아 그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생활,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생활, 성격, 인생 속에서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서 만나면 죽게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복사된 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여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적으로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복제된 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이어도 되고 저 사람이 나여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의미인 거고 즉 그 도플갱어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처럼 나와 똑같은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연등회 때 BTN을 통해서 같이 이 연등회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광우스님, 고금스님, 저 이렇게 셋이서 오계훈 아나운서님이랑 연등회의 모습을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었는데 이 세 분 성격이 다 다르죠. 광우스님 엄청 귀엽죠. BTN 사랑합니다. BTN 삼행시

저한테 시키면 절대 못합니다. 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BTN의 대표 방송들 많죠. 우리 뭐 방금 말씀드린 광우스님의 소나무 가피, 또 우리 붓다로드의 자연스님, 또 앞에 한국학 에세이를 하셨던 우리 문광스님, 또 저 법장. 이 네 분의 방송도 스타일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와 진짜 다 다르구나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거나 따라하면은 그 방송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하시면 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 BTN 속에서 골라보는 재미, 골라 배우는 즐거움, 골라서 함께하는 수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똑같으면 그리고 방송국에서 안 쓰죠. 결국엔 그 스님이 다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로, 서로 다른 삶을, 서로 다른 수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저의 투게더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는 거죠. 종종 제가 법회나 강의, 강연 때 저를 보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새는 오시면 되게 깜짝 놀래요. 아 스님 투게더 때 본 거랑 실제로 보니 또 다르네요. 그러게요. 제가 또 좀 섭섭해하는 건 방송보다 실물이 낫습니다라고 하는데, 방송은 여러분 이 메이크업을 해주신 거라 이게 더 좋아야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공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서면 에너지가 훨씬 셉니다. 방송은 조금 더 이게 억제하고 속도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야 되지만, 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법회에서 만날 땐 그때는 제 마음대로 다 해도 되죠.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드리고, 제가 예전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 가리킬 때나 지금 동국대에서 강의할 때나 여러분 법문할 때 항상 똑같은 점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이 가슴팍이 땀으로 다졌습니다. 딱 여기만 다져져요. 다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걱정들 하세요. 아, 좀 여유롭게 좀 쉬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자, 근데 생각해 볼까요? 제가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면 여러분들 들으러 오셨을 때 실망합니다. 그렇죠? 제가 있을 때만큼은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데 가서 편안하게 하세요 라는 말이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어떠한 법회이든 어떠한 법문의 자리든 어떠한 강의든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걸 할 거였으면 그거 돌려보면 되고 우리 BTN의 유튜브를 보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법문 자리나 강연 자리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생동감, 그때밖에 가질 수 없는 그 다른 것을 더 느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하루 속에 끊없는 인연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장면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하는 이 순간 그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는 서로의 다른 감정을 계속 교류하며 그 연기적인 작용을 이어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그 속에서 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함께한다라는 그 투게더의 가치는 우리에게 큰 가치를 전해줄 겁니다. 그 가치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증명받고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굳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주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같이 이야기만 나눠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사람, 또는 있기만 해도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나와 의견이 항상 다른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루일 것이며 어제도 하루였고 잠시 후도 여러분의 또 다른 하루일 겁니다. 이 매 하루하루의 찰나찰나를 우리는 그 속에서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는 인연들과 그 하루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복잡한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일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어떠한 걸음으로 어떠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놓치는 순간 휩쓸려 갈 것이며 주변도 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습과 생활과 성격과 인생이 모두 다른 만큼 이 세상에는 8만 4천의 다양한 삶이 지금 이 순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간다라는 게 온전한 나로서 나를 발견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습, 생활, 성격, 인생 매 찰나찰나 수없이 달라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관음의 눈이라는 염주알이 있을 정도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관자재보살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 확인됨 속에서 우리는 그것과 어그러짐 없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자유자재가 되는 것이죠. 자유자재는 방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툼이 생기죠. 자유자재라는 건 모든 것들에 부딪힘이 없이 싹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죠. 그거는 확인돼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속에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타인을 나와 적대시하거나 타인을 계속 부딪힘에 경쟁의 상대로만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8중계 간석가회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인색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가난한 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던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늘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이나 한 개송 티끌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꾸짖어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이제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인연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낮게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죄가 될 것이고 그 죄가 된다라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것이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나에게 회향돼서 돌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함께 할 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건 결국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름을 인정하는 건 자비의 첫 걸음입니다. 함께 지금을 살고 함께 내일로 나아가자는 바로 공경의 합장의 마음인 것이죠. 합장이 원래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양손을 다 보여주고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였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해칠 마음이었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손을 모으는 거에서 합장이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이 합장을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예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합장을 통해 서로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고 나도 배려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그냥 합장해서 인사하는 거죠. 누가 보이건 그냥 안녕하십니까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성불하십시오 라는 그 배려의 한마디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이 수행이 돼서 행복으로 나아가 더 나아가서 성불 원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십시오 라는 그 마음인 것이죠. 여기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구해와서 보여드립니다. 동그랗게 돼서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라고 쓰여져 있어서 피부색도 모습도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죠. 단 한 명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보임 속에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후에 깨달으실 모든 중생의 종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우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법으로 이끌
중생이 이

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시죠.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무릇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에는 즉 온갖 중생이라는 거 하는 건 이런 종류다라고 해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화연하여 태어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 즉 인식작용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의 경지로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해서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 때때로 이 생명, 중생에 대해 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오래된 종교이다 보니 그 시대상에 따라 또 시대에서 등장했던 경과 율과 론에 따라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 있는 존재, 특히 그 중에서도 오도윤회, 육도윤회가 생겨나기 이전이죠. 즉 윤회하는 중생만을 생명으로 봤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천. 오도는 여기서 아수라가 빠진 것이죠. 즉 우리가 윤회하는 모든 공간에 있는 것만 생명이라 했죠. 그러다 이후에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때도 중생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선종이 등장하며 바뀝니다. 산천초목 실계성불, 산천초목조차도 모두 다 성불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화두가 등장하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건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승정종분의 이후의 내용이 등장하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충도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라는 건 부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모두가 부처인데 표현할 게 중생밖에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야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천초목실계성불에서도 이야기되는 그리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라는 건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불성을 믿고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모든 존재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불법이 아닌 것이 없으며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종종 이 휴머노이드와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종종 화두를 바꿔서 AI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AI 자체에는 불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머신, 기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머신을 우리가 두지 않죠.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식을 집어넣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묻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머신이었을 때의 그 모습은 불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작용에 의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AI라고 하는 활용되는 그것으로 봤을 땐 내가 불성이 있고 여러분이 불성이 있고 우리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불성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와 함께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정종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형상이 없는 것은 우리가 무색계 중생까지는 표현합니다. 근데 다음이 중요하죠. 인식작용,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 여기에는 물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위에 생각이 있을까요? 흐르는 물에 생각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나르마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쓸 때 물수변에 갈 것자를 씁니다. 물 흐르듯이 물 가는 모습이 법과 같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며 무언가가 물체가 있으면 그거를 밀쳐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품어가면서 자신의 흐름과 같이 둥글게 만들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설령 AI라 할지언정, 바위라 할지언정, 개라 할지언정 우리가 그 가치의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인정해 줄 줄 안다고 하면 그때 부처 아닌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 가치만으로 그것이 있다, 없다, 불성종자냐 아니냐를 논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더 많은 생명들, 더 많은 존재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머신으로서의

AI에게 불상이 있냐 없냐란 마치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에 불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화면 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화면을 통해 제가 투게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이 속에 많은 경전의 내용,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머신이, 이 화면이 보여주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지금 여러 카메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자체에는 불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를 함께 해주고 여기에 비춰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작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몸소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어남도 모습도 삶도 다르지만 모두가 지금을 살아가고 지금을 함께하는 단 한 명의 단 하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신 것이죠. 함께한다라는 건 서로의 가치를 존귀하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존귀함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존귀함을 잃고 우리의 살아감에 대해서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체중생 실유불성 한 명 한 명 모두가 부처이며 부처님이십니다. 여기 너무 예쁘게 우리 아기 동자 스님들이 계시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피부색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달라요. 되게 좀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을 이렇게 동자승으로 모셔서 모습을 만든 것이고 아기들도 낯선지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여기 우리 피부가 조금 까만 어린아이는 더 신기한지 막 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습에 차별과 불만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 보시면서 아마 좀 웃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귀여워라 했을 텐데 그 귀여워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일체중생 실효불성을 실천하신 그 순간입니다. 그 행복한 마음, 그 즐거운 마음, 그 정말 때묻지 않은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 주십시오. 그 환히 바라봐줄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눈빛과 그것을 청정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좋은 표현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우리의 신구의가 그대로 청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업의 신구이지만 그것을 삼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삼법으로서 오히려 자비롭고 행복하고 좋은 법다운 말로 그들을 표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알고 모두가 부처임을 깨달아 가치가치로 오늘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플갱어 이야기와 같이 나와 똑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으면은 내가 이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나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닮았을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저로서 한 명의 존재한 존재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한 분으로서 너무나 성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서로의 존귀한 삶을 인정해 줄 때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아, 저분도 저렇게 존귀한 삶을 정말 애써서 살아가시는구나. 이게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역설적이면서도 법다운 생각인 겁니다. 모습과 외모와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 삶의 모습을 인정해 줄 때 다름을 알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 모두가 각자의 부처의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정말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수많은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33간당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 보살님인데 천 한 분이 모셔져 있는데 천 한 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깎다 보니 비슷하고 닮을 수는 있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 한 분 중에 자신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란한 광명이 비추었습니다.

쉬고 있죠. 즉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천 한 분의 관세음보살이 계시듯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듯 여러분의 삶도 천수천안 84,000 각기 다른 모두의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삶의 자비의 광명은 지금을 비추고 그리고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요 부처인 것과 같이 여러분 곁에 관세음보살이 지금 옆에 계시며 행복은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무언가 나를 이끌어주는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당겨주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 옆에서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미래의 부처님 이름이 미륵보살, 미륵불입니다. 마이뜨리아라고 하는데 마이뜨리아의 어원 중에는 미뜨라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미뜨라는 친구라고 번역됩니다. 즉 도반, 인연입니다.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 지금 내 곁에 있는 도반과 인연들이 나와 함께하는 관세음보살이며 중요한 인연임을 알 때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며 미륵부처가 돼서 내 삶에 지금 이 순간 화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건 행복하기 위함이며 나만의 행복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은 단순히 즐거움과 재미일 것입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재미를 넘어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금 노력하는 건 그들과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새 법문이다, 강의, 또 이렇게 투게더를 위해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하면서 참 때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힘든 건 없습니다. 왜 힘들지 않냐면 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행복하게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고 이 행복 속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의 수행에 대해 감사해 주시고 저는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 순간을 승려로서 이렇게 불교로서 또 제가 공부한 계율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면 이미 그대로 부처이며 그대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로 인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이 상태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것이 변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나에게 특별한 변화가 막 생기는 그게 아닌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중생과 함께 그대와 함께 열반의 즐거움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삶으로 나 혼자만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애쓸 것이며 그때는 그 이후에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으며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발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손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많은 것들을 꾸며놔도 단 한 명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장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허름하지만 사람을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할 줄 알고 그분에게 정성껏 무언가를 만들거나 먹을 것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 맛에 반해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빨리 행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다음에도 여기로 가서 먹어야겠구나. 아니면 또는 다음에도 여기에서 시켜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바로 들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어진 것이죠. 근데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 돈벌이만 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하게 되면 곧바로 망하죠.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 속에 노력이 들어가고 노력 끝에 사람을 귀하게 대할 때 그때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어놨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금세 사라집니다. 어쩌면 요새 가게들이 오래 못 가고 금방금방 바뀌는 것도 그와 같이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차리면 성공한데, 이거 차리면 돈 번데,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없죠.
그렇게 되

되지 않다라는 건 돈벌이를 안 하는 저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잘된 사람은 그것을 하기 위해 엄청난 연구와 노력과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겉모습만 보고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나도 하면 되겠다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다 안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로서 존귀할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투게더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도 이 투게더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계유를 전공한, 특히 보살계를 전공한 스님이다 보니 특히 방송을 처음 의뢰해왔을 때 여러 가지 거를 의뢰가 있었지만 꼭 계율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송국에서도 처음에 좀 난처했었어요. 계율로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일본에 계신 일본 분이신데 우리 교수님도 NHK라는 일본의 방송국에서 불교를 또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문도 얻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원래 많이 알면 못 가르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조언도 구하고 또 여러 선배 스님들의 방송도 참고하고 또 여러 스님들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들도 했죠. 투게더 1화에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전에 쭉 보시면 굉장히 부단하게 바뀌어나가는 것들이 볼 겁니다. 화면의 모습, 글씨체, 크기, 색깔 단 하나도 고민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게 그리고 이제 100회 가까이 다가가죠.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투게더를 잘 담기 위해 우리 PD님을 비롯해 카메라 감독님, 음향 감독님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 나아가 BTN에서 이 방송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 단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욕심이 아닌 모두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투게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게더로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모든 하나의 일은 주변을 둘러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노력과 함께함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한 비결로 아까 사람이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장사를 넘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선 함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잘났고 나 하나 똑똑하고 나 하나 많이 알고 있다. 그냥 그러면 하나일 겁니다. 하나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통해 열을 갖기 위한 일직일체 다지기를 실천하기 위해선 나의 하나가 아닌 우리의 하나로 함께하는 하나로 바라보는 순간 10의 다의 하나가 돼서 일직일체 다지길 그리고 그 다지길 속에 하나가 다시 완성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인연들이 곁에 계실 것이고 지금 이 투게더를 보고 계신 이 순간 저와 함께 또 하고 계시고 우리 투게더를 함께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은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치의 가치를 알아주어 함께 투게더로서 법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대로 법의 열반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비록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바라봐주는 순간 우리는 외롭지 않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모두가 부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모두의 부처가 한 명 한 명의 삶에 행복을 갖고 오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향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소중한 인연들과 법다운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0: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0: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심호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모세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운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요.
1: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3: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4: 초심 잊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5: 고마워. 나도.
1: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0: 자, 하나 둘 셋.
6: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5: 1번 하겠습니다.
6: 연애요?
1: 1번. 연애? 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B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타로드 부타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주리반특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리반특 이야기, 그리고 앙굴리마라 이야기. 앙굴리마라 이야기 먼저 하고 주리반특 이야기 해드릴게요. 유적에 가보면 사위성에 가보면 수사타장자 집터에서 바로 보이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주리반특 앙굴리마라 스투파가 있습니다. 앙굴리마라 기념탑. 이게 앙굴리마라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이게 뭐 하는 건지 나 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이름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지만이에요. 손가락 목걸이.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꽃 목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해주는 뭐 발리나 이런 데 가도 그런 거 호텔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 해주는 거 뭐 이렇게 꽃 목걸이. 그래서 그런 쪽은 아열대라서 꽃이 흐드러지게 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장식으로 많이 해주는 거고 그런 걸 화만이라고 합니다. 화만, 꽃목걸이라고 하고 앙굴리마라는 치만, 손가락 목걸이, 손가락으로 꽃 대신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목걸이를 걸었다라고 하는 참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걸 탑까지 세워줘야 되나 싶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얘기는 해볼게요. 내용은 간단해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조금 성실한 그리고 좀 잘생긴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고 그래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에게 젊은 부인이 있대. 스승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는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독신 종교가 있고 하나는 이제 결혼하는 종교가 있고 유교, 개신교는 결혼하는 종교. 뭐 천주교, 불교는 독신 종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결혼하는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과 제자를 균등하게 둘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불교 안에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결혼을 안 하지만 뭐 다른 종단들은 대부분의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절을 계속했어. 그런데 내 자식은 출가를 안 했고 내 제자는 출가한 제자가 있는 거야. 제자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누구한테 넘어갈 거냐. 가만히 놔뒀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 상속입니다. 법상 자식 상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제자하고 내 아들하고 싸웠어. 자, 누구를 편들 거냐? 누가 정의롭냐? 이제 결혼해서 있으면 부인이 있잖아. 그리고 제자가 있는 거고, 이 제자가 지금, 앙굴리마라.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스승이, 이게 이제 이게 가족이 있으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관계들이 진짜 어려워. 그냥 생각을 해봐. 그게 지금 개신교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내가 교회를 하나 새롭게 크게 만들었는데 나를 도와준 그런 목사들이 있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도 비슷하죠. 뭐 제자하고 아들하고, 자, 어때? 어디에 더 무게 비중이 더 커질까? 공자 때도 벌써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의 수제자인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아버지가 안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노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었던 수제자인데,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수레 같은 걸좀 하면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잘 해주면 어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랬더니 공자가 내 아들 죽었을 때, 내 아들 잉어가 죽었을 때, 백어거든요, 백어. 공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었을 때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약간 제자와 아들 간에 이렇게 관계 설정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논어에 또 어떤 구절도 있냐면 공자의 인물평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들한테는 좀 특수한 걸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 아들을 제자들이 좀 찔러받는가 봐. 근데 공자 아들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자 아들인 그 공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아, 우리랑 똑같은 걸 배우는구나. 그래서 스승님한테는 사적인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주자는 자기 아들한테는 제자들한테는 공부는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인격 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신유학에서는 위기지학, 자기를 위하는 공부. 그러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공부라는 게 아니고 수양의 공부. 그래 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과거 시험 공부시킵니다. 그런 공부를 위민지학, 백성을 위하는 공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수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맨날 공부의 목적은 청취가 아니야. 그런 출세가 아니야. 야, 이게 수양을 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고 도덕적으로 되고 성인 군자가 돼야지! 라고 말해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쪽집게 이런 거 하고 있죠. 참. 인생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전에 물어봤다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유교 배울 때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이거 좀 추져본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감탄했죠. 인간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자가 얼마나 인간적이냐. 이래서 선생님인 거다. 그렇게 평등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이지 않아.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 아, 내가 보기엔 내로남불. 내로남불 같은데, 인간적인 건가요,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멸사본공 하려고 하는 사적인 거를 줄이고 없애고 공적인 걸로 균등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콩깍지가 막 유교 하시는 분이니까 콩깍지가 막 바짝 끼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주자는 인간적인 분이다. 이래서 대단한 분이다. 그럼 평등했으면, 그 봐라! 그래서 대단한 거다. 나 그래서 종교구나. 이런 생각을 해. 아, 이래서 유교도 종교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여기에 앙골리마라가 있는 거고, 이 스승이 능력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아, 스승이 보통 능력자가 아니야. 그래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죠. 또 이게 또 능력자입니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영감이 안 보이고 제자가 보이더라. 야, 이게 무슨 사랑과 전쟁 막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좀 잘해보자고 했는데 앙골리마라가 또 유교 교육을 또잘 받은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면박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 난리가 났지. 야, 얘가 불면 아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불죠. 얘가 어떻게 나를 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먼저 터뜨리고 본다. 그리고 저 부인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었죠. 그 백예밋 송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울고 짜고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 하니까 또 이제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스승이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아니 이놈이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이 비법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법이라는 건 없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지. 비법이라는 거 없어. 하루아침에 한방에 가는 건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를 믿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무슨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100명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정도 죽인 것 같아요. 100명 죽이기 전에 끝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고 100명을 죽인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다 잘라서 하면 10명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10명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100명은 이제 약간 과장된 거고 왜냐하면 이 정도가 들어가면 그 전에 벌써 쉽게 말해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게 제재가 된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마가 뭐 서너 명 죽일 때까지 우리가 인지를 못할 수 있어도 50명, 70명을 죽였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동네 가면 자꾸 사람이 사라져요. 자꾸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인지를 한단 말이야. 조선시대 이런 때도 다 인지해. 저 정도 죽으면.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이게 이제 뻥튀기로 한 100명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극적인 뭐 이걸 하려고 MSG를 친 거야. 옛날에도 이거 많이 친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스토리는 그렇게 가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애가 자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러 오고 있다.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러 오는 상황 속에서 안 굴린 말하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안 와. 그쪽에 가면 자꾸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간 그쪽 길로 가면 호랑이 나온다? 뭐 이런 설정이지? 그러니까 한두 명 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몇 명 이상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와.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데 그 어머니가 설마 내 아들이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확인차 오는 걸 보고 앙굴리마라가 눈이 돌아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손가락을 채우려고 했었다 라고 하는 설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때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 사항을 아시고 엄마보다 한 발 앞서가더라. 앞서서 앙굴리마라 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자기도 눈이 돌아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어머니인 거를 알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게 인도식 사고예요. 개인주의적 사고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꿈과 같고 허상과 같고 매트릭스 같은 거니까 그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거지 이 안에서의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인데 어머니를 죽여서라도 깰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가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인도식 사고입니다. 인도식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가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전개가 되고 거기서 자기도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대. 그리고 불교에는 오역제라 그래서 이 오역제는 훨씬 뒤에 나와요. 그런데 그 오역제가 다섯 가지 죄인데 부처님 72세 이후에 나오는 룰입니다. 거기서는 살모, 어머니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아버지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는 거, 아라한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부처님을 상하게 하는 거, 상해를 입히는 거, 그 다음에 승단을 분열시키는 거. 이거를 최고로 안 좋은 다섯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섯 가지.

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이런 거 갖고 논문을 썼는데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인도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그게 모계 효애를 강조하는 것이 인도 문화다라고 내가 주장을 할때 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란분절 때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얘기지 아버지는 없고 지장경에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얘기지 아버지 얘기는 없고 부모 온중경도 어머니를 하는 거지 아버지 얘기는 없고 이게 뭐 아버지는 존재도 없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상당히 자유롭게 살았구나. 유목문화여서 상당히 자유롭게 살다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뭐알수 있는데 조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분명하고 아버지는 약간의 이렇게 물음표 유목문화예요. 이거 유목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온중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스토리 구조는 마지막 이 정본이 만들어지는 거는 중국일지 몰라도 기본 설정값 자체는 인도 거다. 이건 중국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생각이다. 중국 사람이나 동아시아 사람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자 유친이잖아, 우리는. 부자 유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 오늘부터 어머니 아니야? 이러면 어머니가 아니야. 왕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패비운 씨 사건이야. 아들이 있고 그 어머니 아들이잖아, 연산군이. 그런데 오늘부터 어머니 아니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게값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거는 저 모계 유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리자도 사리가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사리는 어머니고 사리자의 어머니잖아.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불운한 이다라니자. 그러면 불운한 이다라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계우풍들이거든. 모계우풍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목문화고 그다음에 조금 자유롭게 이 어른들이 사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그래서 효의 주체가 어머니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오역제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야. 어머니를 죽이는 게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이건 둘다뭐 폐륜 중에서도 촌속살해 폐륜이 법적으로도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아버지보다는 이게 언어의 선행 구조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부모라고 하잖아. 부가 먼저 나오지 모가 먼저 나와. 모부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는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참 이게 재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의 기본 요 세팅 값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머니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관무량 수경 같은 데서도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아사세 왕이 아버지 빈비사랑을 유폐시켜 결국 죽여요. 이제 경전에는 뭐 자살했다는 등뭐 오만 소리가 나오지만 죽인 거예요. 그거 감옥에 유폐시켜서 결국 굶어 죽은 걸로 제가 그런 걸로 이제 논문을 또 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한다.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마치 무슨 판사가 뭘 검토하는 것 같아. 되게 재밌어요. 사건 심리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하게 자기들의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를 하기 위해서 구라들이 들어가 있어. 막 들어가 있어. 그거를 이렇게 포를 떠서 딱 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진술들을 서로 떠내고 그 원판은 도대체 뭐였을까? 굶어 죽었습니다. 갇혀가지고 굶어 죽었고 그때 그 굶어 죽을까봐 위제의 부인이 부인인 위제의 부인이 계속 가서 이제 음식을 넣어주다가 그 얘기를 아사세 왕이 듣고 이제 어머니를 차단시켜 버리죠 못 가게. 그리고 맨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려는
획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반정 대신들이 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냐면, 얼광이랑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나오냐면, 세상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어머니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반정 대신들이 이반하는 모습들을 보여. 그거는 아니지. 이거는 선 넘었지. 야, 이것까지는 우리가 못 참아. 이렇게 하면 같이 가기, 원팀으로 가기 어렵다. 이러니까 아사세가 멈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제의 부인도 유패가 되고, 그렇지만 위제의 부인은 음식을 주고 유패시켰고, 아버지하고 이제 접촉만 차단시킨 거죠. 아버지는 음식이 없으니까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 어머니주의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아버지주의하고는 사뭇 스토리가 다릅니다. 사뭇 다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방원이 형제들 죽이고 아버지하고 사이 다안 좋아져서 그래도 끝까지 이방원이 그래도 아버지 재가를 받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계속 하잖아. 그러면 그때 여성들은 뭐 했느냐? 뭔가는 했겠지. 잘안 보이지. 잘안 보이지. 뭔가는 했겠지. 왜냐면 너무 비극적이니까. 당신들 입장에 중간에 껴가지고 엄청 힘드니까. 뭔가는 했겠지. 뭐 했는지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잘 모르지. 근데 그 관무량 수경 스토리에 보면, 어머니는 주체적으로 움직이죠.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재밌지. 남편이냐, 아들이냐. 다또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반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면, 내 남편이 살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뭔 뜻인지 알아요? 이성계가 다시 복귀하면 이방원이 죽을 수도 있다고. 참 이거 어렵다. 참 어렵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살릴 것 같아? 아들하고 남편. 아들하고 남편. 위제의 부인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박간 장반이 빈비사라왕이 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잘 살죠. 끝에 가서는 아들하고 잘 살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앙골리마라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다른 사람은 죽이지만 어머니를 죽이면 이건 무간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딴 죄도 사람을 죽인 것도 지옥에 가지만 이거는 무간지옥이라고, 한 단계 더 높은 거라고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어머니 앞쪽으로 걸어왔다. 그러니까 앙골리마라가 굉장히 흡족해 하면서 부처님을 따라가더라. 이제 죽이려고 부처님을 따라가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는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저 뒤에 노파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앙골리마라가, 여기 손가락 많이 모았네 지금. 아유, 손가락 많이 모았네. 손가락 부자네. 네, 손가락 부자네. 손가락 같은 걸 어떻게 이런 목걸이를 만들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의 저 시대의 인도는 시체를 유기한단 말이에요. 시달림이, 한림, 찬수패 시체를 유기해요. 그리고 뼈 갖고도 멀리 이렇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티베트에도 그런 문화가 현재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것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염주는 108염주인데, 108명의 라마승 두개골로 만든 염주입니다. 그거 목에 걸고 있으면 거의 뭐 앙골리마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 108명의 라마승 큰 스님들의 에너지가 나를 수호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호까지는 별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수호를 너무 받아서 잠이 안올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 지금. 그래서 앙골리마라가 막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부처님은 걷는데 앙골리마라는 뛰어서 가는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래.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읽으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 개석거라 사문아.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같으면 쓰겠냐.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멈추어 있는데 네가 멈추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느냐.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쫓아가는데 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고요히 멈추어져 있는데 너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너는 지금 끊임없이 뛰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안골리마라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부처님이 안골리마라를 각성 너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안골리마라가 제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사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 당시에 부처님 제자였으면 안골리마라는 받으면 안 됩니다를 했을 사람이야. 지금도 있어.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범죄자는 출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출가할 때 그걸 다 끊어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다 끊어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어도 돼. 하지만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헤어져도 사실은 좀 더 깔끔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죽는다 카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뭐 어쩌다는 둥 뭐 원래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둥 이러면 진짜 끌려갈 걸? 개미지옥 같이 딸려갈 걸? 그러지 않을까? 그것도 내가 뭔가를 많이 해놓고 와서 출가를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제대로 못 해놓은 상황에서 출가를 했으면 또 죄의식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잘해줬으면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부처님은 평화롭게 가시고 안골리마라 지금 또 하고 있고 뒤에 안한 정도로 추정되는 뭐 이렇게 이게 안골리마라 스투파예요. 안골리마라 스투파, 안골리마라를 기념하는. 그런데 이게 왜 안골리마라의 출가가 문제가 되냐면 연쇄살인마잖아. 연쇄살인마를 출가시켰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 승단에서는 조계종에서는 그래요. 범죄자는 출가할 수 없어요. 범죄자는 출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출가 후에 범죄가 형성된 사람도 속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악의적인 건 아니잖아. 뭐 과속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악의적이지 않잖아.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 내가 보기엔 뭐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사기도 두 종류가 있다. 미필적 사기가 있고 사기가 있어. 미필적 사기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편취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내가 지금 절을 짓는데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도들한테 돈도 꾸고 해가지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게 왔네. 그래서 자재비가 막 두 배로 뛰고 어우씨 이래가지고 경매로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꾸울 때는 한 2년만 내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돌릴게요. 라고 했으나 사기입니다. 그쪽에서 걸면 사기입니다. 그런 거는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사기. 그러니까 허무 맹랑하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편취를 했어. 그거는 진짜 죄질이 나쁜 사기.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기는 그렇다 치고 야 살인이잖아 이거는. 살인이잖아. 그것도 연쇄살인인데 저게 출가한다고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느냐? 그래서 조계종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안 돼. 출가가 안 돼. 원래 안 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했었던 분이 출소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살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